세베스크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1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네. 예. 가을을 이렇게 격하게 탈 수 있군요. 자, 뭐 어쨌든 예. 가을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오면은 왠지 뭔가 좀 머리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싶고 하다못해 스마트폰의 플레이리스트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싱크대 정리를 하다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베이킹 도구 꺼내서 갑자기 빵 좀 구워볼까 할 수도 있고 옷장을 뒤집다가 말고 스카프 하나 발견하고는 아, 이 스카프가 그래 이게 있었지 그럼 이거를 지금 내가 있는 코트가 잠깐만 그때 사놨던 롱코트가 있으니까 이 롱코트에다 이렇게 아 이게 이런 그래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 잠깐만 그러면 아래다가 이렇게 버건디 컬러의 예쁜 구두를 신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기분 좋은 가을바람 이겠죠?

0: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에도 여러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새로운 PD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넓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예 잘못했을 땐 꾸짖어 주시고 네 잘했을 땐 콕 집어 칭찬해 주시고 네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예 업어주시고 달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면서 예 온 첫날부터 이렇게 겁주지 마시고 네 잘 이제 그 약간 화분갈이 같은 네 지금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되거든요. 예 어떤 캐릭터인지 또 어떤 애칭이 좋을지 예. 차근차근 이번 가을 시즌을 통해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0: 내 MBPL 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제2의 831 8. 네. 831 뛰고 8.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6812. 483이 너지. 488이 너지. 예. 6812. 이게 6 days 7 뭐 8 months 12 months 뭐 이런 건데. 네. 어쨌든 숫자로 한번 이렇게 한번 엮어 봤습니다. 예. 참고로 선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PD님이 한 6 정도 네, 좀 그게 있으시고 저희 작가님이 한 또 한 2 정도 있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너를 엮어 가야 되는

0: 또 작가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생방 때 갑자기 이제 초딩처럼 저 이거 듣고 싶어요, 이거 틀어주세요 하는 저의 선곡이 한 1 정도가 있는데, 네. 또 저희 PD님이 또 이렇게 숫자놀이 좋아하시는군요. 예예. 예. 레몬트리님 숫자가 많네. 그러니까요. 자, 스칼렛님께서 PD님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지금 게시판 분위기가 아버지 뭐 하시노? 지금 아버지 뭐 하시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불님, 새로 오신 PD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요. 화장실 가서 울지 마시고요. 동네 노는 언니님, RD 새 PD님 샤이한 편이신가요? 그럼 맞춰서 천천히 다가가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샤이하신 편은 아니시고요. 지금 현재 좀 현 상황에 이제 좀 눈치를 좀 네, 보고 계십니다. 아이디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디가 재밌는 아이디도 많은데 무서운 아이디도 많다고. 네. 일단 저희 공식 질문이죠. 음식 뭐 좋아하세요? 여쭤봤습니다. 일단 고기 좋아하신대요. 통과. 솝니까 돼지입니까? 여쭤봤어요. 둘 다 좋아하신대요. 통과. 여기까지는 훌륭합니다. 심화반으로 들어가서. 근데 닭발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이거 기준 애매한데. 아, 아침에 차돌박이를 구워 먹는 습관이 있으시다고. 차돌박이 PD 괜찮은데? 매일 아침 물어보는 거야. 혹시 오늘 출근 전에 차돌박이 구워 드셨냐고. 차돌박이. 요런 특징이 또. 차돌박 PD. 네. 약간 뱃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차돌박, 그러니까. 마도로스 박 친구 차돌박입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랄랄랄랄라. 3693님, RD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부터 아침마다 RD 목소리 들었는데요. 그 아기가 벌써 4살이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소풍 간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쌌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요. 그래도 3시간 동안 싼 김밥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애기는 라디오 광고송을 다 따라 불러요 하셨어요. 진짜요? 369사님, 우리 아이 어떻게 보자면 제가 오디오를 키운 아이잖아요. 제가 오디오로. 예. 오디오로 키운 아이라서 잘 크고 있는지 사진 좀 혹시 투척해 주신다면. 지금 레몬트리님께서 사람들이 차박 뭐 차돌 PD님 막 이러는데 아니야 차돌박 PD 사람들이 아침 차돌 센데요. 예. 일단 되게 방실방실 이렇게 샤방샤방 웃고는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통 분은 아니신 걸로, 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네, 또, 너무 많은 잔뼈, 굵은 잔뼈가 있는, 네, 그런 PD님이십니다. 자, 노래 두 곡부터 듣고 올 건데요. 클래식 콰이어 프로젝트의 젠틀 레인,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1: 시트다운, 플리즈.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서울은 가깝게, 물류는 빠르게, 기업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동두천 IC 초근접, 3번 국도로 바로 연결, 수도권 순환망으로 물류는 더 빠르게, 17개 업종으로 입주의 기회는 더 넓게,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입주 혜택까지.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곳. 지금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주목하세요. 분양문의 동두천시청. 이 캠페인은 기업의 미래를 연결하는 동두천시가 함께합니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폴킴의 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산책님, 꺄악 젠틀레인이다. 알디 전생의 감미로움. 전생이라뇨? 전생이라뇨?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혹시 그 전체 생을 얘기하신 건가요? 아몽님, 알디는 좋겠다. 노래 잘해서. 뭐, 네. 노래를 해서 나쁠 건 없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저처럼 이렇게 천운이 따라줘서 연예인하고 이렇게 각종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운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0533님, 자격증 따려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하필 비가. 이거 좋은 징조일까요? 하셨어요. 좋은 징조라고 믿으면 좋은 징조겠죠. 왜 우리 이사 갈 때 비 오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생이 기억에 남게 되니까 네, 잘 살 거다. 뭐 이런 해석이거든요.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혔어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느긋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늘어나져 있는 마인드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막 가면서도 막 이렇게 텐션 있게 막 짱짱한 정신으로 네, 시험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시험지 딱 받고 시험 딱 풀고 네. 그런 좋은 징조 아닐까요? 슈가님, 아침에 차돌박이라 줄여서 아차피디 어때요? 아차차 아차피디 아침에 차돌박이 피디 네. 달리는 유부녀님, 고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죠. 마음에 드는데요? 하셨습니다. 그쵸? 고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고기를 사는 입장이냐 먹는 입장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희 PD님은 누가 봐도 딱 봐도 좀 잘 사주실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고요. 효진님, 닭발 못 드시는 거 보니까 남자 PD님이시네. 크크. 이거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어떤 로직이죠? 닭발을 못 먹으면 남자 피디라. 저도 닭발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살다가 한국에 월드컵 때 잠깐 들어와가지고 그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월드컵 때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막 그냥 집어먹고 했어.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저녁이 제정신인 때가 없었거든요. 예, 진짜 다들 막 취해 있고 행복하고 막 뭐 위아더 챔피언 부르고 막 예, 그럴 때요.

똑같거든요.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신난다고 같이 뛰고 심지어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밟아라 나도 신난다 그러고 같이 뛰고 이러던 때였어요. 누가 닭발을 먹으러 가재 갔어. 닭발이 나왔어. 근데 진짜로 뻥안 치고 저는 그때도 약간 술이 취해 있었지만 그 함성 소리가 그 닭발 접시에서 들렸어요. 대한민국 손가락이 이렇게 쫙 올라와가지고 박수치는 비주얼이 쫙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양이 많았거든. 그랬더니 진짜 붉은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뼈 있는 닭발을 한동안 못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먹습니다. 닭발을 못 드시면 남자 피디님이라. 저희 피디님이 남성분일까요? 여성분일까요? 혹은 그게 그렇게 크게 좌우하는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라는 걸 좀 저희가 깔아놓고 남자계예요 여자계예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성공은 지금까지는 약간 조금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랬죠.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제가 저희 PD님 MBTI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All Saints의 Never Ever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곡 자체가 갖고 있는 제목 때문일까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Never ever ever ever ever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끊었는데 Never ever ever 이러면서 한 3분 정도를 더 가요. Never ever ever never never ever ever never never never 이러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PD님이 남자인 것에 내 머리카락과 전 재산을 긁었어. 너는 무엇을 긁었어? 다들 약간 이런 모드인데 책임질 수 있으려나? 네,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천천히. 일단 MBTI는 INFJ라고 하십니다. INFJ. 저랑 중간이 하나가 틀리죠. 저는 INTJ인데 근데 본인은 본인이 T라고 생각하신대요. 남들도 자기를 봤을 때 다 T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트만 보면 F가 나오신대요.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이 약간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행동을 할 때는 나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T가 돼 있는데 나는 이런 면도 있어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 보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F가 나오는 그래서 저도 INFJ하고 INTJ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서여서님. 저는 비가 와서 자동 반사적으로 부침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 말 안 들어. 지금 막 한참 노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 일어나서 아유, 부침개나 부쳐야겠다. 내 말 안 들어. 자, 오늘 1부 끝곡이에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곡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2주째인 오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청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미래 대응기금 문제 등을 두고 격돌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재차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 첫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경기도 국감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 신문에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신천지 교인들이 실제 당원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가입한 정황을 보고받고 의원총회 개최 등을 포함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잇단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현지 시간 12일 국제 유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 지난 9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 배럴당 106.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장보다 2.06% 오른 배럴당 93.74달러에 마감해 9월 24일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내일 아침은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8도, 습도는 92%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2: CBS
0: 1분 기상정보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전인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충남 일부 지역에 70mm 안팎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더 내리다가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상남도 지역은

0: 늦은 오후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등 요란하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내리는 비는 늦더위를 식히고 찬 공기를 부르는 비가 되겠는데요. 어제보다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속초의 낮 기온은 21도에 머물겠고 대전 22도, 대구 23도, 광주와 부산은 25도가 예상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죠. 자,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 브레딩공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오늘도 무료입니다. 자, 저희 새로 오신 우리 PD님은 여성분이십니다. 네, 약간 좀 이런 조건들을 놓고 보면은 되게 남성 같기도 해요. 오해가 닭발을 못 드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차돌박이를 구워 드시는 그리고 여쭤봤어요. 아, 차돌박이는 또 많이 못 먹는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차돌박이는 혼자 먹어야 돼요라고 혼자 차돌박이를 지글지글 이렇게 예, 드신다고 합니다. 캐릭터 확실하신 것 같아요.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저희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랑스러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도담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서영은의 비오는 거리 우산공주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김치전이 생각이 났어. 비오는 거리 거닐다 보니 집에 도착해서 김치전 먹어야지. 여러분들의 로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비오 기가 막힌 순댓국님. PD님 남자분이다에 제 머리카락 10cm를 겁니다. 다들 뭐 하나씩 거시죠? 라고 썼는데 아, 내 머리카락. 이발하시죠? 네. 근처에 파란 클럽 가셔서 이발하시죠. 세준 할멈님. 알디가 화장실 가서 울지 말라 해서 여자 PD라고 생각한 역시 나의 촉이란. 날감자님. 숫자 좋아하는 사람 치고 한양 말랑말랑한 사람 없다 아이가. 숫자 좋아하는 사람 지금 이거 무슨 로직이지? 이제 알 수 없는. 예. 가을님 어쨌든 아침을 차돌로 든든히 먹는다는 건 준비가 잘 된 사람. 이거를 매일 드시진 않는데요. 예. 어쨌든 아침을 차돌로 든든히 먹는다는 건 네. 약간 이거 그 일본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되게 당연한 말 잘하는 젊은 정치인 있잖아요. 쿨펀 좌라고 해서 예, 그분 멘트 같은데요. 아침을 차돌로 든든히 먹는다는 건 아침 식사를 매번 챙긴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예,

보라님, 큰일 났네요. 이제 비 오면은 이제 차돌박이가 생각이 날 듯. 차돌박이 좋아하는 PD를 앞으로 차차 알아가기로. 애칭으로 차차 PD 어때요? 키키 PD, 차차 PD. 예. 네, 근데 이게 그 뭐야? 한 글자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입에 잘 붙기는 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PD가 됐으면 전 추추 PD겠죠. 네, 추추 PD. 차차 PD, 차차 PD도 괜찮긴 하다. 차차 PD. 근데 전에 키키 PD님은 그 하와이에 하와이 와이키키에 가고 싶다 해서 키키 PD님이 되셨는데 우리 이번 PD님은 차돌박이를 좋아하신다 해서 차차 PD가 되는 건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자 차차 알아가도록 하죠. 이러고 이제 선곡이 이제 다음께 차차차가 나오면 이제 캐릭터가 확실해지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 정엽 박주원의 기타로 함께 듣는 빈대떡 신사. 저는 붙이긴 붙이는군요. 예. 8568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예. 빈대떡 먹고 커피 한 잔까지 챙겨드립니다.

털어도 올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다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닦아 그 말고 센스 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 닦갈센 선곡 처방전. 4859님 알디 제가 요즘 부쩍 화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운전대만 잡으면요 얇채처럼 끼어드는 차만 보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도 욱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갱년기까지 겹쳐가지고 그냥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알잘딱하신 오늘은 4859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죠? 4859님, 특히 화가 이렇게 좀 많거나 울컥울컥하거나 그 갱년기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화가 난다고 끝까지 따라가서 막 보복 운전을 하거나 뭐라고 한 소리 막 퍼붓고 막 그러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심리학에선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는 사람을 굳이 돌려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내 감정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 내일 또 안 봐요. 모든 사과를 다 받아낼 필요는 없고요. 모든 오해도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상처를 계속 잡고 있는 건 결국 누구 손에다? 나의 손에다. 자, 여러분들 경험담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긴 한데요. 일단 4859님께 처방곡 띄워드립니다. 이한철의 흘러간다.

아, 흘러간다. 듣고 오셨습니다. 야, 나이키 187님. 네, 부럽고요. 평소보다 화가 많아지면 혹시 내가 잠이 부족한가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쉬어야 할 때니까 마그네슘 먹고 푹 주무세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돌려서 얘기하자면은 뭐 나의 컨디션이 태도가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잠을 많이 못 자서 예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도대체 그 예민하지 않을 정도로 푹 자는 게 얼마나 푹 자야지 안 예민한 건지 가끔 이런 의심을 또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나를 화나게 하고 가만두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 위를 보고 발밑을 보고 내 오른쪽 왼쪽 앞 뒤를 봐도 너무 화나는 일밖에 없는 거야. 네. 저도 이럴 때 많거든요. 이럴 때는 집에서 좀 푹 주무시고 일어나 보세요.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이불 빨래 한번 싹 돌리신 다음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좀 하시고 그러고 뽀송뽀송하니 이렇게 하루를 좀 보내보세요. 그럼 좀 기분이 좀 나아지십니다. 3007님 무조건 달달한 거 드세요. 최고의 처방. 맞아요. 최고의 처방이긴 하죠. 이거를 옆에서 누가 입에다가 이렇게 찔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화가 났다. 그럼 입에 뭐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을 찔러줘라. 뭐 약간 이런 거죠. 보라님,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차가 얌체가 찍혀들어서 처음에 막 확 화를 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바쁘지 않은 날 저 사람도 바쁘겠지 하고 양보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내 자신이 여유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우쭐해지더라고요. 결론은 마음먹게 달려있다. 맞아요. 이거는 좋은 마인드죠. 저 사람도 바쁘겠지 하는 거 되게 예쁘게 표현하신 거죠. 알아요. 네. 저희도 방송이잖아요. 네. 예쁘게 표현하신 거죠. 희정님, 어이구, 많이 바쁘셨어요? 하고 흘러 보냅시다. 저는 약간 이런 쪽이에요. 옛날에는 뭐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쫓아가서 진짜 창문 열고 소리도 질러보고 막 손가락 욕도 해보고 막 뒤에서 하이빔도 켜보고 그래 봤어요. 저도.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데뷔한 이후로는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차를 좋아한다는 게 또 이쪽 바닥에서 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제 차가 썬팅도 안 돼 있는 차도 많고 제 차는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튜닝 많이 돼 있어갖고 제 차인지 다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막 이렇게 앞에서 얌체 운전하고 막 쏙쏙쏙쏙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 칼치기라고 하잖아요. 막 이러고 가. 그럼 옛날에는 아이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급동인가 보네 하고 전 딴 데 봐요 그냥. 그럼 이해가 되거든요. 아이고 저분 데이트 나왔는데 급동인가 보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저랑 같이 이런 얘기를 막 대화를 하고 있던 동생이 저는 그럴 때 아이고 여자친구 집 비었나 보네 라고 생각한대요. 뭐 약간 그런 거죠. 어차피 욕해도 들어주는 이 없는 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도로 위에서의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내 앞에 없거든. 그리고 내가 욕을 해도 그 사람이 어차피 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욕하고 막 이렇게 화를 담는다고 해서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바쁜가 보다. 네, 뭐 은행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3시 50분이니까 바쁜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자, 다행입니다. 저희 게시판이 대부분 좀 약간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그리고 메건 트레이너의 All About the Bass, 이거는 졸리나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자차.
1: 석풍님. 엄청 요리조리 차선 변경해서 빨리 가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운전하는 거 봐라 그러고 말았는데 다음 신호 가면 거기 서 있어요. 그니까 그러면은 그때 창문 열고 막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슬쩍 바라보면서 그냥 씩 웃어주면 돼요. 아직 거기에 있었어? 아이고 명예롭게 살자님. 급동인가 보네. 이거 마법의 단어네요. 다 이해가 될 듯. 그죠? 날감자님, 오늘 그대창 의식의 흐름이 참 좋다. 비도 오고 그래서 차돌박이에 닭발을 먹었더니 급동이 오는 흐름. 정리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참, 예. 6472님, PD님 첫날에도 적응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공도 좋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짝짝짝. 약간 프로그램은 물론 PD님의 성향도 반영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작가님의 성향 역시 반영이 많이 되고 뭐 DJ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또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이렇게 몰이를 해가느냐에 따라 예,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늘 게시판에 그래서 우리 이용객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가지 컨디션, 네, 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 DJ도 작가도 PD도 신나게 잘 뛰어놀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자, 오늘 첫방, 네, 마칠 시간이 됐군요. 네, 우리 차돌박이 PD님의 첫방을 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잘 살아남으셨네요. 자,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역시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현지시간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기대만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해 한미 간 정보 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보 통일라인 지휘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질의에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육군협회 연례 행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나 변화한 상황에 맞게 분산형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손쉬운 타깃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전역에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 수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내 증시가 연이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4% 이상 크게 떨어지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8월 20일 이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같은 달 19일 이후 처음인데 지수가 두 달여 만에 다시 급격한 변동을 겪은 셈입니다. 경북 영천이 심한 가뭄을 겪는 등 전국 97개 지역에 기상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이들 기상가뭄 발생 지역 가운데 74곳은 관심 단계의 약한 가뭄, 22곳은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으로 분류됐으며 경북 영천은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을 겪는 상황입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의 70%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남부 지역의 저수율이 중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에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2도, 습도는 87%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0: TBS
1: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오븐에 쿠키를 굽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열입니다. 오븐을 적당한 온도로 미리 데워두는 거죠. 그래야 쿠키가 처음부터 알맞은 온도에서 구워져서 제 모양을 잡고 고르게 익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하루에도 나름의 예열 과정 있잖아요. 누군가는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또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죠. 아무리 바빠도 꼭 챙기는 나만의 예열 루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노래 한 곡으로 우리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보죠.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럼블피쉬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0: 럼블피쉬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제 노래방 18번인데 너무 좋아요. 비도 오는데 괜히 눈물 날 것 같은 건 저의 추억 때문이겠죠? 슬픈 추억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울고 싶은가 봅니다. 눈이 큰님 보내셨는데 이런 날씨에는 눈물 한번 흘리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물의 자정작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가 오면서 날씨가 좀 가을다워졌죠? 적당한 온도로 마음의 예열도 잘 되셨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작은 루틴, 여러분 어떤 거 있으세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일 수도 있겠죠? 사과 한 조각 꼭 먹고 시작한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예열 루틴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무료인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따뜻한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소라 BTS 슈가의 신청곡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아, 오늘 날씨하고 너무 어울리는 곡들이에요. 일하는데 막 가슴이 뭉글뭉글해져요. 별똥별양님. 어떡하죠? 일하면서 예열 루틴이 되면 좋겠는데 음악 듣다가 일하기 싫어지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커피 드릴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나의 예열 루틴 나누고 있어요. 호리지아님, 저의 루틴, 라디오 들으면서 집안의 창문 모두 열고 좋은 공기로 환기할 때 참 행복해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여는데 와, 오늘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훅 추운 바람 들어오던데요. 0968번님, 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영양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는 오늘도 잘 살자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습관도 생겼어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도 그래서 요즘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나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도 참 좋네요. 보라님, 저는 일어나서 입안을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유산균, 올리브오일, 레몬 스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 건강한 하루죠? 칭찬해요. 저를 원경님도 칭찬해 주세요. 칭찬 담아서 커피 드립니다. 1402번님, 저는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목 한번 돌리고 허리 한번 돌리고 팔도. 은행두님, 루틴 있죠 있죠. 랄랄라로 시작하는 예열. 캬. 꿈꾸는 먼지님, 하루의 루틴, 하루의 프로틴, 랄랄라. 와,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행복 프로틴,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도 양질의 프로틴으로 함께 할게요. 라니님, 작은 분식집을 해요.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켭니다. 쌀을 씻어놓고 시작 기도를 한 후 라디오를 켜요. 청소하고 밥을 올리고 음악 들으면서 재료 준비를 합니다. 이쯤에 달달한 커피 한잔 하죠. 오늘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니님께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드릴게요. 오픈 루틴으로 라디오 켜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1189번님, 부산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미용실을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면 좋은 방송 틀어놓아요. 손님과도 같이 들으려고요. CBS 라디오가 미용실 오픈 루틴이 된 거죠?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왠지 힘이 납니다. 미용실 번창 하시기를. 그와 함께 랄랄라 가족들도 많아지겠죠? 커피 드리고요. 3571번님 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선우정아 상상.

꿈처럼 함께했습니다. 아침에 나를 챙기는 것도 챙기는 건데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건 물론이고요. 서창맘님, 저는 우리 집 꼬물이들, 우리 물고기들 밥 주는 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이 밥을 먼저 먹어야 저도 식사를 해요 하셨고요. 플라이하이님, 저는 우리 집 놀러오는 길냥이들 밤새 잘 지냈는지 출석 체크를 해보고 5시 반에 아침 식사 준비해요. 아침 일찍부터 뛰어다니는 귀여운 냥이들 보면 잠이 확 깹니다. 와, 냥이들이 새벽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맛있게 먹고 뛰어다니나 보네요. 기분 좋게 뛰어다니는 냥이들,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1947번님은 저는 커피 내리는 향기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아내를 위한 저의 하루 첫 미션이죠. 향기 좋다, 고마워 라는 아내의 말에 하루가 신이 납니다. 이거 무슨 커피 광고의 한 장면 같은데요? 진짜 이런 아침을 맞으시는 거예요? 부럽다. 아내가 부럽다. 파리사 이번님은 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우유를 마셔요. 잠은 깨야겠고 개운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지만 빈속에 마시면 속이 쓰릴 것 같고 그렇다고 우유만 마시자니 뭔가 부족하고 타협해서 커피 우유입니다.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면 속도 편하고 카페인도 충전하고 일석이조입니다 하셨는데 이거 정말 일석이조 맞나요? 카페인도 있고 당분도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데 아 바꿔보시면 어떨지 2884번님처럼 작년까지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서 주스를 마시는 아침 루틴으로 바뀌었어요. 50대가 넘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 조금 번거로울 것 같긴 한데 대단하신데요. 2071번님은 사과, 블루베리, 유플레 두 스푼 예전에 대장암 수술하고 10년째 똑같이 먹고 있어요. 요즘은 올리브오일 한 스푼까지. 4868번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라디오 켭니다. 스쿼트 50회, 발 뒤꿈치 들기 100회를 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 잡는 효과가 있어요. 건강하게 아침을 시작하신 우리 랄랄라 가족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데요. 0698번님, 김치하려고 다듬으면서 원경님의 따스한 예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긴 홍천 산간지방이라 추운데, 비가 와서 더 추운데, 더불어 앞산 단풍 든 나무들도 한 폭의 수채화 같아서 원경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욱 좋네요. 와, 사진 보내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에 계시네요. 저도 그곳 풍경 상상하면서 들어보렵니다. 하동균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내 사랑 내 곁에.

다비치 이사랑. 청취율 조사 때문인가요? 평소에도 선곡 좋았지만 오늘 유독 선곡이 평소보다 100배 좋아요. 마리님, 아니 평소에 어땠길래 100배나 그 정도 아닌데. 비 내리는 날, 또 이렇게 촉촉한 날 음악이 더 좋게 들리는 것 같긴 해요. 빛나는 별님, 가을 촉촉히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좋아해서인지 한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성 가득한 아침을 맞이했답니다. 또 이렇게 랄랄라의 선곡도 가을색으로 물든 것처럼 일이 좋네요. 업무 잠시 멈추고 음악에 집중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나눠주시고 좋은 곡들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5779번님,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어쩜 저랑 똑같으신지. 루틴이요. 저도 길냥이 하루 먹이 주면서 시작을 해요. 밤새 어디 갔다 오는지 아침만 되면 현관문 앞에서 야옹거리거든요. 그리고 홍천 그 사연이요. 지금의 저랑 똑같으시네요. 여기도 산자락이라 비가 와서 더 춥고요. 낙엽 물드는 거 보면서 아침 먹고 있어요. 원경님 부드러운 목소리 들으면서요. 여튼 저도 그렇다고요. 이게 라디오 듣는 즐거움 아닐까 싶어요. 사람 사는 얘기 나누고 음악 들으면서 공감하고 다들 비슷하게 사는구나 생각하고 위안도 받고. 4725번님, 화실에 그림 그리러 왔습니다. 흐린 가을 창밖에 떨어지는 비, 그리고 더욱 진해진 낙엽, 그리고 원경님. 묘하게 겹쳐지는 아름다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가능할까요? 동물원 김광석의 목소리입니다.

S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티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마이앤트메리와 지선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지만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0: 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함께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새 기술에 대한 경계감에 코스피가 오늘 7%대의 급락세를 보이며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6000선 밑으로 지수가 미끄러지면서 장중 한때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두 달여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 이상, SK하이닉스는 9% 이상 급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들의 동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새 0.7%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3.3%로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 기대감이 개선된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주택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 전망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82.3으로 집계돼 두 달 연속 비관적인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 전망 지수는 전달 대비 8포인트 상승한 92를 기록했으며 서울의 경우 93.9에서 105.7로 11.8포인트가 올라 3개월 만에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고를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가 최상위 조직 수장에 한학자 총재의 손자인 문신출 씨를 임명했다고 일본 마이니시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 총재의 부재 중에 손자가 통일교 조직을 이끌면서 다른 간부들이 그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전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59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남서측 탐방로 1.32km 구간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악산은 그동안 군사 경호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됐지만 2020년에는 북측 탐방로 2.2km 구간이 2022년에는 남동측 3km가 개방되는 등 출입 제한 구역이 축소돼 왔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에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0: 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혼다는 오래전부터 실패한 직원에게 올해의 실패왕상을 주고 있답니다. 이 상을 제정한 취지가 참 근사한데요. 성공이란 99%의 실패 다음에 탄생한 1%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1%는 결코 탄생할 수 없다. 10월 13일 오늘이 바로 세계 실패의 날이라고 하죠. 핀란드에서 시작된 이 별난 기념일은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과정이라는 걸 널리 일깨우기 위해서 제정됐다는데요. 실패의 경험을 유쾌하게 공유하고 격려하자는 뜻으로 실패 박람회나 실패 자랑대회 같은 재미있는 행사들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답니다. 사실 크고 작은 실수나 시행착오의 경험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요. 실패란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인 삶의 훈장일 수도 있는 거겠죠?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이었어요. 비지스의 You Win Again. 2010년 핀란드 알토대학교의 스타트업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실패의 날이 처음으로 시작됐다죠. 당시 핀란드는 이 유명 기업 노키아의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서로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이색적인 기념일을 제정했고요. 어느새 유럽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기념일이 알려지면서 실패 박람회, 실패 자랑 대회 같은 행사들이 열리게 됐다고 하죠.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살면서 했던 크고 작은 실수나 시행착오들 털어놔 볼까요? 알고 보면 실패도 다 좋은 경험이고 또 삶의 훈장이니까요.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7: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6: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9: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 TBX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진스비님, 아, 옆방에서 남아왔는데 지수님이 대신 좀 말해주세요. 아셨는데 옆방에다가요. 아, 침묵은 금이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 말이. 진수비님 잘 오셨고요. 여기는 유지수 해피송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고 있어요. 레인보우로 함께하고 계시면 그 오른쪽 위에 TV 이모티콘 누르셔서 보라로도 만나도록 해요. 자, 두 곡 콜드플레이의 Adventure of a Lifetime이었고요. 제니퍼 로페스의 Brave였습니다. 해피그님, 밤새 비가 내리고 오전에도 흐리더니 해피송이 시작하니까 쨍하게 환해지네요 하셨는데, 해피송이자 또 오늘은 햇빛송이기도 합니다. 오, 진짜 햇살이 막 찬란하게 내리쬐려고 하는데요. 사가와 데니스님은 지순이 원래 화요일 보러 없는 날이었잖아요. 땡 잡았다 하셨고요. 아, 제가 말씀드렸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이번 주 다음

매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플루트님은 청조 전화 왔으면 좋겠습니다. 12시에는 무조건 해피송 강추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하셨어요. 자, 장장 2주 가까이 진행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잘 부탁드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우리 준호맘님, 오늘 8부의 야광색 포인트네요. 블랙스완 하셨고, 드리사님은 혹시 저를 동물원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아, 까마귀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네 하셨어요. 어제는 뭐라 그러셨더라? 어제도 뭐라고 하셨는데? 아, 블랙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블랙 팬서입니다.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아시죠? 오늘의 제시어는 바로 girl입니다. G-I-R-L, girl. 뭐 걸걸하게 떠오르는 노래들, 걸으면서 해피송 듣는 분들, 아니면 어디 걸터 앉아서 걸출한 노래들, 오늘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영어 단어 girl입니다. 걸이 들어있는 노래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자, 찾아서 해피송에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girl이 있다. 지금 해피송에 전해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은 무디 블루스예요. For My Lady.

매기 라일리였어요. Moonlight Shadow, The Moody Blues의 For My Lady였습니다. 좋은 하루님이 까마귀 같다고 하셔서 들어왔는데 웬 완장을 차고 계신가요? 오늘 약간 까마귀 주의 막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진짜. 네, 림자님이 오늘 당직이셔서 완장 차고 계시나 봐요 하셨는데 아, 주임이 아니라 주번이군요. 오늘 제가. 아, 지리사님이 맞다. 어제는 열대요. 오늘은 까마귀 하셨는데 약간 오늘 제 의상도 인도양을 배회하는 열대와 한 마리 같다 싶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유진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제시어.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의 제시어는 girl입니다. 자, 아, 해

걸, 아쉬운 걸, 도전할 걸 하시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에 걸이 들어있으면 지금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6367님은 퍼기의 Big Girls Don't Cry. 아, 이 노래 어릴 때 들었는데요. 해피송에 딱 신청하기 좋은 곡입니다. 저는 Big Girl이지만 아직 웁니다. 엄마가요, 갈수록 총기가 없어지고 계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안 보이시고, 하지만 만나면 밝게 밝게 해드리려고 무던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딸과 엄마로 만나서 그것 자체로도 행운이었고 행복이었다고. 6367님, 아, 어머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모든 생명체에게는 이별이 있는 거니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님은 비틀즈의 Girl, 4953님은 진짜 해가 쨍하니 나타났습니다. 공기도 좋고. 오늘의 제시어는 패더 엘리엇의 Loving You Girl로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노을 신사님, 크리스티 버그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아, 10월에 넣는 이 곡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티모시 살찌네님은 Temptations의 My Girl. 행운 고래님은 신디 루퍼 Girls Just Wanna Have Fun. 아, 신나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좋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Girl입니다. 이어지는 곡 먼저 다니엘 오도넬의 노래입니다. Pretty Little Girl from 오마. 오마의 예쁜 소녀죠.

1189님, 이 시간에 팝송을 듣고 싶어서 이리저리 주파수 돌리다가 해피송을 만났습니다. 선곡이 좋네요 하셨는데, 와 반갑습니다. 커피 쿠폰 보낼게요. 여기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별빛지은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데보라 해리. 아, 왕년에 진짜 대단했던 언니죠. 블론디의 Sunday Girl이었고요. 다니엘 오도넬의 Pretty Little Girl from Omaha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제시어는 Girl입니다. 창수님, 마돈나의 Metal Be a Girl. 아, 저도 이 노래 좋아하고. 진솔이다님은 아리샤 키스의 Girl on Fire. 아, 이 곡도 좋고. 9130님은 신나게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Guns N' Roses의 Girls, Girls, Girls. 아마 머틀리 크루가 원곡인가 뭐 그렇죠. 찰슨 브로워스님은 Mexican Girl, Smokey 노래. 아, 이 곡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헤일리님, 졸리나니 미카의 Big Girl, You Are Beautiful. 또 신청 들어왔습니다. 현우님은 T-Rex의 Girl, 또 멋쟁이님 FRD 리드의 Girl까지 신청하셨고요. 우리 멋쟁이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오늘 저는 커피 잘 사주는 걸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이에요. 티모시 살찐 애님 해피군님 신청하셨어요. 템테이션스의 마이 걸.

헌터로님, 화곡동 김밥님, 릭 스프링필드의 제시스 걸이었고요. 창수님, 6261 지리사님, 또 문경도라님, 마돈나의 메테리아 걸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는데요. 메이플피카님,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0: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신정은 의원은 최태원 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기업 팔 비틀기는 전두환 정권과 박정희 정권, 노태우 정권이었지 민주당 정권이 언제 기업 팔 비틀기를 했느냐면서 호남도 좀 먹고 살게 놔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도 호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K소비재 수출 10년 동향 분석에 따르면 푸드, 뷰티, 바이오 등 3개 분야 7개 품목의 올해 1월에서 8월 수출액은 155억 9천만 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의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 수출액이 11.9배, 유럽 수출액이 11배나 늘었고 아세안 3.4배, 일본 3배, 중국 홍콩은 1.2배 늘었으며 푸드 뷰티는 중소중견기업이, 바이오는 대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강화도 이북 북측 지역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은 북한군의 해안경계시설 보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강화도 전방 한강하구 중립수역 북쪽의 북한 해안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폭발음이 청취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북측의 해안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NHK방송은 북한이 강화도 이북 개성시 인근 지역에서 요새화 작업으로 추정되는 폭파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향후 5년간 매년 수조 원대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2030년에는 건강보험 사업 부채 비율이 관리 기준치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올해 당기 수지가 2조 8천억 원대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제출되는 국외 발급 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검증 체계를 강화합니다. 공단은 내일부터 전국지사에서 확인한 서류 위변조 의심 사례와 검증 이력을 공유하는 증빙 서류 검증 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을 겨냥한 외부 해킹 시도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7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삿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0: 신디 황님, 와 언제 들어도 진짜 명곡이네요. 진짜 Call from 이파네마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주앙즈베르토, 아스트르즈베르토 한때는 부부였죠. 두 사람이 함께한 The Girl from 이파네마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어요. 프리지아님이 어머나 총조기간에 수고도 마다 않고 보라 하는 지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그 3M 접착제 같은 패션 따숩게 입으신 거죠? 머리띠도 그 접착제 패션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화번호를 딱 붙이라고 아 청조니까 이 딱 맞박에다가 공이 삐리리리 삐리리리 청조 전화 부탁합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1432님은 지수님 급 질문입니다. 텀블러 그 예쁜 노란색이 어디 갔어요? 별게 다 궁금하죠? 하시면서 와 찐친 찐해님이 인증입니다. 아니 이 텀블러는요 우리 해피송에 밴드에서 해주신 거라 이거 자개예요 무려 자개. 아 이게 저는 뭔지 요즘 이게 또 유행이라면서요. 국중박 그 아이템 열풍을 타고 뭐 유행이라나 뭐라나 하시면서 또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2부는 이런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오프닝부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이요. 어디 보자. 말을 하고도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실패에 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오늘이 실패의 날은 맞았나? 자, 아, 그럼 맞습니다. 오늘 10월 13일 오늘이 세계 실패의 날, 핀란드에서 제정한 세계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 인생 최대 실패, 최대 실수. 내 인생 최대 실패, 최대 실수. 저는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도 몇십 분째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최대다, 어떤 거를 최대 실패, 최대 실수라고 얘기해야 될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뭐 저야 뭐 방송 중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님이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내 인생 최대 실패, 최대 실수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최근은 아닌데 몇 년 전에 급해서 잘못 보고 남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다행히 누구 만나지는 않았어요. 누가 뒤에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은 어떤 실수,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전세주택.

0: 든든한 금융 기반을 만드는 주택 공급 주거 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2: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례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내 생애 남은 첫날님. 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크리스티 버그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노을신사님, 그림자님, 캔디핑, 방탄소, 또 옥수토박이님, 또 호세 마리첸의 Beautiful Girl. 아, 그리고 윤지님, 샘 스미스 사랑의 캔디핑님, 마이클 잭슨, 폴 매카트니의 The Girl is Mine 이었습니다. 산이조아님이 보라가 신선하고 좋네요 하셨는데 아이쿠 감사합니다. 날씨는 선선, 보라는 신선, 라디오는 해피송이 최선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주제, 오늘 실패의 날을 맞아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내 인생 실패, 실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찰순 브라우스님이 며칠 전에 지수님께 실수한 거 빼고는 생각이 전혀 안 나네요 하셨는데, 저런 저런, 제가 정작 당한 제가 생각이 안 나니 이거 어쩜 좋습니까? 제가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5374님은 실마리가 안 풀리는 증시, 수 없는 종목마다 물려 있는데 실수와 실패 후회가 막심입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뭐 많이 내려갔다 파란 불이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 없는 종목이면은 분명히 오르는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딱 수렴해 보면 중간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9130님, 오늘 세 번째로 문자로 보냅니다. 1부에서 그룹명을 잘못 보낸 것도 실수라면 실수겠죠? 아, 모틀리 크루인데 건센 로지스로 잘못 보냈. 아, 이런 거는 뭐 귀여운 애교. 이게 실수입니까? 이건 애교지? 갤럭시님, 아, 여기서부터는 찐입니다. 1992년도에 결혼한 거, 그거 실수입니다. 카밀로님, 1993년도에 결혼한 거, 그게 실수죠? 하셨고. 아, 두 분은 관계가 없는 분 같으신데, 3507님, 제 인생 최대 실수는 결혼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 반품은 불가합니다. 아니, 왜 근데 이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비공개로 제 인생 최대 실수는 결혼식 날 패백 드릴 때 큰절하다가 뒤로 벌러덩 자빠진 거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다리도 풀렸고요. 술도 몇 잔해서 취했었나 봐요. 아셨는데. 아, 패백 드린다고 어른들이 막 밤하고 대추 주시고 막 한잔하라고 막 약간 러브샷 같은 그런 거잖아. 요즘은 패백도 안 한다면서요? 그러다가 벌러덩 넘어지셨나 본데. 약간 한복 입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채까지는 아니겠지만 쪽두리를 쓴다 그럴까요? 아, 근데 결혼식 날은 이런저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 결혼식 사회를 보다가 주례 선생님 성함을 잘못 얘기했나?

아마 오타가 났나 뭐 그랬던가 내 잘못은 꼭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내 입을 통해 나가는 건 내 잘못인 거잖아요. 아무튼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 인생 최대 실패, 최대 실수 이야기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6138 배로님, 후리지아 향기님, 해숙님, 영실님, 희경님, 의학세님, 또 9977님, 조니 헐튼이에요. All for the love of a girl.

BTS의 Girl이었죠. 엘리사벳님, 3201, 진원님, 시가와, 사가와 테니스. 아유, 어렵다. 실수하기 딱 좋은 닉네임이네. 또 후규님, 주민맘 089님. 신청하신 BTS Girl이었고요. 프리지아님, 스타일리스틱스의 Because I Love You Girl, 프리지아21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내 인생 최대 실패, 최대 실수. 메이띵님,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사원 시절에.

꼰대지라는 대리가 너무 미워서 옆 동료와 사내 메신저로 험담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칠치 못하던 저는 벌써 느낌 오시죠? 대화 상대를 잘못 골라서 본인에게 나다다다다 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할 저의 최대 실수였죠. 정말 칠칠 맞으신 거 맞죠? 한수 위신 거 아니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근데 깨톡을 급하게 보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런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대리가 꼰대지라면 얼마나 꼰대겠습니까? 대리인데, 대리 불쌍합니다. 현숙님은 예전에 고속터미널 앞에서 어디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근데 저를 보고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택시가 아니더라는 그냥 승용차였습니다. 번지수 차고. 저도 이런 경험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차종이면 완전히 헷갈리고 차종의 뭐 색도 같다? 이거는 완전 뭐 빼박으로 헷갈리고 차종이 달라도 색깔만 같으면은 실수하거나 잘못 볼 수 있죠. 저는 예전에 저랑 똑같은 샤프를 쓰는 어떤 남자분을 보고 이거 제 건데요 하다가 알고 보니 아니었는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거. 0698님, 신랑의 최대 실수가 생각이 납니다. 텃밭에 약을 친다고 약을 줬는데 다음날 작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 글쎄 제 주제로 약으로 착각하고 못 살아 하셨는데 이런 분 계시죠? 우리 해님이들 중에 나는 소주를 물로 착각했다. 물을 소주로 착각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게임 중에 오죽하면 까나리카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벌칙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3439님, 저요 얼마 전에 출근하면서 한쪽은 남편 신발, 한쪽은 제 신발을 신고 출근했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등원시키고 차에 타고 출근하다가 알아버렸는데 하루 종일 불편하고 창피했습니다. 와, 이거는 약간 짠하기도 하고 신발 크기가 얼추 비슷한 거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부부 사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칫솔을 실수로 남의 거를 쓰는 거. 이럴 때 어떡하세요? 아, 퇴퇴퇴 하고 만다? 아니면 아 이거 부부 사이는 상관이 없다? 만약에 딱 칫솔질을 하는데 이게 젖어있네.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게 말라있어야 되는 칫솔이 이게 왜 이렇게 젖어있지? 누군가가 쓴 거를 내가 착각하고 쓴 거? 자, 아무튼 3439님 일터로 또 아이의 또 가정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339 진솔이다. 4492 가을 타는 산도님 알리샤 키스예요. Girl on Fire.

아가다님, 헤일리님, 졸리나님, 미카, 비걸, You're Beautiful이었고요. 또 4953님, 패더 엘리아스, 히킴, Loving You Girl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찰손 브라우스님, 온학사님, 스모키 멕시칸 걸 남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곁에 CBS 라디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 2에서 1부 심리로 열린 윤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

0: 재판부가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의 당선 무효형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해오던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중수청은 본격 감찰에 착수해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임 청장의 발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청은 향후 임 청장에 대한 자료 수집 후 행안부에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의 청장 적격성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해왔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12억 원대 관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 위기라면서 관사와 관용차는 새로 마련했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인데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한다며 호화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관용차 교체와 관련해선 사용 내구 연한이 지나 바꾼 것이고 전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친환경차를 매입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중순 추 지사의 관사로 도청 인근 아파트를 12억 2천만 원에 전세에 계약했으며 전임 지사 관용차보다 천여만 원 비싼 관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도청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에 내로남불이라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게재하는 등 비판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방산업체와 비방산협력업체 등에서 63건의 방산자료 유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방위사업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누적 사례 가운데 4분의 3 정도는 2024년 이후 집중됐으며 유출 사례 대다수는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도 2024년 2건, 지난해 1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경우 파일 유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방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7: 2시 5분입니다.
8: 송인찬의 어떤 가요!

10월 13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현진영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해가 또 떴다가 숨었다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이런 날이면 우리 송편님들에게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가 한 통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날도 쌀쌀하고 또 축축한데 모르는 번호, 아 몰라 차단 차단 하면서 받지 않을 송편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약 2주 정도는 02에 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의 전화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부터 2026년 올해의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CBS 라디오 입장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맞는 첫 청조고사기도 합니다. 뭐 더 특별히 더하고 막 쌓아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만 02에 2로 시작하는 청조 전화 받아주시고 전화 받았다는

인증 이거 문자로 사진 찍어서 샵 112로 보내주시는 우리 송편님들께는 애정 가득 담은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더블 당첨의 기회도 코너 곳곳에 배치해두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면에서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쌀쌀할 때 들으면 더 좋은 사랑방, 온돌방에 있는 듯한 그런 훈훈한 온기송들로 준비해봤는데요. 또 이 삭막한 마음에 습기를 채워줄 노래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1: 전
12: 이번에도
1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1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7: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8: 기가 막힙니다.
19: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7: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SES 꿈을 모아서 에이핑크 미스터 추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승규 돌대인님이 청취율 조사 처음이니까 송편들이 송태에게 힘을 줍시다! 송편님들의 화력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관적인 자기님, 오늘 습기 말고 온기 채워줘요, 송디. 습기...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날도 좀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온기에 텐션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저희가 또 선물로도 우리 송편님들의 주머니 가득가득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코너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바로 가보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이면 특별하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선택으로 만나보기도 한다는데요. 혹시라도 어떤 가요를 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싹송편님들이 당황하실까봐 평소처럼 오늘은 다수의 선택으로 진행을 하고요. 미리 예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조금 스페셜하게 우리 꽝손들이여 일어나라! 소수의 선택 몇 대 몇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반대로 가서 썰어왔던 우리 꽝손 송편님들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수 쪽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자, 노래 두 곡 중에 끌리는 한 곡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께는 택배로 가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세 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송편님 세 분께는 아차상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날, 이런 쌀쌀한 날에 들으면 더 마음 따뜻해질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 바로 만나보시죠.

0: 들이 있지만 또 잭스키스를 상징하는 곡 가운데 하나 바로 이 커플이죠. 감미롭고 달달한 멜로디에 풋풋하게 고백하는 가사가 더해져서 날이 조금 쌀쌀해졌다 싶으면 등장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에 맞설 달달 다음 후보곡 어떤 곡이죠?
1: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0: 동방신기의 허그. 아, 동방신기의 데뷔곡인데 이 노래가 나오면서 2000년대 가요계는 보이그룹이 춤과 댄스 장르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카펠라 형식으로 화음을 쌓으면서 잔잔하게 노래를 불러도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곡이었습니다. 자, 1라운드 두 곡 너무 달아서 듣다 보면 이가 썩을 것만 같은 두 노래, 두 곡 가운데 더 듣고 싶은 한 곡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팀 이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잭스키스 또는 동방신기. 두 팀 모두 네 글자니까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잭스키스, 동방신기.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받을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 잭스키스의 커플 동방신기의 허그 두 곡이었는데요. 하하이님, 잭스키스 여기는 타임머신 타면 난리나는 곳인데 당연히 잭스키스 커플이 이기지 않을까요? 최강권철님도 잭스키스 골라주시면서 저는 동방신기 시절 사람이라 허그를 더 좋아하지만 코요태 좋아하는 우리 송편님들은 잭스키스 커플 선택하실 것 같아 소신 버렸습니다. 아, 소신 버려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기본자리님은 동방신기 골라주셨고요. 처음에 노래 듣고 가사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만 네 일기장이 되고 싶다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과연 최강권철님의 소신을 버린 그 판단이 맞았을지. 자, 결과는요 8대2의 비율로 한쪽으로 몰렸는데요, 잭스키스 커플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소신 잘 버리셨네요. 자, 다음 곡은 잭스키스 커플과 함께 할 거고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어서 2라운드로 한번 가봅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예전에는 또 이 점오 앨범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은 샵의 정규 4.5집 앨범으로요, 이 팀의 첫 발라드 활동곡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듯이 주고받는 랩과 보컬 그리고 어쿠스틱 리듬이 더해져서 또 이렇게 살짝 우중충하고 구름 낀 날 들으면 노래에서 이런 따뜻한 커피 향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 커피 나왔으니까 또 다른 커피 하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보곡은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입니다. 브라운 아이즈 1집 수록곡이고요. 윤건의 세련된 프로듀싱, 나얼의 R&B 미성.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자, 2라운드 커피라는 소재로 커피 대 커피의 대결인데요. 승패님들 어떤 맛을 조금 더 원하시나요? 샵의 맛인가요? 브라운 아이즈의 맛인가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이번에는 숫자로 한번 받아봅니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 듣고 싶다. 1번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가 듣고 싶다.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잭스키스 커플 함께하고 왔고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2라운드 후보곡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두 곡의 격돌이었습니다. 제주곰님 샵이나 샵이냐 브라운 아이즈냐 죽느냐 사느냐 수준이긴 한데 저의 선택은 샵 가자 샵 골라주셨고요. 후리지아님 1번 가을비 젖은 오늘 같은 날에는 이 곡이 감성 가득 달콤하게 스며들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5179번님 2번 골라주시면서 지금 신랑과 드라이브 중인데 브라운 아이즈 노래 들으니까 그때 그 시절 남친이 문득 생각나네요. 그때 그 시절 남친이 신랑분 맞죠? 맞죠? 자 후후님도 2번 위드커피 골라주셨고요. 1라운드 결과 와 5.5 대 4.5입니다. 진짜 박빙이었어요. 그 결과는 1번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 승리했습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입니다. 밴드 더너츠의 1집 타이틀곡이고요. 이 곡의 원곡은 이제 일본 그룹의 노래를 리메이크 한 것이죠. 한국 감성에 맞게 재해석해 부른 건데요. 또 짝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키며 해바라기만 하고 있는 가사에 언제부턴가 국민 호구송으로 불리게 된 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송디의 거의 원픽,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어서 만나볼 후보곡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노래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윤도현의 솔로 프로젝트 싱글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이 멜로디가 서정적이지만 윤도현 특유의 그 시원시원한 보컬이 잘 어우러지는 노래입니다. 이별 후에 뒤늦게 그게 사랑이었다 후회하는 감성 록발라드곡, 발표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와 방송을 휩쓸었던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그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 3라운드 두 곡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미끄러졌다고 포기할 거 아니고요. 꽝손이어도 끝까지 도전해주셔야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편님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 한 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빠른 집.

를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받아봅니다. 한글로 더 너츠 또는 윤도연 정확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함께하고 왔고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래방 애창곡 대결인데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두 곡이었습니다. 2430번님 1번 더너츠 도너츠 먹고 싶다. 이게 뭐죠 이게? 자 후리지연님 윤도현 같이 할 때는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별 후에는 찐사랑이었다는 아픔이 바로 사랑이죠. 그 감정을 노래한 곡 윤도현의 사랑했나봐였고요. 5909번님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윤도현 골라주셨는데요. 자 사랑의 바보 더너츠 대 사랑했나봐 윤도현.

편. 결과는요, 7대 3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어떤 곡이 더 많은 표를 받았을지 노래로 함께 하시죠.

윤도현 사랑했나봐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세 번 모두 줄을 자해선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부터 만나볼게요. 구리지연님, 5193번님, 4465번님 이 세 분은 티톡스차와 제주 월덕무차 세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 맞추진 못했지만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송편님 세 분입니다. 3492번님, 0246번님, 자몽바니님 세 분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 가을 냄새 나는 곡으로 함께 하시죠. 윤건, 가을의 만나.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심야 자율주행 버스와 출퇴근 관광형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청라에서 강서 BRT 구간에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고 영종 하늘도시에서 운서역 구간에는 출퇴근 시간대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에는 관광시설과 호텔 등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하며 2030년까지 관련 사업에 모두 102억 원을 투입합니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 BRT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운영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신호정보 개방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티맵과 카카오네비 등에서 전방 신호 등의 색상과 잔여 시간은 물론 우회전 때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과속과 급감속을 줄여 교통 효율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주의보 발령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18곳에 호흡기 유증상자 검사에서 검출률은 8월 4에서 6.1% 수준에서 9월 한때 26.4%까지 올랐고 9월 말에는 14.3%로 낮아졌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은 고령자와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5개 국방 인공지능 전환 거점 가운데 판교 육군 거점이 처음 문을 열면서 경기도가 민간 기술과 군의 현장 수요를 연결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아주대학교가 공동 연구 개발을 주관하는 판교 거점은 국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연구 기반을 갖추고 피지컬 AI 연구와 실증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과 군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연구 실증 성과를 민간 산업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8도, 습도는 68%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0: 여보세요?
11: 아, 어떤가요? 어떤가요?
10: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9: 이 소리는 청취율 조사를 위해 한몸 불사르고 계시는 우리 송편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10: 혼자 듣기는 아까운데 딱 졸린 오후 2시에 들으면 텐션도 절로 오를 텐데.
11: 아, 어떤가요?
10: 송인찬의 어떤가요?
9: 이 소리는 청취율 조사를 맞아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있는 한 DJ의 목소리입니다.
11: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 송인찬의 어떤가요?

10월 13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우즈 드라우닝. 자, 비면에서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코너로 함께하고요. 또 오늘 청조 기간을 맞아서 오늘은 평소보다 2배 총 10분 뽑아보겠습니다. 자, 송편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까 소금이님하고 초코라떼님께서 청조 전화가 오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 하셨는데 처음에 2부 시작했을 때 했던 것처럼 송인찬의 어떤가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른 송편님들도 다 아시겠죠? 022로 시작하는 번호가 오면은 전화 받고 송인찬의 어떤가요? 외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퀴즈 참여 외에도 또 송편님들의 이야기와 실시간 신청곡,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가 고민 코너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생각나는 고민들, 사소하거나 또는 깊은 고민들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슬로우 슬로우 퀵퀵 함께 하시죠.

눈물로 이정제이가 함께 불렀고요. SG 워너비 아니고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써니경님, 저 청취율 조사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여기가 제주입니다. 미쳐봄써. 여기는 전화가 안 와요. 늘 그래요. 진짜 아쉽네요. 아, 참 그 지역에서 또 청취율 조사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들 다 하나하나 세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집계에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뭐 그거는 잠시 마음에 넘겨두고 우리 송편님들은 지금 이 시간 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거우면 좋겠는 거. 그게 또 저한테는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밌는 코너, 즐거운 코너, 슬로우 슬로우 퀵퀵 함께 하시죠.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자, 비가 오고 또 흐린 날이고 날도 우중충하면 습도가 늘고 공기 밀도도 커지고 소리의 전달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리가 더 크고 더 잘 들리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많은 송편님들이 이 날씨 버프를 받아서 금방금방 정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 평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노래가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주되면서 조금은 낯설게 들릴 겁니다. 다르게 들리는 그 한 소절 잘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10분께 커피 쿠폰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올라갔고요. 아, 평소에 듣기만 하셨던 분들 오늘 한번 참여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자, 그러면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가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제가 전주 저저번 주 계속 쉽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꺼드럭댔는데 PD가 약간 살짝 나를 갈고 온 것 같아요. 문제가 아, 이 1단계에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절대 1단계로 못 맞추게 하겠다라는 아, 살짝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송편님들 답 아시겠나요? 자,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이 없어서 일단 오늘 퀵버전 문제인데요. 자, 1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 두 번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은데 뒤에 마지막에 다섯 글자가 저는 조금 확실하게 들렸거든요. 자, 그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여전히 모르겠다는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2단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벌써 이제 슬슬 답을 보내주고 계세요. 가수만 맞추신 분도 계시고 가수와 노래 제목까지 정확하게 맞추신 분들 계신데요. 자, 2단계 한번 더 듣고 노래 듣고 이후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아시겠다는 우리 송편님들 가수와 노래 제목 정확히 둘 다 보내주셔야 되고요. 오늘 총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김건모의 첫인상, 신승훈이 부른 어긋난 오해 두 곡 함께하고 왔고요. 자, 슬로우 슬로우 퀵퀵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2단계 한번 듣고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2단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 퀵으로 했는데도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게 딱 느껴집니다. 자, 정답 쿨의 작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송편님들이 또 이 쿨 노래는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살짝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1단계부터 놓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많은 답 보내주셨고요. 아, 그렇지만 오답이 없지 않았습니다. 9233번님 모세의 사랑인걸. 아, 살짝 느낌이 조금 있긴 했는데 한 10% 20% 정도. 구필화가님은 쿨의 어떤 그리움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다섯 글자가 같습니다. 어떤 그리움, 작은 기다림. 느낌이 아예 다르진 않아요. 자, 어떤 그리움은 이은미 씨의 곡이라는 거. 자, 그리고 1659번님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아, 쿨까진 딱 맞았는데요. 그 약간 리듬과 이 스탠스, 이 속도가 살짝 다르죠.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2343번님 쿨의 작은 기다림. 어, 완전 제 라떼 시절 곡인데 귀가 번쩍 뛰었어요. 바로 귀에 꽂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퀵으로 들어도 와, 이게 송편님들 귀에 딱딱 꽂히나 봐요. 2469번님 쿨의 작은 기다림. 급한 마음에 답만 잽싸게 보냈는데 오늘부터 고정입니다. 2469번님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놀러와 주셔야 돼요. 저희 코너도 많으니까 아,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상품도 많이 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947번님 남편 소개로 듣게 됐는데 노래 선곡이 최고, 쿨의 작은

기다림. 또 정답 맞춰주셨고요. MI1386번님. 이건 미라고 안 읽고 MI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래, 작은 기다림. 아, 확실이야! 자, 이렇게 2343번님, 2469번님, 3947번님, MI1386번님 포함해서 총 10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커피 쿠폰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갈 예정이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주니퍼의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스카이의 영원이었고요. 그 전 곡은 주니퍼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8342번님 야구 티켓 한 장이라도 구해서 트윈스 광팬 아들 입장시켜야 하는데요. 오늘 업무가 밀려서 겨우 접속했더니 대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제발 아이 거 한 장이라도 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대기 순서가 12만 886번째. 그러니까 12만 명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A면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지금 이 시간

성공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도 문자로 하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다데비님, 휴대폰이 리셋돼서 이참에 사람 관계도 재정비한다고 애써 생각하려는데 사진팔 다 날아간 건 끝없이 우울하기만 하네요. 송디의 밝은 목소리 들으면서 기분 좀 다독여 볼랍니다. 그게 참 이게 꼭 뭔가 이런 핸드폰 리셋 이런 게 실수로 뭐 잘못 누르거나 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또 멘붕이 오고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기억이라는 게 때로는 조금 살짝 왜곡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점점 재조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진들이 뭐 육안으로 이제 볼수 없는 사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난다 대비님의 기억 속에는 좀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5179번님이 이런 사연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신랑과 드라이브 중인데 노래 들으니 그때 그 시절 남친이 문득 생각납니다. 해서 그 신랑분이 그때 남친 그분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답변이 왔어요. 신랑이랑 둘이 빵 터졌습니다. 근데 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 아니다는 얘기가 없고요. 뭐두분 지금 별일 없으신 거죠? 두 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0636번님, DJ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범색이일 것 같은 목소리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저 범색이 맞습니다. 0636번님. 안경 쓰고 체크무늬 난방 입고 범생이 중에 범생이죠. 네, 범생이 쏭디입니다. 어떨까요님? 어떤가요 애청자인데요. 운전직으로 일하면서 저희 팀들 어떤가요 듣는 게 일하는 활력소였는데 어떤가요 송출이 안 돼서 너무 슬퍼요. 어떤가요 들으려고 레인보우까지 가입했습니다. 울산에도 어떤가요 좀 송출해 주세요. 제발요. 송태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태어난 곳이 울산입니다. 우리 또 울산에 계신 송편님들을 위해서 제가 태어난 곳 울산에 가서 한번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제가. 예? 울산 CBS 가서 여기도 틀어달라. 송편님들이 이렇게 많다. 제가 한번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짬은 좀더 차고 나서.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 말기.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커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커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 TBX.
5: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6: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7: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8: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뒷번호 1590번님, 초이 딸아이 학원 라이드 중인데요. 곧 차에 탈 텐데 지드래곤에 삐딱하게 부탁해요. 며칠 전 이 노래를 듣더니 엄마, 왜 오늘 밤엔 피자 가게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너무 웃기고 귀여웠어요.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마지막 곡입니다. 지드래곤이 부릅니다. 오늘 밤엔 피자 가게.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홈플러스 인천 9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용객 7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칼부림 사건 용의자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입점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18명을 교체하고 시도경찰청 감사수사 주요 보직과 경찰서장 직위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경찰청은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올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 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 직위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5%대로 급락했지만 6천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48.89포인트, 5.46% 내린

6035.35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12.16포인트 1.43% 내린 837.0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급락세에 오전 중 매도 사이드카가 두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345.1원에 마감했습니다.

0: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 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 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최선화였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덕스럽죠. 한때는 세상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굴다가도 마음이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늘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한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든든하고 묵묵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가는 관계에 필요한 건 서로를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든든한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빌리 조엘입니다. A Matter of Trust.

0: 빌리 조엘의 A Matter of Trust, 라이키팝 like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like 하유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우리 라이커님들 무사히 잘 아침 보내시고 오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준호맘님이 하디 오늘 동기와의 김밥 모임 하셨나요? 다행히 낮에는 비가 안 왔는데 아 비는 그쳤는데 그 땅이 또 젖어있고 이래가지고 밖에서는 못 먹었고요. 대신 실내에서 김밥 회동을 했습니다. 각자 다른 김밥을 시켜가지고 김밥 소믈리에 마냥 맛있게 먹었어요. 해피초이님, 오늘 아침 가을비가 오더니 퇴근길은 더 쌀쌀해져가지고 낙엽이 벌써 떨어졌어요. 가을이 벌써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데요. 이 좋은 계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야장도 하고 트렌치코트도 입으면서 마음껏 즐겨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가을은 정말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바로 이 시기, 모르는 번호도 다시 한번 받아보는 청취율 조사 시간이 왔습니다. 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DJ에게 참 부담스러운 이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당첨 생각하시고 얼른 받으셔서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CBS 표준 FM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말해주시고요. 주위에도 널리 소문내 주실 거죠?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세라 맥락클란의 Into the Fire였고요. 제니퍼 페이지의 Crush, 가을 타는 산도님 청해 주셨네요. 클레오파트라님께서 후렴구가 정말 매력적인 곡이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목소리도 참 좋고요. 진짜 매력적인 노래, 이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로하맘님, 어제까지는 덥더니만 오늘은 시원하니 딱 좋은 날씨예요 하셨고, 오늘도님은 싸늘하게 변하고 있는 날씨, 그래도 반팔 티에 공원 의자에 앉아서 편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어머, 이 날씨에 반소매를 입고 계시다니, 캬, 상남자신데요? 상여자시려나? 성별을 몰라가지고. 와, 안 추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감기가 그렇게나 지독하대요. 이게 막 엄청 아프다기보다 잘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막 이렇게 가기도 한다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원숭이 제주꾼님 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차 기사인데요. 항상 라디오를 들어요. 아, 목소리 청아하고 밝아서 운전하는데 기분이 좋고 행복하시대요. 하하, 감사해요. 오랫동안 방송해주세요 하셨네요. 저도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오래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화물차 운전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마야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대요. 우도에 갔다가 서귀포 가는 길이시라고. 청취율 전화 제발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우리 라이커님들이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그쳤나요? 뭔가 비가 그쳤다면 날씨가 청아하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으시겠다. 6842님께서 하디 청취율 조사 미션으로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주세요. 하디 코트 입은 모습 보고 싶어요. 얼죽코. 겨울 코트는 아직 더울 것 같으니까 트렌치 코트로 하여튼 보라 한번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또 이러실 줄 알고 작가님이랑 저랑 우리 소 작가님이랑 저랑 어제 막 고민을 한 결과! 이거 내일 말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내일 말고요. 내일 차트 복권 말고, 다음 주 수요일 차트 복권 시간. 그러니까 수요일 전체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와! 여러분이 보이는 라디오 되게 기다려주셔가지고, 청취율 조사 기간 때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잘, 얘기가 돼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게 됐어요.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뭐 입어야 될지 고민됐는데 6842님이 트렌치코트 입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얼죽코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CBS 뮤직 차트 49위입니다. Anne Murray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그리고 리오세이어의 Raining in My Heart.

하유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 캐샤의 Your Song Is My Drug 였고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They're Me도 함께 들었어요. 빅맘님께서 잠이 확 깨네요. 노동요로 굿 하셨고 분덜리희님이 Like It Pop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나오는 듯 Respectable이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 우리 광구 작가님, 소 작가님 덕분 아니겠어요? 소 작가님이 정말 아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는 곡들을 이렇게 열심히 팝의 광산에서 캐와주셔가지고 함께 들으니까 더 신나고 새롭고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민들레꽃님이 쓰레기 분리수거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금방 그 사이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걸어서 집으로 올라가셨대요. 운동할 겸 해가지고 고고싱 했습니다 하셨네요. 우와 잘하셨어요. 그 여러분 그분 아시죠? 슈퍼모델 한혜진 그 모델이 꼽은 가장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가 계단이래요. 계단이 그렇게 운동하기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헬스장 가서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운동기계 열심히 탔는데 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한 10분만 타도 땀이 뻘뻘 나고 다리가 막 호달달달달 이렇게 되는데요. 확실히 운동 효과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민들레꽃님 잘하셨어요. 이 운동 정말 좋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보다 짧은 층이면은 그냥 계단 좀 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키고 있는 이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계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계단으로 다녀요. 최대한 뭐 같이 가자 할 때를 제외하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계단으로 다닙니다. 좋아요. 밝은 밤님, 하디 내일 첫 출근합니다.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네요. 유유라고. 아이고 첫 출근 얼마나 떨리실까요. 아 진짜. 근데 원래 첫 출근 날의 그 최대 임무는요, 열심히 일하기가 아니라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출근하기거든요. 무사히 잘 출근해가지고 눈 맞추면서 인사 잘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첫 출근 날은 성공입니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딱 출근하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의 이 환영을 받으시면서 첫 출근 날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일 이 시간쯤에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한숨 돌리고 계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마구마구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밝은 밤님 첫 출근 축하드리고 오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길 잃지 않고 회사 출근 잘하셔가지고 환하게 웃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출근하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그 처음 무언가를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첫 출근 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첫 출근 날 이제 약간 꿈에 그리던 그 첫 출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고 퇴근길에 그냥 집에 가기 아쉬운 거예요. 뭔가 기념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혼자 그 네컷 사진 찍는데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네컷 사진을 남겼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그거 보여드릴까요? 첫 출근 사진? 그거 찾아봐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있을라나? 김도윤님이 보라 하는 날 색상 코드 맞춰요. 특정 색상 지정해서 인증하기. 크크크크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뭔가 이벤트를 좀 열어볼까요? 뭘 맞추면 좋으려나? 오늘 당장 안 정해도 되니까 한번 이번 주 동안 고민을 해봐서 우리 정합시다. 저는 일단 그 첫 출근 사진을 좀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제니퍼 워런스예요. And so it goes. 그리고 브렌다 러스가 데이비드 샌본이 함께했습니다. Le Restaurant.

하늘 바다님,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멋진 노래를 이제서야 듣다니. 제니퍼 런스 And So It Goes였고요. 도리도리님께서 이 노래 주변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좋아요 꾹 하신 곡 브렌다 러셀의 르 레스토랑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었어요. 예쁜 미녀님이 하디 여기요. 따뜻한 대추차 한 잔 주셔요. 선곡 들으면서 마시면 딱이네요 하셨는데 진짜 뜨뜻한 대추차 한 잔 생각나는 가을가을한 노래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25년간 음악을 기록하고 이야기해온 대중음악 비평 웹진 이즘이 창간 25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기타리스트 유병열, 인디밴드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록밴드 자우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그리고 김수철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시대와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만나서 한국 대중음악의 세대를 잇는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공연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합정역 노을시어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고 정확한

성명과 연락처를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데이비드 보위와 팻 매트니 그룹이 함께했어요. This is not America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차트 복권 준비 열심히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하루 사이에 계절이 바뀐 듯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완전히 물러났고요. 북서쪽에 찬 공기가 점차 남아하고 있어서 오늘 밤부터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5도, 서울과 대전 9도, 전주와 대구 11도 등의 분포로 특히 중부지방은 다시 한 자릿수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내일 한낮 기온도 서울 19도, 원주 18도, 청주, 광주, 대구 20도로 대부분 20도를 밑돌아서 오늘보다 좀 더 서늘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까지 호남 서해안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인 내일은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검사를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4: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5: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4: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3: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여러분은 워런 버핏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자한 미소로 가치 투자를 외치는 오마의 현인? 버크셔 해서웨이 CEO직을 공식 퇴임하며 한신에 막이 내렸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버핏의 이미지는 실체와 꽤 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착한 할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80년 투자판에서 살아남은 냉혹한 생존자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남궁민 북칼럼니스트님과 함께 워런 버핏 바이블로 풀어보겠습니다.
1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쏘르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0: 사실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또 버핏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좀 지겨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버핏이야? 하는 책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버핏이 은퇴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은퇴를 하면 어떤 레전드 그 상태로 기억이 남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좀 해볼 때가 된 거거든요.
1: 네.
0: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버핏이 오마의 그런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얘기인즉 진짜 워런 버핏은 우리가 알던 거랑 달리 다른 실체가 있었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었길래요?
0: 우리가 아는 이미지 떠올려보면 일단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 오마하가 굉장히 작은 시골인데 거기에 있는 돈은 엄청 많지만 인자하고 아이들이랑 놀고 맥도날드 가고 그리고 작은 집에 사는.
1: 그럼 코카콜라 굉장히, 먹고.
0: 그렇죠. 굉장히 정말 뭐 어떤 신선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가치 투자, 오래 투자해라 좋은 말만 해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 바이블은 어떤 책이냐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제 회사에 이제 여기서 수십 년간 했던 주주총회 발언 그리고 주주에게 보낸 서한을 모두 다 묶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언론을 통해 정제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요약을 하면요. 이분이 투자를 10살 때부터 시작했고요.
1: 네.
0: 잘난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월스트리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진 동안 60년을 살아남았고 또 레버리지 걸고서는 덤비는 사람들을 한번 덤벼? 그럼 내가 한번 저쪽으로 보내드릴게 해서 여럿 보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도 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라는 겁니다.
1: 약간 증권가의 킬러 같은 분이었다.
0: 그렇습니다.
1: 잔혹한 면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건데
0: 이분은
1: 더 알려주시죠.
0: 60년을 살아남은 분이라는 건데
1: 네.
0: 일단은 유튜브 보면은 버핏 명언 이런 게 많아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1: 저희도 만들었었어요.
0: 그런 거 많죠. 네. 왜냐면은 가볍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종종 언론에 요즘도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눈 지수예요. 근데 이게 만약 1을 넘어가면은 이거 폭락이 오는 징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 네.
0: 이게 2013년부터 닷컴버블 시절에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버핏 지수가 1을 넘었다. 버핏이 얘기하나 폭락이 온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주주총회에서 그걸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 이름이 붙인 사람으로서 우리 위기 아닌가? 일단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금리가 거의 0%고 그러면은 자산가격이 많이 오른 건 당연한 건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자기 이름 붙은 그 지수를
0: 그렇죠.
1: 깐 거죠.
0: 그렇죠. 그게 언제적 소리인데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넘긴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버핏이 뭐라고 말했다라고 알려진 거랑 버핏의 실제 생각은 생각보다 틀린 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오해부터 또 깰 게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즉 버핏 이 우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회사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1: 섬유회사.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를 왜 갖게 됐냐. 버핏이 홧김에 사버린 겁니다.
1: 인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이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0: 맞습니다. 이 회사랑 사실 악연으로 시작해서 평생을 함께해온 회사다.
1: 네.
0: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962년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뉴잉글랜드의 섬유회사였어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근데 이때도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고 망해가던 시절이었던 거죠.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쪽에 뛰어들다 보니까
1: 노동력이 싼 국가들.
0: 그렇죠. 이 섬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에 있는 섬유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버핏이 이 회사 주식을 $7.5에 주당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공장을 하나씩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닫을 때마다 주식을 되사들이는 식으로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버핏은 이때도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렇게 계속 사주니까 주식 사고 그럼 또 되팔고 이렇게 돈을 좀 쏠쏠하게 벌고 있었죠. 일종의 별 생각 없는 차익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 네.
0: 그런데 1964년 당시에 여기 CEO였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버핏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가 당신 주식 $11.5에 살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버핏이 보기엔 뭐 나쁘지 않네. 그 정도만 단타로 먹고 빠져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서면이 날아와서 보니까 가격이 $11.375였습니다.
1: 이거 말한 거랑 다른 거잖아요.
0: 그렇죠.
1: $0.125도 깎은 건데요.
0: 그렇죠. 아니 우리 말한 거 우리 구두로 합의한 거랑 다르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깎은 거죠. 이제 뭐 장사를 하다 보면 좀 깎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버핏이 여기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어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회사 주식을 팔기는커녕 이 회사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1: 어머나.
0: 당신 회사 내가 열받아서 사버릴 거야로 가버린 거예요. 회사

0: 결국은 통째로 인수했어요.
1: 홧김에.
0: 홧김에. 이 스탠턴을 해고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히 나와의 약속을 어긴 저 CEO를 날리기 위해서 회사를 사버리게 된 셈인 거죠.
1: 단적으로 그냥 스탠턴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 거잖아요.
0: 그렇죠.
1: 과한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버핏이 사실 엄청 나이가 많으니까 이 당시에도 이미 돈을 꽤 벌었다 보니까 돈은 많았고 이때도 잘 나가는 투자자였어요.
1: 내가 이 정도 돈으로 너 하나 묻는 것은
0: 그렇죠.
1: 아무 일도 아니야.
0: 그런데 사실 뭐 홧김에 푸는 건 좋은데 투자는 현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버핏이 나중에 이거를 실패고 자기의 어떤 흑역사로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생 최악의 투자라고 CNBC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가장 멍청한 주식 매수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을 뭐 섬유회사가 아니라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보험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가치가 한 2천억 달러는 될 거다.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은 될 거다라고 후회를 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뭐냐? 이 섬유회사랑 사업 자체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냥 어쩔 수 없다. 나랑 한 몸이 된 회사니까 이 회사로 투자도 하고 주주총회도 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버핏과 한 몸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된 거예요.
1: 그냥 이름만 남았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버핏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철학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싼 주식을 사지 말고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는 게 사실 이 정도 됐으면 뭐 좀 털어버리고 나올 수도 있는데 버핏도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2014년에 뉴 베드포드라는 시장이 이제 원래 버크셔 공장이 있던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버크셔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이거를 좀 보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버핏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거기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라는 식으로 이런 자에 거절하고 지금은 주차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허허 하면서 내가 그런 적도 있었지 하지만 요즘 말로 치면 긁힌 거죠. 그래서 그걸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바꿨다는 걸 보면 버핏이 그렇게 쿨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통념 한번 알아봤고 두 번째 통념은 뭔가요?
0: 버핏은 기술주를 안 산다라는 통념입니다. 버핏 하면은 막 그런 뭐 AI나 그 전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가 틀 때도 그런 걸 잘 안 샀기 때문에 버핏은 영감님이라서 이런 걸 모르나 봐. 이런 이미지가 컸어요. 버핏의 결정적인 그 전설이 생긴 게 닷컴 버블 시기에 닷컴 주식을 끝까지 안 사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그 버블을 피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핏은 기술주 따위는 안 봐. 이런 통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로 구글 투자를 안 한 걸로 꼽거든요. 최근에는 구글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네. 구글을 굉장히 초기에 투자할 기회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절을 했죠. 버핏의 논리는 나는 내가 잘 모르는 비즈니스는 안 한다 였는데 나중에 이걸 얼마나 아쉬워했냐면요. 구글이 광고회사다 보니까 검색 광고회사니까 클릭당 단가를 받거든요.
1: 네.
0: 주주총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클릭당 구글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억할 정도였어요.
1: 와.
0: 거기가 클릭 한 번에 몇백 원을 받는다.
1: 너무너무 후회했나 봐요.
0: 그렇죠. 네. 뭔가 지나간 차에 정말 손을 흔들고 있는 거죠.
1: 애증 애증.
0: 그렇죠. 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버핏이 정말 난 기술주 따위 쳐다도 안 봐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놓친 거예요. 정말 검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냥 놓친 투자였다는 거죠. 어떤 주식은 꼭 사고 어떤 주식은 절대 안 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그리고 애플은 엄청 샀잖아요.
0: 그렇죠. 사실 그게 엄청 큰 반증인데 2016년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때도 좀 당시에 좀 비난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 8년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플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2016년이면 꽤 지난 후고 사람들이 애플도 이미 한번 전성기가 지나가지 않았나 하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때 이거를 그 큰 포트폴리오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샀거든요.
1: 저도 이때 막 뉴스가 나왔던 기억이 그렇죠. 난단 말이에요.
0: 요즘 뭐 쉬운 말로 치면 몰빵 투자를
1: 그렇죠?
0: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버핏하면 뭔가 건강한 투자, 분산 투자만 할 것 같은데 사실 버핏은 자기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가장 잘 나갈 것 같은 주식에 충분히 투자를 하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둔다. 그거를 애플 투자로 직접 보여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버핏이 어떤 기계적인 어떤 주식은 사고 어떤 주식은 안 산다. 이런 철칙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1: 자, 세 번째 통념도 알아볼까요?
0: 버핏은 장기 투자자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막 단타를 치면 버핏 짤 같은 거 딱 띄운 다음에 네. 장기 투자해라. 뭐 평생을 갖고 가지 않을 거면 10년을 갖고 갈 게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1: 맞아.
0: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하잖아요.
1: 1년은 장기

0: 투자 아니라고.
1: 그렇죠.
0: 네.
1: 뭐 버핏은 최소 10년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버핏의 실제 투자 이력을 보면 이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버핏의 커리어 초기 사실상 단타 인생이었어요. 70원짜리를 사서 80원에 팔고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장 열리면
0: 저도 어제
1: 네, 장 열리면 8,500원에 샀다가 9,000원에 팔고 이런 걸 막 하잖아요.
0: 좋다고 치킨 사 먹고.
1: 그렇죠. 네. 오늘 치킨값 벌었다고 하면 이제 일하고 그런 걸 했는데 물론 이분은 뭐 그 당시에도 재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도 이런 경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버핏이 굉장히 애증을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항공 주식이에요.
0: 왜요?
1: 우리로 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건 미국은 훨씬 항공사들이 많죠. 버핏은 항공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산업이 어찌됐든 큰 규모의 산업이고 어떤 인프라 사업이고 하니까 여러 번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참 이 책을 좋아해서 60년치를 맨날 읽고 하면서 느낀 게 항상 실패했어요.
0: 항공주는?
1: 항공주는 정말 악연 그 자체입니다.
0: 와, 근데 뭐 제가 뭐 워런 버핏이랑 빗대어서 할 건 아니지만 저도 꼭 그런 주식이 있어요.
1: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IT 회사 다니는 분들이 게임주 같은 거 이렇게 내가 게임 쪽
0: 좀 알지.
1: 알아. 네. 하면 이제 눈물에 손절 많이 하시는데
0: 희한하게 내가 들어갈 때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1: 그렇죠. 뭔가 내가 이렇게 아는데 네. 딱 그런 게 다 있잖아요.
0: 워런 버핏도 그런 게 있었구나.
1: 버핏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 라이트 형제가 날아올랐던 언덕이 있어요.
0: 네.
1: 만약에 자본가들이 그 당시에 총을 들고 있었으면 그걸 격추시켰어야 됐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0: 아이고, 네.
1: 이게 버핏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 비행기를 격추시켰어야 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버핏이 코로나 때도 항공 주식으로 그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0: 네.
1: 코로나 터지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바로 손절합니다.
0: 손절을 했구나.
1: 그리고 회복될 줄 알고 샀다가 아이고, 또 손절해요.
0: 저런.
1: 근데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코로나 끝나나 봐. 우리 막 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 길게 갈 것 같대. 그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다 싶은 게 버핏도 코로나 때 항공주에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좀 더 버텼으면 올랐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버핏도 그렇게 막 한 번 사면 꼭 10년 간다.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네. 겁니다.
0: 근데 이분 또 장기 투자 아니라 뭐 좋은 사업은 오래 들고 나쁜 사업 빨리 털고 막 이런 원칙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근데 돈 되는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투자하는 것 중에 그런 거죠. 정보 들었다 우리. 내가 어디 좀 예를 들면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업계 소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가 요즘 잘 나가던데 하면 주식 샀다가 알고 보면 아니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는 사실 버핏 같은 사람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게임하는 분들은 많이 아는 회사인데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0: 네.
1: 이제 게임 업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를 버핏이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샀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가격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저렴한 가격이 거래되고 있었어요. 근데 버핏이 그 저렴한 가격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만약에 이 합병이 성사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산다는 가격에 그냥 다 팔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건데
0: 그쵸.
1: 사실은 이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나 안 할래 하면 이제
0: 폭삭이
1: 되는 거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갭이 있는 건데 버핏은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거는 뭔가 재무제표 기업의 건전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거 될 거야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재밌는 건 버핏의 가장 큰 친구, 유명한 친구가 누굴까요?
0: 빌 게이츠.
1: 그렇죠. 빌 게이츠가 어디 회사의 사장님이시죠?
0: 마이크로소프트요.
1: 마이크로소프트의
0: 어머나.
1: 창업자죠.
0: 네. 그러니까
1: 물론 뭐 버핏이 뭐 전화 받고 뭐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0: 아니 이 정도 확인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1: 사실 뭐 이 정도 친한 친구면 네. 뭐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0: 뭐 인수할 거야? 인수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긴 했을 것
1: 그러니까요.
0: 같은데
1: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아, 되게 허당이네요 생각보다.
1: 그런 거 보면은 버핏이 뭐 정말 이 돈 그냥 번 게 아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만 건전하게 보고 한 거라기보다는 요거는 당연히 밝혀진 건 없겠죠. 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이벤트에 베팅을 하는 선택도 한다. 이 정도 돈을 벌고선도. 버핏이 그렇게 건강한 투자만 한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이때 결국 손해 많이 봤어요?
1: 아 결국은 많이 이제 실현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0: 아 그래요?
1: 정리하고 정리도 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0: 근데 외환거래도 한 적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게 외환거래가 그 저희도 주변에 개인 투자하는 분들 중에 정말 거기까지 하는 게 이 외환거래거든요. 여기는 변동성도 워낙 크고
0: 네.
1: 사실 한 치약도 알기 어려운 게 외환시장이라 가지고 근데 버핏이 2000년대 초에 어떤 달러에 대한 베팅을 해가지고선 재미를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선물 거래, 그러니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그런 파생 상품 거래, 선물 거래 이런 거 엄청 욕하거든요. 그거 월가에서 다 사기치려고 하는 거다. 사기라기보다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거기서 단타로 쏠쏠하게 재미도 봤다는 거죠.
0: 뭔가 되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이 정도 되면 부지런하시다. 돈도 네. 그렇게 많은데 열심히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0: 선물도 하시고 파생 상품도 다 하셔놓고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고.
1: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과로치고 네. 너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아, 게 아닐까.
0: 나만 그렇죠. 할 수 있다.
1: 나는 할 수 있는데 네. 너희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번째 통념.
1: 버핏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 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을 속지 마라. 맨날 이상한 상품, 비싼 상품 만들어서 뭐 하게 하지 마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버핏이 그 어떤 헤지펀드에 투자한 거랑 내가 S&P 500 지수에 투자한 거랑 비교를 해서 네. 내기하자라는 걸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랑 했는데 정말로 헤지펀드를 이겼어요. 그 말은 헤지펀드가 날고기고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 봤자 S&P 500한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런데 뭐 굉장히 욕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버핏 포트폴리오의 거의 4분의 1이 금융주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대주주였고요. 지금도 주요 이제 종목 중에 하나고 또 가장 큰 수혜를 본 분이기도 해요. 한때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했고요.
0: 네.
1: 이 회사가 미국 국채시장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버핏이 청문회 나가서 해명도 하고 자기가 여기에 비상대책위원장처럼 들어가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도 했어요.
0: 이 사람 자체가 월가랑 분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사람인 것 같은데요.
1: 사실은 자기가 월가를 그렇게 비판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자기가 대주주인 회사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도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이 월가를 정말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큰 돈을 버셨는데 골드만삭스라는 지금도 유명한 IB가 네.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버핏이 5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0: 와.
1: 근데 조건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연 10%의 우선 배당을 보장할 것. 연 10%거든요.
0: 네.
1: 거기다가 주식을 어떤 좋은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너무 위기에 빠졌는데 버핏이 등장해서 정말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0: 네.
1: 근데 버핏은 이걸 알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뜯어낸 겁니다.
0: 그렇죠.
1: 나중에 이걸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서 시절에 90년대는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0: 네.
1: 정말 그 엄청 잘 나가다가 러시아에 어떤 위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망할 위기 갔어요. 버핏이 거기를 거의 뭐 거저 먹으려고 딴 데랑 짜고 월가 회사랑 짜고 베팅을 하다 거기서 이거 뭐야 우리한테 작업 들어온 해서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정말 끝까지 그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그 문제만 왔던 회사를 들어먹으려고도 했었다.
0: 와, 약간 주식계의 일진들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1: 정말 너 100원 더, 뭐 200원 더 이러면서 정말 끝까지 가봤던 거죠.
0: 네.
1: 비슷한 패턴이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제너럴 일렉트릭에도 반복되는데 여기도 아주 곤란한 시절에 들어가서 30억 달러를 넣으면서 10%의 배당 워런트를 챙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금융장사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망한 회사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버핏은 금융권들을 믿지 마라.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곳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갈취하는 회사들의 위기 때 싸게 가져가서 거기서 배당도 많이 받고
0: 더 상위에 있었던
1: 사실은 그 갈취하는 사람들을 최후의 위기가 왔을 때
0: 쪽쪽 빨아먹은
1: 힘들지 뭐 일로 와봐 하면서 많이 주워 담았던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버핏이 어쩌면은 이 월가의 최종 보스 같은 사람이었다.
0: 그리고 이분이 약간 세금 문제도 좀 양면적이라고 들었거든요.
1: 버핏이 한국에서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부유세 같은 거. 너무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 그러면서 뭐 버핏세 이런 얘기도 나. 부자들이.
0: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진보 진영 정치권이 맞아요. 되게 좋아하는.
1: 저 미국 부자는 저렇게 네.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데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자본 과세를 주장해 온 건 맞는데
0: 네.
1: 자기가 내 비서보다도 세금을 덜 낸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핏이 그러면 세금을 그러면은 척척 많이 내왔냐. 물론 액수로 보면 크겠죠. 근데 이분이 정말 절세의 왕입니다.
0: 네.
1: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식이 상장돼 있잖아요. 투자해서 돈 번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회사는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어요.
0: 배당 안 하죠.
1: 맞습니다. 배당을 현금 배당을 안 합니다.
0: 아, 그거 하면 자기가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
1: 그렇죠. 이게 한국 분들도 아실 텐데 해외 주식 배당 나오면 22% 정도를 떼잖아요.
0: 엄청 떼요. 네.
1: 그래서 배당 나오면은 굉장히 좀 이거 차라리 안 떼면 안 나오면 좋겠네. 왜냐면은 양도소득세는 내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 공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배당은 한 25%인가를 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합하는 분들이 많아요. 버핏이 그럼 왜 배당을 안 했냐? 주주들도 현금 배당 좀

0: 하자. 우리 좀 현금 흐름이 없다면 버핏이 항상 아 그러지 말고 주식 파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주식 현금 배당을 하면 세금을 떼니까
1: 네.
0: 대신 선택한 게 뭐냐?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 그건 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하니까.
0: 그렇죠. 사실은 만 원을 배당하는 거나 주가를 만 원어치로 올려주는 거나 똑같은데 전자는 세금을 내고 후자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물론 이거는 완벽한 합법이고
1: 네.
0: 절대 탈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버핏이 60년간 이렇게 그 엄청난 버크셔웨이의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 중 하나 뭐냐? 절대 세금을 떼지 않게 해서 이 스노우볼을 계속 굴러가겠다라는 겁니다.
1: 네. 근데 비트코인은 안 사잖아요, 이분이.
0: 맞습니다.
1: 근데 또 파생상품 같은 건 엄청 한다고.
0: 맞습니다. 이게 그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합치면 엄청나게 지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전 세계 모든 금을 다 모아서 주는 것보단 차라리 농장과 주식을 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금에서는 산출물이 안 나온다. 비트코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다 날 줘도 난 안 사겠다. 왜냐하면 팔지 않으면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 버핏은 생산성 없는 건 절대 투자 않는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런데 버핏이 사실은 산출물 안 나온 것도 투자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시장에서도 투자를 했죠. 그거는 전혀 산출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금 시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금을 사진 않아도 금광회사를 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뭐 생산성 없어도 나는 이렇게라도 투자를 해. 라는 식으로 다 자기가 챙길 건 챙겨왔다는 겁니다.
1: 참 머리 좋은 아저씨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우리가 알던 워런 버핏이랑 되게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확실히. 솔직히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0: 그렇죠. 이게 저는 항상 주변에 버핏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말이 네. 이분한테는 너무 걸맞지 않다. 저희가 그 타짜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잘난 놈 뭐 해드리고 어떤 놈 배를 어떻게 해드리고 하는 그 곽철용 씨처럼
1: 네.
0: 정말 이 거친 판에서 10살 때 등판해서 보낼 분들 보내드리고 그 수없이 똑똑한 사람들 다 은퇴할 때까지 살아남고 정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우리가 아는 경제 위기 때마다 마지막에 나와서 챙길 건 다 챙기는 분이 버핏이었다.
1: 와.
0: 그런 분이 과연 시골의 좋은 할아버지라고만 생각을 해도 될까요?
1: 네, 그러게요.
0: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배울 게 훨씬 많은데 그 내용이 60년치의 주주총회 서신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1: 지금까지 했던 뭐 단타나 그 외환 거래나 막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한번 읽어봄직한 하겠네요.
0: 이 사람이 그 정말 어떤 사업 자체에서 왜 그렇게 돈을 버느냐, 버핏이 왜 이렇게 보험을 좋아하느냐, 보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도 보험사고 지금도 보험회사들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 손해보험사도 투자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면 우리는 지금 보험료 내는 분들 많잖아요. 보통 수십 년 후에 그걸 타거나 몇 년 후에 타잖아요.
1: 네.
0: 버핏은 그게 공짜 돈이다. 나는 공짜 돈으로 투자하는 걸 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이라는 사업도 좋아하는 게 세상에 돈 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의 돈을 공짜로 써서 돈 버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진면목이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보시면 아, 더 재밌게 이 사람을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버핏이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 권한 투자법은 뭐예요?
0: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 이겁니다.
1: 어때요? 이 책 꼭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0: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린 이유는요. 버핏을 보면 재미없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농담을 너무 잘하고 사업이나 비즈니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두께 무서움을 느끼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순서대로 안 읽어도 되죠?
0: 순서대로 안 읽어도 됩니다. 오히려 읽고 싶은 부분을 읽으면은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잘해요. 유머가 있는 분이라서 이거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만만치 않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워런 버핏이 이렇게 투자를 오래 했어도 자기가 쓴 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유명하죠.
1: 그래서 이 주주서한 요거를 직접 쓰는 걸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0: 맞아요.
1: 결국에는 우리가 버핏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주주서한을 한번 묶어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걸 모아놓은 게 이
0: 그렇죠.
1: 책이다.
0: 그렇죠. 뭔가 딱 은퇴하는 시점에 맞춰서 다 모아놨으니까 한번 이 정도로 한번 즐길만하다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오늘 워런 버핏 바이블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남국민 북 칼럼니스트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CBS

0: 관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약 1만 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키로 했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 기류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새 기술에 대한 경계감 속에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어제보다 5.46% 하락했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이용객 8명이 다쳤습니다. Walk it, walk
3: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 금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약 1만 명의 세종시 이주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계획과 함께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추진해왔는데요. 과연 계획대로 기관 이전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얘기 정책부 김동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7: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지난달에 공공기관 350여 곳을 이전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오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44개 기관 약 1만 명이 이전한다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사실상 서울에 남는 중앙부처가 없다시피 하겠는데요.
7: 네, 맞습니다. 그 정부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명한 이전 기준 직접 들어보시죠.
2: 네.
8: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0: 있습니다.
1: 오늘 발표된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여기에 일하는 공무원들만 정원 기준 9,929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각종 청사 관리 인력들과 저희 기자들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일하는 민간인들, 또 이 모든 사람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수만 명이 움직이는 셈입니다.
2: 네, 이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 44개의 기관을 한 번에 옮길 수는 없을 테고요. 이전 계획을 자세히 정리해볼까요?
1: 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당장 내년에 민간청사를 빌려 세종으로 내려가는 기관이 27곳, 공무원 약 3천 명이 이전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이동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19개 기관이 이전을 합니다. 둘째로 수사, 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된 건물이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경찰청이나 중수청 같은 형사 사법기관들이나 국방부처럼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어서 2031년까지 약 6천 명이 세종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2: 네, 이전 대상 기관 중에 금융위가 눈에 띄어요. 지난해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쪼갤 때 재정경제부에 국내 금융 업무를 흡수시키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됐거든요. 당시에도 세종 이전을 놓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금융위가 이전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 네. 일단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같은 국책은행은 올해 4분기에 발표될 예정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이전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2: 네.
1: 일단 정부는 금융위 이전으로 금융시장 대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지난해 금감원 노조가 상복 시위까지 벌이며 조직 개편을 막아냈습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 금융위 감독은 받지만 정부 내부 조직이 아닌 특수법인인데다가 기존 직원들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일반 행정기관처럼 세종 이전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2: 그러네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장 내년에는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전하는 반면에 주요 기관들은 2031년까지 이전하도록 이게 늦춰졌거든요.
1: 네.
2: 이재명 정부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인데 과연 계획대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당장 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처들이 있습니다. 현행 행복도시법 16조의 이전 제외기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 등 가족부 다섯 곳이 규정됐는데 일단 모두 이전 계획에 포함은 됐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또 이번 발표에서 대통령실이나 국회 이전에 대한 계획은 언급되지 않아서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이란 구상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연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이전 의지를 임기 말까지 추진할 수 있느냐에 기관 이전의 성패가 달린 것 같습니다.
2: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한미 관계 이상 신호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고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입니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3: 특히 한미관계 이견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견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야 한다면서도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외교의 축이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주변 강국과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펜스타 아크로호를 언급,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그 결정 과정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0: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국회 외통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국정원 직원을 갖다가 주미대사관을 보내는 비자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런 거니까 이건 사실 주미대사관도 창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 측 조현 장관에게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에 관한 같이 못하겠다. 이런 의미를, 이런 입장을 미국은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게 민감한 한미 정보 공유 원칙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당시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입장에서 정보 협력에 관한 논의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보 협력 관련 문제가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백악관과의 소통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4: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1: 다만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흐름 전체를 보고 사안을 판단해야지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는 식으로 단순 규정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0: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비상선언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추 지사를 공개 비판하면서 눈길도 끌었는데요. 정치부 박희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 이게 어떤 건지 짧게 짚어볼까요?
5: 네, 추 지사는 지난 8월에 전임 도정의 확장 재정으로 빚은 늘었지만 세입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정 비상선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0: 네, 그랬었죠. 그 추 지사의 그런 재정 비상선언을 고리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는 거고요.
5: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기본소득 등 선심성 정책이 재정난의 원인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욱 의원입니다.
6: 경기도의 채무를 보시면요, 정말 가파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 밀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입니다. 1년 만에 채무가 1조 7천억에서 2조 9천억으로 무려 64.5%가 폭증하였습니다.
0: 자, 이에 대한 추미애 지사의 답변은요?
5: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재난 기본소득 정책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적절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다만 김동연 전 지사 시절에는 확장 재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7: 민선 7기에서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려서 전 세계적으로 그 시민적 보호를 하는 시기였고요.
6: 네.
7: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후에 이런 구조적인 재정 대응을 못했다 하는 것.
0: 네. 그런데 추 지사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에서도 나와요.
5: 네, 앞서 SNS를 통해 추 지사와 이 대통령 간 갈등 구도가 부각되면서 여당 의원들도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다만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판 수위는 비교적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최현일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행안부의 재정 위기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왜 비상선언까지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8: 그러면 그 비상선언을 하고 나서 상당히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저희 민주당도 우리 집권 여당의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5: 경기도의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로 행안부의 주의 기준인 25%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추 지사는 채무 비율만으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채무가 모두 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2028년부터는 원금 상환까지 시작된다는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다른 국정감사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 법사위 국감도 있었죠?
5: 네, 헌법재판소

0: 탄소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 소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을 사이버 레카라고 비난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코스피 지수가 6천선을 간신히 사수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으로 국내외 반도체주 종목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4% 급락한 6,035포인트의 정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아침부터 3% 빠진 채 개장한 뒤 하락폭을 키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 투자자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2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울렸지만 지수는 이후 더 빠졌습니다. 오전에 6,000선이 붕괴되더니 장중 최저 5,911까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최대 8%대 하락폭을 보였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전 낙폭을 줄여 코스피 지수는 6천선을 겨우 지켰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두 달 반 만에 5천조 원 선을 밑돌게 됐습니다. 외국인은 홀로 4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증시 충격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CXMT발 메모리 쇼크로 부르고 있습니다. CXMT가 최근 차세대 D램 모델 출시 계획을 발표한 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 대표 종목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스피 하방을 떠받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끝나가면서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CBS 뉴스 최서윤입니다.
1: 인천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대낮 칼부림이 벌어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60대 남성은 연약한 대상을 골라가며 양손에 묶인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박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오늘 낮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시민 8명이 깊은 자상과 타박상 등을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식당가가 있는 2층을 비롯해 영화관으로 가는 3층과 홈플러스가 있는 지하 1층 등 시민들이 몰리는 장소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특히 A씨는 흉기가 떨어지지 않게 자신의 손에 묶은 채 범행하면서 가방에는 또 다른 흉기들까지 챙겨온 상황.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으로 주로 약해 보이는 시민들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비명을 듣고 몰려든 일부 시민들이 의자 등을 이용해 A씨의 접근을 막으며 제압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입니다.
5: 갑자기 그 홈플러스 직원분이 막 피를 막 흘리고 계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CGV에서 영화 보고 내려오신 분 같은데 그분 또 여성분인데 그분 이제 찔리시고 남성분들이 다 이제 의자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네네네. 방어적으로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어를 많이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4: A 씨는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 응급의료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CBS 뉴스 박창주입니다.
1: 전국의 경찰서장 절반이 자리를 바꿉니다. 토착비리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경찰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경찰서장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청은 오늘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 49%가 교체됐습니다. 일선 지휘 수사 감사 주요 보직에는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이른바 향피제가 전면 적용됐습니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비리를 막고 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은 시도 단위로, 경찰서장은 시도 또는 도내 인사권역 단위로 연고지 근무를 제한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응하는

0: 강화하기 위한 수사지휘관리체계도 보강했습니다. 기존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과장을 배치했습니다. 수사심의과 산하에는 수사협력계도 신설했습니다. 수사부서와 여성청소년과장 등 주요 직위에는 관련 분야 경력과 업무 역량을 고려해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출범 열흘이 지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직도 중요 수사 장비들을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거래 감시 시스템도 옮겨지지 못했는데 향후 이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원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AI가 SNS, 메신저, 다크웹 등의 마약 관련 키워드를 상시 감시하는 이드러그 모니터 시스템. 공소청 전신인 검찰에서 지난 2023년 도입해 마약 수사에 적극 활용해왔는데 중수청의 요청에도 아직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소청은 관계기관과 조율해 이후 이관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법무부 등의 설명은 다릅니다. 자체 구축한 장비를 다른 부처에 넘겨야 하는 문제에다 공소청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비해 중수청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검사 출신 이영훈 변호사입니다.
3: 그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하드웨어도 그대로 날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하는 겁니다.
2: 출범 열흘이 지난 중수청은 장비 문제 외에도 인력과 시스템 등 전반적인 준비 미비로 개문발차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 결국 범죄 대응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오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차량에 달아야 합니다. 제도 시행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는데 설치 점검 시설로 예정된 곳은 전국에 다섯 곳뿐이라고 하네요. 김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장치를 부착해야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한 해 약 8천 명이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치 인증 절차는 첫 대상자가 나오기 17일 전인 지난 8일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설치 대리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서울과 부산, 충남 예산,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등 전국 다섯 곳에 설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는 2년 동안 설치와 탈거, 정기 점검을 위해 최소 6차례 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에는 설치 예정 시설조차 없습니다. 제주 지역 대상자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점검받기 위해 육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약 400만 원에 이르는 비용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정의령 의원은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인증과 시설 확보가 늦어졌다며 설치 점검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김하영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6: 10월부터 깜빡이 안 켜면 범칙금 문화요라는 그 운전자들 사이에서 번진 소문의 진실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이번 달부터 그 방향 지시 등 우리가 흔히 깜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깜빡이를 안 켜면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퍼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 도입된 제도는 아닙니다. 1973년 오래됐죠.
1: 너무나 오래 있었던.
6: 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규정인데요. 이번 10월부터 경찰이 이를 집중 단속하면서 마치 없던 법이 새로 생긴 것처럼 오해가 빚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 공익신고로 접수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지난 3년간 봤더니 접수된 그 미점 등 공익신고만 약 150만 건. 납부된 범칙금이 29억 원에 달합니다.
1: 꽤 많았네요.
6: 네, 특히 좌회전이나 이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0: 우리가 신호를 대기할 때 여기는 어차피 전용 차로니까 뭐 깜빡이를 안 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도로교통법상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용 차로에서도 반드시 켜고 계셔야 합니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는 벌점 10점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1: 네, 뭐 단속 때문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의 약속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다음 소식은요?
0: 이번에 좀 황당하면서도 기괴한 해외 소식인데요. 독일 길거리에서 한밤중에 이 로봇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0: 독일 퀸란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이었는데요. 키 1.1m 20cm 크기의 소형 로봇이 16살 여성의 뒤쪽으로 접근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니까 로봇 소유주인 16살 남성 그리고 함께 촬영을 한 19살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원격으로 고의 조종을 해서 성적 모욕을 주려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기술이 엉뚱하고 또 악의적인 범죄 도구로 악용된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0: 냉장고가 섭씨 50도까지 치솟았다입니다.
1: 네.
0: 프랑스의 대형마트를 마비시킨 대규모 사이버 공격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에 프랑스 전역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이 그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커들이 마트의 이 냉장고 냉동 그 시스템을 침입을 해서 온도 조절 장치를 원격으로 50도까지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1: 예.
0: 냉장고 냉동고가 이제 찜통으로 변했겠죠. 그래서 식품들이 대량 부패했고 화재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매장이 수백 곳이고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설비 기업 시스템의 낡은 펌웨어 취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산업용 설비를 노려서 직접적인 그 식량 유통망을 흔든 만큼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의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가을비는 내복한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완전히 물러났고요. 이 비구름들 뒤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 5도, 서울과 대전 9도, 전주 10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한층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내일 한낮 기온도 서울 청주 20도, 강릉 광주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평년보다 좀 더 낮겠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까지 호남 서해안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대조기 기간으로 바닷물 수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10월 13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건강한 산,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0: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비상선언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다른 시군이나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경기도 민생보다는 SNS로 대통령 비판과 중앙정치의 목소리를 낸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정치적 소신은 다른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59분쯤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부상을 당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을 알려졌죠. 체포된 용의자는 59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 범행 현장 목격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1부 어영부영에서는 국정감사 주요 장면도 짚어봅니다. 그리고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최근 국정감사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청취 인증샷 혹은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인증샷 보내주시면요. 제작진이 준비한 수정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물정 하나둘 샵 1212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안전하게 차를 세우시거나 안전한 상태에서 문자 사진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5: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0: 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서울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현실 속에 똑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영부영 코너는 어영부영이지만 내용은 똑 부러지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죠. 자, 먼저 한겨레 하호영 기자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뷰리핑 하호영 기자입니다.
1: 예, 아, 오늘 머리 힘이 좀 없으시네.
2: 아, 그런가요? 아,
1: 스프레이 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3: 좋네.
1: 아, 근데 네.
2: 하지만 바로는 똑 부러지게.
1: 아, 바로 똑 부러지게.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어서 오시고요.
4: 네, 반갑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엘라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6: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1: 아, 예, 잘 지내고 계시죠?
6: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네 분과 함께 주요 현안 바로 짚어볼 텐데 가기 전에 오늘 인천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시 59분이었는데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 8명이 다쳤고 이 중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정확히는 59세 남성으로 파악되고 있고 당시 사건 목격자를 일단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7: 네.
1: 예, 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7: 아, 괜찮습니다.
1: 네. 예, 사고가 발생한 그 대형마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7: 그 영화관 건물 2층에 그 하이달 게임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게임샵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 범행한 사람이 그 건물을 계속 이동하면서 범행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나가 보신 거죠?
7: 처음에 이제 싸우는 소리인 줄 알고 나갔는데
1: 예.
7: 그 칼에 맞으셔서 홈플러스 직원분이 피를 막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1: 아.
7: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길래 뒤쳐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저씨 칼을 들고 이렇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1: 아, 우리 선생님도 직접 아이컨택 눈을 네. 보셨군요. 그러면 그
7: 네, 그래서 예? 앞으로 도망갔는데 그 아저씨들하고 남성분들이 다 이제 의자 들자고 해가지고 다 의자 들고 의자 던지고 막
1: 아.
7: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여성분들 다 뒤로 보내고. 남성분들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의자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1: 예.
7: 이제 좀 이게 어려우셨는지 갑자기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1: 아, 그 범행한 사람이? 예.
7: 네네. 그때 이제 그 여기 앞에 떡볶이집 주원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제 경찰이랑 소방서 쪽으로 빨리 전화하고
1: 예.
7: 와달라고 하고 그때 이제 화장실에서 갑자기 막 또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비명 소리가.
1: 아, 화장실에서 또 이제 범행이 있었나 보군요.
7: 네네. 예. 그리고 예. 거기 바로 앞에 또 롯데렌터카 들어가서 롯데렌터카 직원분 찌르신 것 같더라고요.
1: 아이고. 예.
7: 예. 그리고 이제 또 나와가지고 저희 매장 앞으로 지나가서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의자 남성

0: 사람들이 다 의자 들고 있었거든요.
1: 예예. 예.
0: 의자 막 집어 던지고 하려고. 그리고 예, 맥도날드 예. 직원 남성분들도 다 나와서 의자 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1: 예.
0: 이 사람이 안 돼?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지 갑자기 3층으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1: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걸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0: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3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1: 예.
0: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위층에 여자친구가 일하고 있어서 바로 전화해서 야 문 닫고 있어라 잠그고 있어라 하고 예, 예.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1: 아이고 3층에 갔는데
0: 그... 네 3층에서 이제 그 CGV 영화관 보시고 내려오신 여성분 같은데 그분 이제 또 칼로 막 찌르고 있었는데
1: 아...
0: 그때 딱 그 경찰분들 바로 오셔서
1: 아하.
0: 그 방패랑 이제 테이저건 이런 거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1: 예.
0: 바로 제압을 하시더라고요.
1: 네. 아 근데 이게 그 여덟 분이 지금 이제 사고를
0: 네.
1: 이제 부상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0: 네, 네, 네.
1: 그러면은 그 찰나 시간이었나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그때 여덟 분이나 이게 사고를 당할 수 있었을까? 좀
0: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총기 사고가 있어서 총소리만 들려도 다들 도망가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한국에서는 이제 비명 소리 들리니까 아 누가 싸우나보다 하고 구경 나오는 거예요.
1: 아, 예,
0: 상황이
1: 예. 예, 예.
0: 그래가지고 이게 경각심이 없었는데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다 의자 들고 그렇게 방어하긴 했거든요.
1: 아 예.
0: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으신 분들.
1: 이 사람이 계속 층을 막 이동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0: 네, 돌아다니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칼 들고 와서 찌르니까.
1: 아휴.
0: 그거에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중앙 쪽에 그
1: 예.
0: 여자 이제 사장님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1: 예,
0: 요리하시는
1: 예.
0: 분들이.
1: 예.
0: 식당 가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나마 남성분들이 다 의자 들고 막 방어해가지고
1: 예.
0: 거기는 좀 피해가 좀 덜했고 외곽 쪽이 좀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모르시던 분들.
1: 아유 저는 네. 선생님이 또 이 범행 그 피의자를 용의자를 눈을 직접 보셨다니까 더 가슴이 철렁한데 이게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현행범이 피의자가 양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테이프로 감고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선생님들 네네.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0: 네.
1: 예.
0: 저희 쪽 CCTV도 나왔는데
1: 아하.
0: 앞에 지나가가지고 근데 칼을 이제 찌르고 왔는지 이제 그 칼을 막 좀 뭔가 흔들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1: 칼을 흔들면서 다녀요?
0: 네네네. 테이핑은 아하. 이제 손으로 했고
1: 아하.
0: 흔들면서 이제 뭐 뭔가 계속 다음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1: 예.
0: 계속 흔들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다 의자 들고 있으니까
1: 예.
0: 그 위에서 잡혔는데
1: 예.
0: 그 가방 이제 딱 열었는데 그때 어. 저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경찰분들하고.
1: 아하.
0: 근데 그 가방에 칼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1: 어.
0: 이게 테이핑도 하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칼을 찌르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아니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다음 칼을 꺼내려고 가방에다가 칼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0: 네, 그렇구나. 손에다가 테이핑을 한 거 보고 했는데도
1: 예.
0: 그거 다음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범행하면서 이동하는 것까지도 우리 선생님이 목격을 하신 건데 그럼 이 범인이 네. 이제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하는 거 아니고 칼을 손을 막 흔들면서 가는 장면 목격하신 거고 어떤 특별한 뭐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그런 걸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0: 그 주변 이제 그 경찰분들하고 이런 거만 이제 형사분들이 오셔서 얘기한 것만 좀 들었는데
1: 예, 예.
0: 그냥 그 이제 감방에 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재범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감방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1: 전자발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오고 있는
0: 네네네.
1: 상황이죠.
0: 네.
1: 예, 사실 전자발찌를 하면 이제 경찰에서 위치를 파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0: 네,
1: 예,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아직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0: 네, 그게 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자연재해 같은 거라서 이걸 진짜 평범한 하루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1: 예,
0: 그리고 막 바로 앞에 나갔는데 막 바닥에 피가 엄청 낭자하게 있고 막 아이고. 사람들 비명 지르고 이게
1: 예.
0: 하는 게 좀 현실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 비현실적이죠.
0: 상황 자체가.
1: 예예. 예.
0: 예, 그렇죠.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그 진짜 남성분들이 다 막 경찰에 전화해라, 뭐 소방관 전화해라, 119 전화해라, 그리고 다 의자 들어라 막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예. 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1: 예예. 예.
0: 진짜 엄청 큰 피해는 더
1: 이상의 피해는 없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었다. 아.
0: 네,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진짜 막 다 의자 목숨 걸고 막 의자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1: 이 범인이

0: 그러니까 막 층을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그 층층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피해자들의 등을 많이 찔렀다면서요?
1: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으니까 다들 소리 지르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아, 뭐 그냥 누가 싸움 났나 보구나. 좀 이런 진짜 다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구경 나오고 막 이러니까.
0: 그또 범인이 59세 남성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무방비 상태로 또좀그 층을 이동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1: 그렇죠. 이게 너무 좀 솔직히 저는 이게 개인적인 거지만 좀 계획적으로 한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게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다들. 근데 이런 일도 막 있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이제 피해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무엇보다 우리 또 선생님은 또 현장에서 그 범인 제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1: 아, 저는 그 많이 한거 없고요. 진짜 앞에서 남성분들이 다 의자 던지고 막 맥도날드 직원분들도 남성분들 다 의자 들고 나오고 그 순간적으로 다들 막그 같이 이거 막자 어떻게든 막 그런 게 순간적으로 다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거 같아요.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서서 뭐 하려고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저도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다들 이렇게 맞고 하니까 또 위에 여자친구, 3층에 여자친구 있다 생각하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의자 들고 저도, 의자 던지고 막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도 좀 어떻게든 막아보자 이런 것들이. 그 도망 못 가게 다들 의자 펜스 치고 막 이랬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3층 올라갔다가 2층에 내려왔을 때도 어디 못 가게 다 이렇게 사람들 펜스 치고, 위에서도 이제 경찰분들 바로 올라가서 제압할 수 있게 다들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게, 다들 시민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아무튼 이제 좀 편안하게 저녁은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1: 알겠습니다.
0: 대형마트 현장에 있는 상인분들, 그 이외에 또 마음적으로 여러 트라우마가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지금 부상 나가신
1: 그렇죠.
0: 시민분들 다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오늘 흉기 난동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이셨고, 또 현장 범인 제압에 함께 하셨던 분을, 상인 한 분을 저희가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금 뉴스를 저기 보고, 뭐랄까, 이 범인이 양손에 칼을 테이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한 흉기가 한 10개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후속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데, 어떻게 뉴스 들으셨는지 먼저 화영 기자부터 좀 말씀 주시죠.
2: 이렇게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렵네요. 저도 지금 이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일단은, 시민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부상을 당했거나, 병원으로 가신 분들의 건강을 비는 정도이고요.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이 범죄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시민들이 이렇게 공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얼핏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미연에 이런 범죄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혹시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의원님.
3: 그 본인은 계획 범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가방에도
3: 가방에
0: 챙겼고.
3: 칼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 목격자분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자연 재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의 남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율방범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사회에 살고 있나. 이건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라고
0: 저도
3: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민생과 관련한 얼마나 그 잔혹한 범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어떤 그 특별한 그런 그 타겟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성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자기 그 분을 못 이겨서 전자발찌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제가 또 놀란 거는 이 현행범의 연령입니다. 60대라고 그러잖아요.
0: 59세입니다,
3: 그러면
0: 정확히요.
3: 60대잖아요. 근데 어제 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0: 스토커피
3: 60대예요. 예. 그 사람도 예, 40대 예. 여성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사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0: 일들이 벌어지는 거 봐서는 이제 그 범죄의 연령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그 공권력이 물론 이제 경찰이 달려오긴 했지만 이러한 사회의 난맥상에 대해서 어떤 원인 하나만으로 이거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당장 가족에게 연락하게 되잖아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예, 예, 예, 예.
1: 사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40대 여성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스토킹 피해자여서 그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어요.
2: 맞습니다.
1: 갖고 있어도 지금 그 범죄 예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어제 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3: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범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4년간 복역하다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치안 시스템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상황을 못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우리 경찰이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0: 아니 중수청이 할 일을 까지도 경찰이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1: 예, 국민의 삶이란 뭐 경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치안, 안전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고 또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 정말 다시 한번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천 사건 짚어봤고요. 자,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어제 이제 과방위가 시끄러했어요. 올해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그 전직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재척사유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이해충돌이라는 겁니다. 국정감사 현직 의원이 이제 재척당한 건 국회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김성형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국회에 계셨으니까.
3: 글쎄요. 이번 국회 들어가지고 국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1: 많아요.
3: 그런데 저는 이제 18대 때부터 이제 정옥희 의원님 계실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이번 국회 들어서 지금 진짜 제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상대당의 간사를 지정하지 못하게 투표로 붙여가지고 지정하지 못하게 하질 않나. 대법원장을 모셔다 놓고 저렇게 모욕적인 질문을 하질 않나. 사실 이런 것들은 관례상 안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제 재척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내로남불에 걸려요. 왜냐면은 바로 지금 과방에 계신 김현 의원만 해도요. 이분 직전에 방통위 상임위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시고 법사위 들어가셨었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문체부 장관 하시고 바로 그다음에 문체위원장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1: 예.
3: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그분들은 다 이해충돌에 안 걸리는 겁니까? 그분들도 다 나왔어야죠.
1: 예.
3: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하면은 전문성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 예, 정욱 의원님.
0: 저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민주당이 명분은 이해충돌이라고 했지만 이진숙 의원이 잘 알고 있네요. 그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냥 제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한 행동이
1: 사진을 찍었어요.
0: 하여튼 좀 그것도 저 아까 18대부터 계셨다 그랬는데 정말 처음 보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해충돌로 잡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진숙 의원 같은 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을 벌였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해 충돌이라니까 당장 그 전임자 김현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생산적이고 무익한 일로 지금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1: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가서 이제 농지 전수사 지금 이 현 정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부모 묘소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다.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뭐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할 줄 알고 절을 하고 했다고. 절을 하고 내가 촬영한 거다. 사진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 그러니까 절을 하고 찍은 거 자체가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렇게 잘못했다. 좋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저는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가셔가지고 절을 한다고 해서 이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1: 예.
0: 저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0: 예, 농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어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렇게까지 가서 흔히 말하는 어그로 끌면서 하시는 이런 행동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 아, 묘소를 예. 찾아가서. 예, 하영 기자.
2: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해충돌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2: 뭐 김현 의원이라든가 그 전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갖다 대는 것은
1: 예.
2: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고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은 자기 의원들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현안이 나올 때는 스스로 회피합니다.
1: 빠지고
2: 예, 예, 그게 이제 관례입니다.
1: 예, 예.
2: 관례인데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월에도 그렇고요.
1: 예.
2: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 약간의 자제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2: 이번에도
1: 예.
2: 오전에 위원장이
1: 예.
2: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제 요청 좀 있었던 것으로
1: 예, 예, 예.
2: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간사 간의 협의는 있죠.
3: 그렇죠.
2: 예,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봤을 땐 그렇습니다.
1: 예.
2: 간사 간 협의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지면 이것은 제척으로 간다라는 한 번에도 경고는 있었어야 합니다만
1: 바로 여기서 이제 나가.
2: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보더라도 단순히 김현 의원이라든가 박범계 의원하고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의 좀 캐릭터가 있는 것 같고요.
1: 예.
2: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봤을 때도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1: 묘소 가서 찍은 거,
2: 예,
1: 찍은 거.
2: 예,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은 보통은 보도 자료를 내는 게 상례거든요.
1: 아,
2: 예, 그러면 아마도 보도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했냐면 누구를 향했느냐예요. 이 메시지가 이거는 민주당을 향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얼굴을 그렇게 크게 찍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지지층을 향한 거 아니냐.
1: 지지층.
2: 그렇죠.
1: 이진숙 잘한다.
2: 예. 괜찮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김태기 의원이라든가 뭐 주진우 의원과 일종의 국감 내부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우리 김성열 전 최고가 또 보좌관 생활 많이 하셨잖아.
0: 예.
1: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 되면
0: 네.
1: 사실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들은 아 이번 국정감사 때 좀 뉴스 많이 나와야 되니까
0: 그렇죠.
1: 국정감사 때 좀 과하게 무리하는 경우 많이 있어. 이를테면 막 고양이 막 데리고 막 와서 막 동물 막 국정감사 때 막 이렇게
0: 하죠.
1: 막 그런 경우 많았잖아.
0: 예. 언론의 집중도를 좀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선 안에서 하셔야죠. 이게 아니 우리가 선조를 모시고 이렇게 봉분을 하고 그런 거는 어쨌든 조상을 기리는 그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근데 그런 것까지 가서 이게 무슨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싫을 순 있죠. 본인은 싫어할 수 있죠.
1: 예.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 묘소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직접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용인이 될 수 있느냐. 너무 사회가 극단적으로만 가는 것이고 점점 폭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4: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지 예, 않아도 정의원님,
1: 예.
4: 농지법 위반인 거는 지도로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1: 그러네요.
4: 굳이 가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잘못하긴 했어요. 과거에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왜 그 수갑차고 한번 들어갔을 때
1: 아, 예. 영등포
4: 본인이 막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4: 흔들면서
1: 맞아요. 네.
4: 그러면서 그 극단적인 그 지지자들의 그 환호와 응원을 이제 그때부터 더 인식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1: 예.
4: 저도 이 행동은 그런 거를 상당히 의식한 행동이고 좀 민망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3자이지만 보기가 민망합니다.
1: 민망하다. 민망하다 하는 점. 딱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예. 자, 이런데 이제 또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이제 유해진 씨에 대해서 이제 영화 암살자들 출연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 북한상이다. 북한상이라는 것은 상이 얼굴 상이 그렇다. 뭐 이런 취지 얘기해서 인신공격을 하게 돼서 논란이었는데 또 SNS에 그 댓글로 쓴 것 같아요.
2: 예, 댓글입니다. 예.
1: 이제 띄우고 명을 띄우고 끊을 때라면서 이제 어떠한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저는 실수였다.
1: 실수다?
2: 예, 유감이다. 죄송하다 하면 끝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끝나지 않겠죠. 비판 많이 받겠죠.
1: 예, 예, 예.
2: 그런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0: 또 SNS에 글을 올리거든요. 특히나 야 그거 봐라 한겨레 단독 기사 수준 봐라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쓴 언론사까지 지목을 해요.
1: 한겨레 문제 있네요.
0: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흡사 본인이 이렇게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예. SNS에 써놓고 예. 그래 이거 한번 얘기 문제 삼아봐라 내가 그대로 대응하겠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즉각적이고 본인이 바로 이때다 싶게 이렇게 대응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사실 이거는 예. 물론 이제 보수적인 패널 보수 패널들 계십니다만 이 보수의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1: 예. 자 우리 김성현 최고 얼굴을 들으세요. 본인이 쓴 거 아니잖아요. 자.
2: 근데 이런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저는 진짜 지금 주진우, 김태규, 뭐 이진숙 이런 위원님들이 사실은 너무 위험하다고 봐요. 특히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공격받을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을 못 지고.
1: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 못하고 있는 거.
2: 그럼요. 민생, 외교, 안보.
1: 부동산.
2: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논리적으로.
2: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말의 형태로 계속해서 하는 거. 이거 과연 중도층들이 아 그럼 국민의힘 잘한다. 너네 진짜 맞는 말한다 이렇게 할까요? 그냥 보기 싫어져요. 그냥 멀어지게 됩니다. 정치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도 민생은 안 챙기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보는데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안 거는 이상 이 좋은 기회 다 날려버릴 거라고 봅니다.
1: 좋은 기회 날린다. 네. 김태기 의원도 법사위에서 진짜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이분이.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곽규태 의원이 주목을 받았었다가 김태기 의원이 이분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이진숙, 김태기 의원 세 분을 패륜 3남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막 하시는 걸 분석해보면 이제 김태규 의원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도 막 올려요. 소리 그렇죠. 지는 영상을. 그럼 댓글도 되게 칭찬 많아요. 저도 가보니까. 근데 지금 당 지지율 상황에 보니까 이렇게 밀고 이렇게 미니까 지지층이 반응하네? 라고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리얼미터가 나시아경 지지율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를 했더니 이제 긍정표가 35점이 부정이 61.4고 또 리얼미터가 지난 7일에서 8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의 41.3%입니다. 2.9% 상승을 했고 민주당이 35.7% 7% 하락했어요. 이 무선 ARS 조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방송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이런저런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더 지지해 주신 이렇게 시그널 받으신 것 같은데요.
3: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지지도만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거는 민주당 네. 때문이고요.
1: 예.
3: 민주당이 이렇게 30%에서 네. 답보 상황인데도 예. 국민의힘이 또 반사익을 얻지 못하는 지지율 나오는 거는
1: 예.
3: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힘 자체의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나 이기적인 정치인들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1: 예.
3: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미 김성렬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첫째 초선이에요. 초선이고 지금 딱 봤을 때 집회 나갈 때마다 그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환호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 네.
3: 장동혁 대표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1: 예, 예.
3: 그다음에 이 사람들 지역구를 보세요. 굉장히 좋은 텃밭입니다. 부산, 울산, 대구예요. 대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방통위에 있었죠. 또 한 사람은 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인이었을 때도 그 가족 변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초선이라는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아마 이 잘 나오는 지지도가 자기네들 덕분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진우 의원은 이 이재명을 끊을 때 아까 어영님께서는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 그러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1: 선회하려고 했죠.
3: 예. 근데 그러려면 이재의 재는 저희로 썼어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거.

0: 봐서는 본인이 아주 조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상 영화배우에게 그럼 본인은 자신 있는 남한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왜 인물평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북한 이탈주민 관리하는 기관에 기관장을 해서 아는데요. 우리나라에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네. 북한상 남한상 없어요. 근데 벌써 북한상이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비하하는 그런. 아니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북한 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근데 국민의힘 북한에서 오신 그 국회의원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북한상에 대해서.
1: 원내 대변인이에요 심지어.
0: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참 예. 이거는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이 패륜 3남매라 그랬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 이 세 분이 본인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때 국민의힘 지지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공당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공적 마인드를.
1: 아 정치라 이런 것인데. 예, 자 지금 방송은요. CBS 라디오고 박지홍의 한판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오늘 그 국정감사에서 가장 그 주목받은 분이 추미애 경기지사입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최근 올린 X글과 관련해서 내 얘기 아니다. 언론이 그렇게 오해한 거다. 언론! 한겨레? 오해했습니까? 어떤 글이었냐면 어려움 없이 부모의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적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글이었는데
7: 예.
1: 아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캡처한 거. 대통령의 SNS. 서민들이 혈세를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복지 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먹을 돈 몇천 원 없어 마른 친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내 얘기 아니다. 추미애 지사도 얘기했는데
7: 저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름이 뜹니다. 이렇게 싹 이름이 올라와요.
0: 어디가
7: 이름이 싹 올라와요.
0: 어디
7: 잘 보세요. 이렇게 자, 잘 보면
1: 아 고관대자
7: 네, 잘 보세요.
1: 고관대자
7: 서민 복지 예산 삭감
1: 경기도 최근 삭감한 게 있었어요.
7: 아니, 경기도뿐만 아니 온 전국에 있는 지방 지자체 중에 네. 임기 초반에 네. 복지 예산 깎는 지자체장이 없어요.
1: 임기 초반에.
7: 임기 초반에 특히나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하는 게 지자체장이 초반에 할 일이에요.
1: 포퓰리즘 얘기 드리면서
7: 막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1: 하면서 어째, 하는 게
7: 그럼요. 예. 그런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 예. 보통 도의회나 예. 시의회가 그것은 포퓰리즘이야 라고 욕을 하는 거죠.
1: 해도 밀어붙이잖아 초반에.
7: 그 반대거든요.
8: 반대.
7: 그 반대.

0: 3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걸 읽으면 어. 싹 이름이 올라옵니다. 아. 예, 쭉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요. 예, 그거는 네.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오늘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일종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순간 정치부 기자들도 네. 저럴 줄 알았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1: 예. 예. 우리 하영 기자 딱 그 대통령 SNS 보자면 딱 뭐 이름 매지가이처럼 떠오른다.
0: 아니, 저만이 아니고요. 네. 모든 분들이 아마 네. 이렇게 예. 정치적인 관심사에 워낙 이었기 때문에. 예.
1: 아 우리 정웅이 매니저 떠오르세요? 뭐?
2: 아니 저는 매지가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떠올랐는데 여러 사람.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예. 추미애는 다 들어있어요. 아,
1: 필수. 어. 필수로 딱 들어.
2: 그렇지. 그러니까 필요 충분.
1: 필요 충분 어. 조건. 예, 김상열 최고는.
3: 아니 저 멘트 자체에 가을 바람이 묻어 있잖아요.
1: 아 가을 바람. 가을 바람이 추추추추추.
3: 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지사는 이 악물고 나 모른 채 하고 있는 아, 거예요. 나 아닐 거야. 나 아닐 거야.
1: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예. 추미애 지사가 예. 구형감사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표정이 그쵸.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예.
3: 근데 예. 저 얘기뿐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께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 예. 자기 능력이 맞지 않는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 예. 그 얘기도 하셨는데
1: 능력도 안 되면서
3: 그 얘기하니까 서로 자기인 줄 알고 막 변명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김용민 의원 나는 자리 요구하면 정치하지 않는다.
3: 많이들 찔리셨나봐요.
1: 오늘 추미애 지사가 자리 요구할 게 더 이상 있나?
2: 대통령.
1: 아 대통령 앞으로.
2: 그 요구할... 아니 속으로는 지금 예. 일을 악물고 있죠.
1: 일을 악물고 이제.
2: 너 이제 누나한테 혼났다. 너 누나를 이런 식으로 긁어? 그러면서.
1: 아 오늘 질의도 있었어요. 키운 거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은 이제 본인
2: 옛날에 그랬잖아요.
1: 예, 예, 예, 예. 키운 거 어떻게 생각할때 거기서 답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허 기자님 맞죠, 그죠?
0: 그리고 오전까지는 추미애 지사가 물론 김지웅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문을 요리조리 좀 피했어요.
1: 피했죠.
0: 피했고 좀 자제했는데 오후 들어가서는 좀 했어요?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권영진 의원이 뭐 대권 행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에선 오해라고 이야기했지만
1: 오해.
0: 예, 다만 그 김종 중소재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오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라고 했다가 태도를 싹 바꿔서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중소청장 후보자를 직접 얘기를 한 것은 예. 사실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태도, 여권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 한마디에 축약을 한 거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1: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또 추미애 지사를 잘 안다고 합니다. 잠깐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아. 내하고 추미애는 14기 자법연수 동기입니다. 내가 세 번째 줄이고 추미애가 여섯 번째 줄이었는데
1: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우리.
4: 인자 예. 가만히 쉬어요.
1: 아, 알겠습니다.
4: 인자 추미애까지 설치고 있다. 민주당이 망할 징조가 됐다. 네, 그래 봅니다.
1: 어제 국민의힘 걱정 많이 하시다가 민주당 걱정까지 하시네.
4: 노노노. 네. 내는 무당적자입니다. 그 당은 걱정하지를 않고
1: 예예. 예.
4: 주지사는 벌써 대권 경쟁을 하느라 그러는 겁니다.
1: 예.
4: 본인이 경기도에 가 있으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존재감을 발휘하는데 예. 좀 다급해 보인다. 네, 그래 보는 거죠.
1: 우리 홍 시장님도 저기 대구에 계실 때 경남지사 하실 때 지역에 계시는데 SNS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기 뉴스에 항상 중앙
4: 아니죠?
1: 예?
4: 앵커가 왜 그 모양이?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4: 앵커가 왜 그렇게 저열하게 야비하게 질문합니까?
1: 제가 너무 깐족거리죠.
4: 내는 국익을 간족거리는
1: 간족거리는 질문 죄송해요.
4: 당의 원로로서 얘기한 거죠.
1: 그렇습니다. 인정. 예. 우리 홍준표 전 시장님은 조만간
4: 간족되는 게 그 저 부산 북구에
1: 죄송합니다.
4: 그 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추미애 지사 얘기로 넘어가면. 그 추미애 지사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시는 건가? 비판 많이 받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께서 진단해 주세요.
4: 네, 대답하지 않겠어요.
1: 그래요? 대권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지금 망할 징조입니다, 그 당은.
1: 이거 한국 정치 어떡하나? 다 망하는데 지금.
4: 그래서 예. 내가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1: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팔로잉 할게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송영길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전화
5: 끊겼습니까?
1: 예, 나오셨어요, 의원님.
5: 방송문을 많이 썼습니다.
1: 어제 나오셨잖아요.
5: 예, 어디 감히 지금 댓글을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 예.
5: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흔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정말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원수를 상대로 이렇게 댓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 예. 어제 방송 받고 다 시원하다는 분이
5: 아니, 다시는 이제 방송 중에 밥 안 먹습니다.
1: 알겠습니다.
5: 식사하고 밥 먹으면 안 되면 누가 밥을 먹게 하냐고. 누가 왜 밥을 먹게 식사했으면 누가 잤냐고.

0: 평일이었습니다.
1: 예, 아무튼 성일 의원님 그 평화외교 특보로도 활동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0: 아, 필수입니다. 사랑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근데 왜 평화외교 특보가 이화영 부지사 면회 아, 가셨어요?
0: 그런 질문은 지금 대본에 없습니다. 갑자기 애드립을 왜 치냐고 왜? 조국이면 정승래랑 같은 정신입니까? 아, 왜 그렇습니까?
2: 아, 아니에요. 같은 정신이에요.
0: 아, 정현님. 닮은 것 같아요, 지금.
1: 앵커 아저 정말 잘하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참. 그래요. 자, 아무튼, 자, 김종 중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내일입니다.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하은 기자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의외로 내일은 뜨겁지 않을 것 같아요.
1: 아, 의외로?
3: 예, 예, 예. 그러니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새 팩트가 나와서. 아. 속보로 막 이렇게 전달을 하고 예. 그게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 채널이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실시간으로 주제를 달리하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1: 한겨레TV의 브리핑부터 시작해가지고
3: 브리핑이 다 소화한다고 봐야겠죠. 아. 그 이유는 안 봐도 된다. 오전 9시 반 한겨레 브리핑만 보시면 된다.
1: 오전 9시 반에 보고
3: 그러면 뭐 더 볼 거
1: 그래도 없다. 좀 부족하면 저녁 6시에 박정희 한파 승부를 보시고
3: 갈무리를 해야 한다.
1: 갈무리를 해야 한다. 깔끔하죠.
3: 깔끔하죠.
1: 깔끔하죠.
2: 훈훈합니다.
1: 예, 훈훈하죠, 그렇죠. 예, 한겨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건데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딸 허위 스펙 얘기를 두고 공방에 이어지면서 이게 지금 정치인들 자녀 얘기 계속 나와요. 김민석 당대표 또 아들 얘기도 나오고 조국 전 장관 또 자녀 얘기 또 나오고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아니 조국 전 장관 자녀들 수사할 때는 그렇게 압수수색 많이 하고. 일기장까지 보고 난리를 피우더니 에? 아니 한동훈 의원 딸의 경우는 알아서 그냥 어? 혐의 없으면 처분하고 얘기 안 된다 해서 수사 공조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냐 공정한 거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3: 예, 그게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절에 제기 됐던 딸의 스펙 관련 의혹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불거졌던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당성이 당시 확보돼 있었느냐
1: 예, 예.
3: 그리고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는 이 두 가지 갈래로 봤을 때 저는 이 첫 번째 스펙 관련 의혹은 공정의 문제 이게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나 관심에 있어서는 이건 공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고요.
1: 예.
3: 또 하나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정당성 문제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엄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예, 정 의원님.
2: 아니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수많은 정치인들의 자제들이 예.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떠올라요.
1: 뭐,
2: 아까
1: 떠올라.
2: 뭐 추미애가 이렇게 떠오르듯이
1: 가을바람이 막 불었던 것처럼.
2: 뭐 김민석, 추미애, 예. 뭐 조국은 막 이만하게 떠오르고 또 나경원 해가면서 좀 공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의 딸 스펙 문제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1: 맞아요.
2: 그랬는데 지금 이제 수사기관 독립성과 정당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입틀막을 시켰다든지
1: 증거가
2: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정황적 증거라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국. 그 전 법무장관의 딸의 경우는 이미 입학을 했어. 입학만 한 게 아니라 또 뭐 의대까지 들어갔어.
1: 맞아요.
2: 그 줄줄이 막 감처럼 나와.
1: 아.
2: 근데 이 경우는 고등학생 때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1: 예, 예.
2: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그 머리가 전략적인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1: 예.
2: 그러면 고등학교 때 대학 가는데 그 이미 사람들이 막 떠들고 한 그 스펙 문제라든지 봉사 문제라든지 $0.99 뭐 관련해가지고 그걸 질질질질 그 끌어가면서 거기에 얹어가면서 애를 입학을 시켰어요. 아니면은 차제에 딱 그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 예.
2: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으면 구체적인 얘기, 진술, 그 내부자의 뭐 혹시 휘슬블로잉이라 그러죠 고발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 조국과 비교해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1: 아, 추상적이다, 예. 추상적이다. 예.
2: 한동훈 의원이 미국에 가서 막 거의 펄펄 뛰다시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별로 나올 게 없는 게 아닌가.
1: 아,
2: 개인적으로는
1: SNS 하고 있어요.
2: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한동훈 SNS 많이 하신 때 한 말씀 주세요.
4: 뭐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어도 한동훈 거리신데요.
1: 예.
4: 제가 브라질에 가도 그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헛다리 짓는 민주당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저를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를 사찰하는 팀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때로 덤벼보십시오. 전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고맙습니다.
5: 비슷하다.
1: 때로 덤벼. 때로 덤벼라.
4: 정봉주 씨.

0: 그러고 있잖아요.
1: 이 세 개 팀으로 나눠서 싶습니다. 예, 하겠다.
2: 근데 같은 말투인데도 예. 이상민이 하면 예. 미안해요. 좀 귀엽다.
0: 대단히 고맙습니다.
2: 그렇게 깐족거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3: 에이,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 우리는 완전 소중 정옥이 의원님 끝까지 보호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해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민 잘한다. 네, 이 정도로 고맙습니다. 마무리. 네. 이상민 잘한다. 이 정도로.
4: 저는 예. 이 사건이 초점이 자꾸 이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이 사건의 본질이 $0.99짜리 책 그리고 뭐 저작권. 표창장 하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뭘로 가야 되냐면요. 고위 공직자인 부모가 자녀의 부정 입시에 개입을 했느냐,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개입을 했느냐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거의 문제를 삼을 거면은 네. 이 $0.99짜리 책을 네. 한동훈 의원 딸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동훈 의원 혹은 진은정 그치. 이분들이 개입을 했느냐.
3: 아, 부모들이?
4: 예. 그리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막도록,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재수사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
3: 고발을
4: 보니까
3: 보면, 새로운 예, 고발.
4: 민주당 보면은 재수사는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이거 역풍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역풍 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3: 그래요. 서정호 변호사가 본인도 한동훈 의원 공격하려고 자기도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4: 아니 근데 서정 변호사님은 네. 한동훈 딸이 천재다.
3: 아,
4: 그래서 막 그러셨는데
3: 온 방송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4: 네. 아니 근데 천재와 아닌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죠. 개입을 했느냐예요.
3: 그렇지. 천재 판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지금 그죠.
2: 아니 그 정치인 자제 중에 천재 영재 많아요. 아, 근데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5: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 아, 구체적으로
5: 예, 논문 작성의 주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예. 전자책의 저작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든가 또는 이제 앱 개발을 정말 같이 했는지 예, 또 예.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예. 또 그리고 봉사활동 2만 시간 이 자료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은 개개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사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누가 개입됐는지는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 불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 노트북 기부도 있었죠.
5: 예,
3: 예. 그 그렇죠. 부분도 이제 어떻게 이제 딸이 할 수 있었겠느냐 당시 예. 부모의 배경에 당시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 부분도 좀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 예,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예.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예. 언론사들을 향해서 예. 명예훼손으로 계속 고소를 하고 계속 소송전으로 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 이런 측면에서도 좀 다시 짚어볼 측면도 좀 있습니다.
2: 아니 글쎄 그런데 얼때 지금 기억나는 게 봉사활동 2만 예. 시간 예, 예. 그거는 그 친구 혼자 한 게 아니라 예. 그 같이 봉사하는 학생들의 예. 시간을 합했을 때 그렇다고 제가 청문회에서 들은 예. 기억이 나는데 확인은 해볼게요.
5: 그 비대면이기도
2: 그 예. 당시에 예. 그 코로나. 이모 씨 때문에 예. 그 이모를 이모 씨라 그래가지고
3: 아,
2: 그
3: 맞아요,
2: 누구야
3: 맞아요,
2: 김남구,
3: 맞아요. 예, 김남구 의원
2: 막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웃기네요.
0: 이모 네네네.
3: 자 이제 국내 지금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보 문제 지금 한미동맹의 천일상업다 정동영 장관 얘기고 하지만 우리 정옥희 의원님이 극찬을 했던 제일 잘한 인사라고 했던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금 고위급이랑 대화 안 되는 건 사실이다. 또 이게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주미대사가 직접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 아니에요?
5: 기자들이 사실 깜짝 놀랐죠.
3: 깜짝 놀랐죠.
5: 예. 네.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청와대나 네. 아니면 뭐 통일부 외교부하고 교감이 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생각이 들
3: 전
5: 정도로.
3: 외교부 장관이셨는데.
5: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한미 정보 공유 제한 관련돼서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3: 맞아요.
5: 이거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상
3: 인정이라고
5: 밝혀 이 취지로 보자면요. 네. 그래서 이게 이후에 좀 어떻게 풀려나갈지 뭐 좀 이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3: 자 우리 정우임 박사님께서
2: 제가 그 당시에 칭찬했지만 극찬은 아니었고요.
3: 효치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2: 네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주미 대사가 정말 그 여당에서 나온 주미 대사인지 야당에서 나온 주미 대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할 때는 강경화 대사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미 행정부로부터 상당히 지금 그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견제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한국을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저기 제가 언론으로 봤

0: 봤을 땐 백악관 당국자가 이 정보라든지 방첩과 관련해서 신뢰가 없다라고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그 미국 대사관 그 요번에 그 국정감사할 때는 국무장관 이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마르코 루비오라고. 예. 그러니까 국무장관 선에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강경화 대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물론 누구라고 지적은 안 했다 그러지만은 누구겠어요? 그럼 그 외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정동영 장관이 한미 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정동영 장관이 그렇게 장관이 말을 하는 거는 이상이 있으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애써 강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요 말이 바뀐다든지 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뭔 일이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 시설이든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일이든
1: 예.
0: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오늘 대통령께서 그러잖아요.
1: 예.
0: 뭐 미국에 대해서 그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굴종적으로 사대적으로 그러는데 아 북한에 대해서나 좀 굴종적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지뢰로 지금 장교가 지금 다리가 날라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 무서워서 지금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2: 여기까지. 자, 우리 정 의원님을 방송 정말 잘한다고 칭찬한 분이 2부에 나옵니다.
1: 오.
2: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도록 하고요. 자, 어영부영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내일은 옷차림 좀 더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난 뒤에 북서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철원 5도, 대전 9도, 전주 10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낮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내일 한낮 기온도 서울 청주 20도, 강릉 광주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좀 더 낮겠는데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호남 서해안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 내일은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내일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3: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7: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6: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8: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0: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 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사는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요즘 정치권 조용할 날이 없고요. 현안마다 막말 난타전이 오가는 상황이랍니다. 아, 이런 우리 한국 정치를 향해서 연일 또 쓴소리를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직접 방송 모시고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종현 앵커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사실 그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예. 정말 후회를 했어요. 아. 예, 인터뷰하러 나오라 그럴 때 즉각 나올 걸 예, 뭘
0: 그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1: 그래서 정말 죄송해가지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
0: 예, 제가 이제 입원에 있을 때 한 달 입원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정치인들 중에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셨고 정말 장훈에 문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 중에 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성 있게 말씀 주셔서 제가 태어나면 꼭 뵙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 예, 예. 또 그렇게 나와주셨다. 원래 방송 잘 안 하시는데 오늘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자 일단 현안으로 좀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특검이 이제 1심처럼 당선 무효형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은 요게 이제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1: 그렇습니다. 그게 4년 예. 전에 예.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예. 그때 발생한 사건들이거든요. 예. 사건 다 똑같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에 그 허위사실 유포 예. 물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예.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재판이 중단된 그 사건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심 이제 결심 공판 오늘 한 거고 예. 곧 선고가 나는 건데 아.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 예. 국민의힘이 그때 선거 대선 때 이 선거 보전금 예. 받은 거 397억 원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 법대로 그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까지 갔다가 유죄 취지로 사실상 유죄예요. 예. 파기환송 됐는데 민주당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434억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는 선거가 재판이 중단되는 바람에 안 내고 예. 우리 진 쪽은 이거를 내야 되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시겠냐. 그쵸. 형평과 공정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법원이 예. 예. 아니 법대로 엄정하게 유무죄를 따지되 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은 예. 똑같이 재판을 계속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둘 다 중단을 해서 예. 나중에 결론을 내든지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냐.
0: 그렇죠.
1: 예? 법원의 그 심볼이 그 DK라는 정의 여신 아닙니까? 그 예. 수평 저울을 들고 있는데.
0: DK는.
1: 그게 그런 뜻 아니냐라는 그렇죠. 지적을 한 건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예. 동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예. 예. 아니, 같은 그 선거에서.
1: 같은 선거에서. 같은 죄로.
0: 두 분 다 똑같은 그 선거법.
1: 거의 사실 유포로. 예, 선거법 위반 그렇죠. 예, 네. 혐의 아닙니까?
0: 둘 다 또 여야 제일 여당 제일 그렇죠. 여당인데,
1: 예, 거기 둘 다 유죄가 되면 예. 거액을 예. 도로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 사건이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형평 문제가 있다. 아하. 대법이 상식적으로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거죠.
0: 예.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도 정치하시지만 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0: 너무 지금 좀
1: 엄격하죠.
0: 너무 엄격하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걸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법의 정체가 너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긴 한데 의원님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1: 그런데 실제 선거를 저도 뭐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러니까요. 선거를 하면 그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피해

0: 가운데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분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이분들의 재판도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첫 공판 준비길이 열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저는 그 4분이 이제 아마 그때 체포방해 혐의의 뭐 대표자 비슷하게 사진도 제가
0: 앞에 줄 앞에
1: 찍고
0: 찍었잖아요. 맞아요. 파카 입고
1: 그래서
0: 기억납니다.
1: 예, 아마
0: 네.
1: 그래서 지금 기소당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0: 예.
1: 당연히 저는 이분들 무죄 받길 바라고
0: 예.
1: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뭐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체포방해를 이 정치인들이 했느냐 그걸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0: 예.
1: 저는 뭐 무죄 받길 바라는데 이게 조금 골치 아픈 거는
0: 예.
1: 똑같은 사건에 공수처나 경찰의 그 당시에 체포 영장 그 방해한 거, 집행 방해한 거, 체포 방해한 거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7년 징역형을
0: 맞아요.
1: 받았어요. 이 사건으로.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게 조금 찜찜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사자가 7년 징역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혐의, 그게 뭐 무슨 특수공무 집행 방해인가 그래요. 그
0: 맞아요.
1: 똑같은 혐의로 된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 네 분의 대표적인 의원님들, 우리 당 의원님들인데, 혹시라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좀 걱정은 됩니다.
0: 예, 그래요. 아무튼 지금 정치의 사법 이슈가 참 많다 이런 점이고
1: 많네요.
0: 너무 많네요.
1: 왜 자꾸 재판 이야기부터?
0: 그러니까 이제 자 SNS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의원님도 SNS 잘 하시는데 요즘 대통령의 SNS에 참 많은 문제 많이 나옵니다.
1: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0: 예, 그 쓰셨죠 관련해서.
1: 저는 대통령이 SNS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누구 할수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SNS를 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0: 그렇죠.
1: 또뭐 자기 보고 품격 없다, 권위가 없다고 비난하는데 SNS를 계속하겠다 이러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품격 있길 바라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권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을 우기는데 일방적으로 우기는데 자기 SNS를 쓰는 거예요. 그게 지난 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밤늦게 부동산 정책에 관한 SNS를 수도 없이 올리는데
0: 새벽에
1: 전부 다
0: 돌리시고
1: 그냥 실패한 정책을 계속 우기는 거예요.
0: 예.
1: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우기는 거지. 또 하나는 자기들 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아니면 범 여권 내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권력 투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대통령이 SNS를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맞지 않죠.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보고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 안에서 무슨 그 강경파들 대통령한테 자꾸 대드는 사람들, 반명들,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SNS를 쓰면 그걸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 SNS가 아니죠. 그래서 뭐 어디 멕시코 이번에 미국
0: 맞아요.
1: 멕시코 갔다 오면서 멕시코 대통령이 뭐 소통을 열심히 하자
0: 직접
1: 그러는데
0: 소통을 하겠다.
1: 근데 멕시코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인가? 직접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잖아요.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언론인들이 대신 물으면
0: 만연해라.
1: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SNS는 이거는 국민 소통이 아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기기고 아니면 진영 내 그냥 권력 투쟁이고 누구 뭐 자기 뭐 중수청장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안 듣는 사람들 혼내주는 용으로. 그리고 뭐 표현도 뭐 품격이라 그러는데 좀더 품격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밤늦은 시간에 어떨 때는 보면 막 자정
0: 맞아요.
1: 넘어가지고
0: 새벽에.
1: 진짜 시답잖은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SNS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뭐 그래가지고 언제 이 나라의 무슨 여러 가지 진짜 중요한 문제도
0: 그렇죠.
1: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런데 시간을 보냅니까? 대통령도 제발 좀 잠도 정상적으로 주무시고
0: 예.
1: 그래야지. 요즘 보면 조금 이상해요.
0: 이상하다. 예.
1: 대통령이 이상해졌어요.
0: 이상해졌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 불만이 분명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죠. 윤전 대통령이. 그럴 때는 본인이 SNS로 바로 막그 국민의힘 당대표나 그 당시 의원들이 공격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을 보냈거든요. 정무수석이나 뭐 대통령 실장 보내고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했던 것 같은데.
1: 그게 정상이죠. 아니 불러서 막걸리나 한잔 먹으면서 그렇죠. 왜 그러냐 예. 물어보고 예. 그거는 그렇게 풀어야지.

0: 집안 싸움을 대통령이 왜 SNS에 올립니까?
1: 부적절하다.
0: 부적절하죠.
1: 근데 이제 강유정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 우리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 국가를 보면 우리 대통령만큼 더 많이 하는 곳도 있다. 알아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또 말씀을
0: SNS를 제일 예. 좀 이상하고 예. 괴팍스럽게 거칠게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1: 미국.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도 예. 보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국민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지 그걸 뭐 공화당 내에 누구를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자기 당내에 말이죠.
1: 아.
0: 과거 가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이재명 대통령만큼 안 해요.
1: 예, 예, 예.
0: 자꾸 해외 핑계 자꾸 찾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문제죠.
1: 자, 또 유승민 의원님께서 또 국방 외교안보 이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 또 이쪽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한미동맹 균열론이 많이 나옵니다.
0: 그렇죠.
1: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0: 지금 진짜 위기고요. 네. 얼마 전에 뭐 주미대사까지 예, 뭐 여기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네. 걱정을 한 부분이고
1: 강경화.
0: 계속 걱정이 되죠.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한미 간의 정보협정 예? 문제를 삼고 네. 그게 거의 노골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한미동맹이라는 게 요즘은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잖아요.
1: 예.
0: 경제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뭐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를
1: 대미 투자
0: 하는 거 그중에 뭐 알래스카 LNG 사업이나 원전 8기를 미국에 건설한 사업 같은 거는 우리 합의도 안 했는데 막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1: 예.
0: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안보라고 생각해요.
1: 아.
0: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데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먼저 나서가지고 북핵을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대북 제재를 풀자고 미국한테 제안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1: 예.
0: 그 와중에서 한미동맹이 과거와 같이 진짜 한반도와 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 또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 진짜 그걸 위해 가지고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미동맹이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느냐.
1: 예.
0: 아, 아니죠. 미국에서도 이상하고 우리도 이상하죠.
1: 예.
0: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그거를 중간에 하는데 그냥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항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러고 있고 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아주 안 좋은 우리한테 안 좋은 그런 합의를 해버리면 우리 국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1: 예?
0: 그게 바로 북핵이고 대북 제재인데 그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1: 예?
0: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저는 한미동맹이 같이 가면서 북한을 또 중국을 예? 우리가 적절히 견제하고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하는 거 그 목적으로 가면 좋은데
1: 예.
0: 트럼프 따로 가고 이재명 대통령 따로 가고 이러면서
1: 예.
0: 김정은한테 뭔가 잘 보이는 것만 두 사람이 죽이 맞아가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동영 장관의 그 구성,
1: 예.
0: 예? 그 북한 핵시설
1: 정보.
0: 관련 발언,
1: 예. 예.
0: 그죠? 정보. 그 다음에 이종석 장관도
1: 국정원장.
0: 마찬가지고 이번에 예. 정청래 전 대표
1: 비자 지연.
0: 예, 비자 안 해주잖아요.
1: 예.
0: 이거는 정상의 상황이 아니죠. 여당의 전 대표가
1: 그렇죠.
0: 외통위 국감을 미국에 간다는데 그 비자를 안 내주는 게 이게 한미 관계가 정상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1: 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정부 일로 가는 건데 공식적으로.
1: 공무인데 공무.
0: 이거는 굉장히 서로 간에 지금 뭐가 안 맞다. 근데 이거를 푸는 게
1: 예.
0: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그 주미 대사 있잖아요.
1: 강경화 대사.
0: 예, 그런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주미 대사가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국방부나 그쪽에 책임 고위 책임자를 만나기 힘들어요. 그거는
1: 예, 예.
0: 어느 나라 대사도 워싱턴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통령과 저쪽 대통령 또 우리 여기에 제일 핵심인 NSC 실장이나 뭐 무슨 이제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과 저쪽
1: 예.
0: 카운터파트들
1: 예.
0: 이 사이에 얼마나 지금 긴밀하게 공조가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1: 예.
0: 두 나라 사이에 뭐 전작권부터 시작해서 북핵 문제, 핵잠수함, 뭐 또 경제 문제 현안은 수도 없이 많은데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거든요.
1: 예.
0: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
1: 예, SNS에 예.
0: SNS 보셨죠?
1: 외교에 대해서
0: 한미 동맹 이야기를 하니까
1: 예.
0: 그 대해서 굴종적 태도, 사대적 태도
1: 지향해야 된다.

0: 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 뭐 실용적 국가 국익 외교다 이러잖아요.
1: 예.
0: 아 제가 아 진짜 좋아요. 근데 굴종이나 4대 그걸 하면 국민들 자존심이 상하겠죠.
1: 예.
0: 그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 북한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 예.
0: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도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국가 이익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 재산과 생명이잖아요.
1: 예.
0: 그걸 지켜주는 외교를 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굴종이나 4대 같은 4대주의 같은 그런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나라를 지키고 국민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굴종이나 사대도 뭐 필요하면 해야죠.
1: 예.
0: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외교들 특히 한미관계
1: 예.
0: 한중관계 남북관계 여기에서 국가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대통령께서는 진짜 그걸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비판할 점이 많은데 대통령이 늘 딴소리 하시니까 야 이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듣고
1: 예.
0: 저런 외교를 하냐
1: 아하.
0: 걱정이 많은 거죠.
1: 국익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의 걸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그게 우리 국가 이익인가요?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할 거예요? 예. 그 잘못하면 그냥 돈만 왕창 날리는데.
1: 그렇죠. 우리 경제상으로 이익이 없을 수
0: 그럼요.
1: 있는데.
0: 그럼요.
1: 예. DMZ 지뢰 폭발 사건.
0: 예, 그게 이제 그 방금 지뢰 폭발 사건이
1: 예.
0: 진짜 대통령이 말하고는 180도 달리
1: 예.
0: 굴종하고 사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모습 대통령 스스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지뢰 도발 사건 같은 거는 저 뭐 SNS도 글도 많이 쓰고
1: 예,
0: 비판도 많이
1: 예,
0: 했습니다만
1: 예, 예.
0: 그거는 뭐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거든요. 그걸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그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예. 못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불의 사고다 이러고. 그리고 오늘 저 주미대사가
1: 불의 사고 아니다.
0: 불의 사고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네. 이야기한 거는 예. 잘했는데
1: 예.
0: 당연히 맞는 말을 잘했는데 주미대사가 저렇게 말해도 되나.
1: 그러니까요. 사실은 주미대사가
0: 약간 뜻밖이었어요.
1: 현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네. 반박하는
0: 다 알
1: 거에서.
0: 건데 말이죠.
1: 아, 또 외교부 장관까지 네. 하셨던 분인데. 네.
0: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외교 안보 라인에
1: 네.
0: 그 청와대 위성락.
1: 예.
0: 국가안보실장하고
1: 동맹파.
0: 그다음에 예, 외교부의 조현 장관 예. 그다음에 강경화 전 장관 예. 주미대사 같은 예. 사람 거기다 국정원 장관 이종석 예. 통일부 장관은 전동현
1: 예. 근데 소위 그걸,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
0: 예, 예. 그게 뭐 동맹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예. 동맹파 자주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 아, 예.
0: 어쨌든
1: 예.
0: 지금 보면 한쪽은 예. 굉장히 친북 종북 성향이 강하고
1: 예.
0: 한쪽은 미국하고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관료 출신들이 좀 그런 것 같고 이래서 이 불협화음을 정리해 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정리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이나 그냥 그대로 유임이고
1: 예.
0: 또 한편 또 다른 관료 라인들도 또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보고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무슨 황희정승 같이 그러는 것 같아요.
1: One 이게 hand, the other hand.
0: 예. 이게 무슨 실용인지 내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1: 예.
0: 또 이웃에 예, 협력해야 될 일본이나
1: 예.
0: 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북한,
1: 중국
0: 러시아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 우리가 하는 외교가 이런 만약 뉘앙스를 이미지를 주면 그거는 기회주의적인 외교는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1: 거기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모호성 전략이가 나왔었잖아요.
0: 모호성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면 해야죠.
1: 예,
0: 필요하면
1: 예.
0: 해야 되는데 예. 그 밑에 이렇게 밑에 흐르는 저류가 중요한 거죠.
1: 신뢰.
0: 예. 굳건한 한미동맹이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1: 지뢰 대응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수준 우리가 실제로 그 몇 번 가서 폭발시켰거든요. 이제 가서 그래서 북한도 굉장히 놀랐다는 반응이 있다라고 우리 장관은 설명을 하던데 만약 의원님이 현역에 계셨으면
0: 제가
1: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셨을까요?
0: 제가 국방위원회를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오래 했는데
1: 맞아요.
0: 지금 장관이
1: 강신철 장관인가요?
0: 아니, 네. MDL 군사분계선 네. 이남에
1: 네.
0: 북한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1: 네.
0: 그걸 뭐 폭발을 시키든지 어떤 네. 방법으로 제거를 했다.
1: 네.
0: 그거는 그냥 당연히 너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거기는 우리 이번에도 사건 났듯이 우리 네. 군인들이 수색하러 가는 지역이니까
1: 그렇죠.
0: 그거는 네. 뭐 동부 전선이든 서부 전선이든 중부 전선이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0: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한 걸 가지고 예. 그걸 뭐 대단한 거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 같이 떠드는 게 이상하고
1: 예?
0: 대북 확성기조차 못 틀잖아요.
1: 맞아요.
0: 확성기 틀려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안 하잖아요.
1: 예.
0: 북한 신기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김여정이가 자작 광대극이라 이래도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김정은 눈치 보고 김정은 가랑이 밑으로 기고 김여정이 뭐라고 조롱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1: 예.
0: 우리 군인들이 다쳤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도발이 온다 칩시다.
1: 예.
0: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다친다 칩시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1: 아마 이제 트럼프가 11월 4일 중간선거 앞두고 이제 북미 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남북관계도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긴 한데
0: 그래서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예. 당초부터 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다고 해서 예. 대한민국이 꼭 좋다는 법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1: 맞죠.
0: 예. 왜?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회담의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 예.
0: 그렇잖아요.
1: 사진.
0: 예. 그리고 이란에 지금 집중된 관심을 좀 돌리고
1: 예.
0: 자기가 뭐 김정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잘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중요한 건 결과예요. 우리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다 알잖아요. 실패한 거.
1: 예.
0: 중요한 건 결과인데 그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을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풀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1: 예.
0: 저는 트럼프 입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1: 맞아요.
0: 저는 만약 그런 식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합의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에서는 최악의 재앙이 펼쳐지는 건데 그 주장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핵 인정 안 된다. 대북 제재 풀면 안 된다. 만약 풀고 싶으면 예. 우리한테도 예. 독자적인 핵 능력을 달라.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1: 예.
0: 이렇게 나가야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1: 예.
0: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달라요. 보는 게.
1: 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종희 한판승부고요. 자 유승민 의원님이 현역에 좀 복귀해달라는 댓글이 많은데 장도혁 대표. 곧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좀 보수에 대해서 또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0: 예.
1: 현재 바라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하고 잘하고 있나요 후배들?
0: 저는 그 보수가요
1: 예.
0: 지난 10년간 두 번의 탄핵을 당했고요. 총선을 세 번을 연속 졌어요.
1: 예.
0: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했던 그 몇 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중에 우리는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다 뺏겼어요.
1: 예.
0: 지금 이재명 정권 민주당은 그 힘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그 힘으로 지금 사법부까지 건드리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저는 2028년 4월에 총선이 진짜 보수의 운명이 중요하고 이 나라 운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요즘 제 머릿속에는 2028년 4월에 이 총선을
1: 예.
0: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가지고 과반 희망적으로는 170, 180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폭주하고 폭정하는 거 이거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요즘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보수 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1: 예.
0: 그걸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1: 예, 예.
0: 지금 장종혁 지도부를 보면
1: 지도부. 예.
0: 제가 말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도권 122석 중에 우리가 지금 20석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유희동 의원 평택 된 거 합쳐서 20석밖에 6분의 1이 안 돼요.
1: 그러네요.
0: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도권에서
1: 예.
0: 122 중에 60 내지 70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1: 그러네요.
0: 영남 이기고 충청에 한 반타작하고 호남은 뭐 질 테니까
1: 예.
0: 이거 비례에 한 반타작한다고
1: 예.
0: 그러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1: 예.
0: 서울 인천 경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을 이기느냐.
1: 그러네요.
0: 여기에 당의 모든 걸 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동익 지도부나 요즘 당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고
1: 예.
0: 설치는 그런 의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 인천 경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1: 예.
0: 그 전략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 너무 회의가 드는 거죠.
1: 회의가 된다. 예.
0: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이나
1: 예. 예? 오세훈 시장.
0: 이준석.
1: 예? 오세훈 시장.
0: 개혁신당의
1: 예.
0: 이준석 의원이나 예. 천하람 의원이나
1: 예.
0: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제 2심에 무죄 나면
1: 예.
0: 힘을
1: 예.
0: 더 버틸 수 있는 거고.
1: 예.
0: 이거 우리가 이 세력을 좀 합쳐서 어떻게 당을 바꾸고 예, 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그 고민밖에

0: 어렵습니다.
1: 큰 역할을 해달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0: 예, 저는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보수에 대한 걱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이슈가 많을 것 같아서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네, 청취율 조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청취 인증샷 주시면 제작진이 백화점 상품권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추첨입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1: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0: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가장 푸릇푸릇했던 그때, 청바지에 통기타,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절 그 팝송들. If a picture paints a face,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채워줄 시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매일 낮 12시 5분 유지수의 해피송.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9번째 페이지. 역사 속 작은 일도 이분이 짚어주시면 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상복 한 벌에서 조선의 정치까지 이야기를 확장시켜 주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정말 뭐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이 문제로 조선의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예속 논쟁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2: 네. 예속 논쟁은 조선 중기 정치와 관련해서 빠짐없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현종 때 있었던 1차 예속, 2차 예속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현종 때군요.
2: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효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승하했을 때 그 계모가 되는, 즉 인조의 계비가 되는 장렬왕후, 나중에 당시에는 자의대비라고 불렀었는데, 네. 아들인 효종이 네. 죽었는데 네. 어머니에 해당하는, 계모지만 어머니에 해당하는 자의대비가 어떤 상복을 입을 건지를 놓고 처음 논란이 벌어졌던 게 1차 예송.
1: 그때 다 아시겠지만 순서가 인조, 효종, 현종입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이때가 현종이 즉위하던 기해년이기 때문에 기해예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가 승하를 해요.
1: 아, 효종의 왕비가 승하를 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인선왕후가. 그런데 그때도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가 살아계셔요. 아. 이번엔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이제 그렇죠. 죽으니까 네. 시어머니가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상복을, 즉 큰아들의 예로 상복을 입을 것이냐 둘째 아들의 예로 상복을 입을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게 2차 예속 논쟁이 되고 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종이 즉위할 때 1차 예속 그다음에 현종이 승하할 때 2차 예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 현종 치세 15년의 시작과 끝을 예속 야. 논쟁으로 시작하고 끝을 사실은 맺지를 못했어요. 그 마무리는 그 다음 왕인 숙종이 하게 됩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현종 시기의 정치에 대해서 이 예속 논쟁은 단순하게 상복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붕당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단지 이게 붕당의 문제인가?
1: 왜냐하면 역사 국사 시간 때 기억나는 거는 이걸 되게 좀 법만 할 것 같은 느낌처럼
2: 맞습니다.
1: 뭐 서인과 남인의 붕당, 뭐 당파 싸움.
2: 그렇죠.
1: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2: 맞습니다.
1: 사람들이 이게 되게 소모적인 당파 싸움, 조선의 되게 안 좋은 부분처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2: 맞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당쟁 하나로만 몰아가기엔, 예를 들어 당시 이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과 그다음에 윤유를 또는 박세당을 중심으로 하는, 또 윤선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인 또는 북인 성향의 세력이 이 예속 논쟁을 놓고 충돌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시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의 정치 상황이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속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를 다 어떤 이들은 때에 따라서는 이거 왕의 정통성 문제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 조선의 정치 문제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꺼내서 혹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인조부터 효종 때 어떤 면이 조금 그렇죠. 부자연스러웠나요?
2: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정치 그 예속 논쟁이 있기 직전에 네.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좋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먼저 그 예속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1659년 이제 현종이 즉위하던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순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아, 예, 그 필요해요. 예.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풀어 주세요.
2: 일단 이 전 시기의 역사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조의 즉위가 정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1: 인조 반정.
2: 그러니까 중종 반정 네. 이후에 두 번째 반정이긴 하지만 뭔가 또 중종 반정하고는 느낌이 다른 인조가 주도해서 스스로 왕위에 올라갔다는 점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이제 폐주 광해를 몰아내고 나서 새로운 정통위를 가졌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그러면 그 다음 왕은 큰아들인 소현세자한테 넘어가야 되잖아요.
1: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2: 그렇죠.

0: 그렇죠. 돌아가시죠.
1: 근데 예.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그다음에 청나라에 있다가 돌아와서 의문에 그 어떻게 보면 병사로서 죽게 되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병사로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왕위 자리를 누군가로 이어가야 될 텐데 네. 그때 소현세자에게 아들 셋이 있습니다.
0: 아 이미 소현세자에게 아들이 있군요.
1: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아들 셋 중에 한 명을 영조 때 정조를 세웠던 것처럼 세 손으로 만들어서 뭐 옆에 좀 후견인도 좀 붙여주고 네. 하면은 될 것 같은데
0: 그게 적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적통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인조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적통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네. 강빈의 영모 사건이 벌어집니다.
0: 강빈은 소현세자의
1: 부인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인조의 수라상에 독을 탔다라는
0: 예.
1: 이유로 영모에 휘말려서 죽게 됩니다.
0: 네. 그래서 저희 소현세자 편 다룬 게 따로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 강빈의 아버지 강석기라고 하는 분이
0: 네.
1: 서인의 어떤 종통을 입고 있는 김장생의 제자예요.
0: 아, 서인 쪽이야.
1: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강빈하고 서로 이제 연통이 닿았던 서인들로 볼 때는 아니 강빈이 당연히 그게 죄를 지을 이유가 없고
0: 네.
1: 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또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현세자의 아들이 셋인데 첫째 둘째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0: 아들도요?
1: 네. 그러니까 인조로 볼 땐 손주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셋째만 살아남고 네. 소현세자가 죽자마자 그 아들들을 배제한 채 동생인 복림대군한테 세자 자리를 이어가게 합니다.
0: 어쨌든 아들 한 명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 그렇죠.
0: 소현세자의 동생에게 넘어간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효종이 즉위를 했으니
0: 그 둘째가 효종입니다.
1: 그러니까 예. 이제 신하의 처지에서 보면은 네. 인조 반정이라는 거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대체로 이제 찬성하는 쪽이 정권에 있지만 소현세자의 죽음과 강빈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복림대군의 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0: 서인 쪽에서 더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던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의 왕에 올랐을 때
0: 네.
1: 나는 아버지의 뜻도 따르지만 여러 대신들 특히 이제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뜻을 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송시열, 송중길 이런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0: 서인 세력. 예.
1: 이제 불러오면서 그때 뭐를 주장을 하냐면은
0: 예.
1: 여러 신하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병자호란 아니냐.
0: 병자호란에 억울해한다.
1: 1636년 37년에 네. 우리가 그냥 넋놓고 당했었는데 내가 신하들의 뜻에 따라서 북벌을 준비하겠다.
0: 아 그런 식으로 효종은 나름 좀 아울러 보려고 한 거네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의 명분을 명나라에다가 좀 중심을 두고 있었던 서인 세력들로 볼 때는 충분하게 흡인력이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0: 좋은 카드였구나.
1: 예.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든 송중길이든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1644년 역시 인조 때입니다만은
0: 네.
1: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0: 명나라가 멸망이에요. 예.
1: 네. 그러니까 이 북벌은 어떻게 보면 조선 혼자서 청을
0: 사실상 좀 어려워진 거죠.
1: 대항해야 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0: 예.
1: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라 밖에는 조선의 어떻게 보면은 어버이와 같은 나라였던 명나라가 사라졌고,
0: 사라졌고.
1: 그다음에 조선 내부의 왕통 안에서는 뭔가 미덥지 않은 왕통 계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어떤 좀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일단은 효종이 즉위를 했는데 북벌도 결국은 실행되지를 않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이제 현종이 즉위할 때 효종의 죽음과 관련해서
0: 죽고 현종이 즉위할 때
1: 그 효종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인조의 왕비였던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가 터진 겁니다.
0: 아 그러네. 어떤 내막이 있긴 있네요.
1: 네.
0: 단순히 뭐 상복 몇 년 입을까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1: 네.
0: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의 아들이 한 명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에게로 왕위가 넘어간 거니까 이 문제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나중에 효종 또 그 뒤에 현종의 어떤 왕권과 좀 연결이 될 만한 불씨가
1: 그렇습니다.
0: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상복의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0: 근데 정치적으로는 상황은 둘째치고 그냥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애매하기는 한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래서 현종도 즉위하자마자. 네. 이 부분을 이제 그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제 관료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0: 네.
1: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자 간에 다르고 의례가 다르고 그다음에 경국대전이 다르고 대명률이 다 다른 겁니다.
0: 아.
1: 그러니까
0: 그 중에서 최고로 치는 법이 없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0: 예.
1: 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0: 네.
1: 그럼 송시열, 송중길 아니냐?
0: 아,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1: 그렇죠.
0: 예, 예.

0: 그러니까 이 송시열, 송중길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예조 안에서도 그 상봉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논의를 했더니 국제 그러니까 나라의 규정 경국대전에 따르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큰아들이든 둘째아들이든 죽었을 때 네. 상복을 1년 입는다. 이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는데 네. 송시열하고 송중기를 특히 이제 송시열에게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1: 네.
0: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송시열도 뭐 별뜻 없이 네. 그거 1년입니다. 1년 입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의 일치를 좀 본 것 같았어요.
1: 네, 경국대전에도 그렇게 실려 있고.
0: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 왜 1년이지? 라고 문제 제기를 윤휴라는 사람이 하는.
1: 윤휴는 남인의 핵심 인물인가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휴라는 인물이 이제 하게 되는데
1: 네.
0: 아니 내가 본 책에 따르면은 그게 그 주자가래에 따르면은 3년 복을 장자인 경우는 3년 복을 입고 특히 아. 임금인 경우는
1: 네.
0: 장자 차자를 따지지 않고 3년 복을 입는데 그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상황이 왜 1년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학술적인 논쟁입니다.
1: 경국대전과 주자가래의 조항이 다르니까요. 지금.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목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남인의 그
1: 허목
0: 예, 네. 중심 인물이
1: 허목.
0: 있었는데
1: 예, 예.
0: 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맏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이 가문을 이었으면은 이거를 차장자라는 표현을 써서
1: 네네.
0: 그러면 장자처럼
1: 네.
0: 3년 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기는 왕은 또 배제하고
1: 왕은 배제하고
0: 하고, 그러니까 차자지만
1: 네.
0: 차자지만
1: 장자가 일찍 죽으면
0: 장자가 일찍 죽으면
1: 차자가 사실상 장자 아니냐?
0: 장자 아니냐? 그래서 그 차장자라는 게 또 의례라는 책에 나와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1: 이 기준이면 효종은 당연히 장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0: 거죠. 장자의 지위를 갖고 그러면은 예. 뭐 국제는 1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의례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 3년.
0: 3년도 이제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 네.
0: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시열이 그런가요? 라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1: 아, 송시열은 왜 무슨 생각인 거죠?
0: 송시열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허목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1: 예.
0: 그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장자가 만약에 어렸을 때 죽었으면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1: 네. 아.
0: 그런데 장자가 커서 죽었으면 그가 죽었을 때 그 아비나 어미는
1: 네.
0: 장자의 예에 따라 상복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그 장자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아들의 이제 그 중심은 우리 집안의 중심은 이 둘째 아들이 했다. 그런데
1: 네.
0: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1: 네.
0: 그러면 또 3년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3년상을 두 번 치르는 거 아니냐.
1: 아,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언제 죽었냐. 근데 소현세자가 성인이 돼서 죽었잖아.
1: 성인 됐고 아들도 셋을 낳았어요.
0: 그러니까
1: 예, 예.
0: 당신의 얘기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
1: 맞지 않는다.
0: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당시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이제
1: 예.
0: 정태화라고 하는 분이
1: 예.
0: 가서 이제 송시열을 만나서
1: 네.
0: 미팅을 합니다.
1: 예.
0: 아니 지금 이 논란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 예.
0: 그래서 왜 이렇게 1년설을 주장을 합니까?
1: 예, 예, 예.
0: 얘기를 했더니 앞에 이제 그 얘기를 주장을 한 거죠. 뭐 그냥 그 차자이기도 하고 종법으로 따르면 차자가 아닙니까? 차자인데
1: 어쨌든 왕통을 이었든 말든 어쨌든 둘째 아니냐.
0: 그러니까 둘째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생각을 했다.
1: 예.
0: 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끝내면 상관없는데
1: 네.
0: 그런데 아까 그 의례라는 책에 보면은 부모가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장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장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1: 네.
0: 1년복을 입어야 되는 네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체이부정이에요.
1: 아, 이게 되게 논란을 키운 워딩이죠.
0: 그렇죠.
1: 예, 체이부정이 뭡니까?
0: 체이부정은 뭐냐면 예. 체. 내가 지금 우리 집안에 이제 그 상속을 했다.
1: 네.
0: 부정. 그렇지만 큰아들은 아니다.
1: 상속했지만 큰아들은 아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핵심 뭐냐면 서자로서 그 집안을 장자 역할을 하게 있는 경우라는 주가 붙어 있어요.
1: 서자가 장자 역할을 할 때에는
0: 네.
1: 내가 차자인 서자가 장자 역할을 할 때에는
0: 네.
1: 일찍 죽으면 부모가 1년복을 입는다.
0: 그렇죠. 그거는 장자 취급을 하지 않는다.
1: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0: 네,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태화가 깜짝 놀라면서
1: 네.
0: 아니, 그런 얘기 아예 꺼내지 마십시오. 왜, 왜, 왜. 아예 꺼내지 마십시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서자로서

0: 집안을 이었다라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러면 효종을
1: 서자로 본 거죠.
0: 서자로 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서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첩의 자식을 서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송시열이 봤을 때 서는 장자를 빼곤 다 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자 이하를 전부 다 서자로 보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첩의 자식으로 본 게 아니다.
1: 송시열은 난 그런 뜻은 아니었다.
0: 그럴 때 동복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1: 근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서자를 그럼 효종이 첩의 자식이라는 거냐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정태화는 말렸다는 거죠.
0: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최희 부정이 보통 가문의 문제잖아요.
1: 예.
0: 장자는 아니다. 근데 이 낱말을 효종은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1: 네.
0: 왕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면 소현세자한테 정통성이 있다는 건가?
1: 아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정태화 생각은 그게 화득 떠올랐던 것 같아요.
1: 큰일 날 수 있다.
0: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하겠소 라고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네. 그러면은 국제에 네.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장자든 차자든 1년으로 있으니까 네. 그럼 요렇게 정리를 합시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정태화는 윤휴나 아니면은 그 허목이 주장했던 네. 3년설 대신에 네. 송시열, 송중길이 주장했던 특히 송시열이 주장했던 1년설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1: 정리를 하는 대신 송시열에게 더 민감한 워딩 더 이상 하지 말고
0: 그렇죠.
1: 여기 이쯤에서 마무리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0: 그런데 예. 그 차단에 물꼬를 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1: 예.
0: 지금 송시열이 정통성 부정한 것 같은데 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윤선도예요. 고산 윤선도.
1: 아, 윤선도. 윤선도도 네. 남인 세력이죠.
0: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윤선도가 볼 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가문으로서의 둘째 아들과 그다음에 종통으로서 왕위로서의 효정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송시열의 생각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발칵 뒤집혀요.
1: 네.
0: 이게 괜히 그냥 옷 하나 1년복 입을지 3년복 입을지 진짜 가볍게 생각했던
1: 그렇죠.
0: 얘기였었는데 예, 예, 예. 이 문제가 갑자기 효종 그다음에 인조 그다음에 중간에 낀 소현세자 이 문제까지 확산이 돼버리니까
1: 그러네요.
0: 이거를 당시 바로 왕의 즉했던 현종으로 볼 땐 이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1: 껄끄러워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0: 실제로 효종 연간에서도 자신의 그 둘째 아들로 왕에 올랐고 그다음에 자기 조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외적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1: 아, 효종 때요?
0: 네.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는.
1: 예, 예, 예.
0: 뭐 소현세자 강빈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묻어뒀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이 얘기를 꺼내면은 그러면 강빈은 진짜로 역모를 한 게 맞냐? 그러면 강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네. 강빈 문제가 나오면 그 소현세자 아들 문제가 나오잖아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그걸 효종 때 눌러놨는데
1: 효종이 살아있을 땐 다 누르고 있었는데.
0: 근데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이게 딱 터지니까 현종으로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1: 어떡하나요?
0: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네. 그럼 고산 윤선도, 그러니까 윤선도의 말은 지금 상하를 이간질시키는 거다. 이건 좋지 않은 말이다. 해갖고 삭탈 관직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1: 아, 윤선도를요?
0: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송시열의 말을 따른 것처럼 해서 1년상을 지내지만
1: 네.
0: 아마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송시열은 차자니까 1년. 그렇지만 현종의 마음은 국제에 따라서 1년.
1: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1년으로 결정된 건 맞는데 합의에 따라서
0: 네.
1: 생각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효종을 장자의 자격으로 보느냐 차자의 자격으로 보느냐가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0: 그렇죠.
1: 이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0: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 그냥 국제의 1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락 시키자.
0: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의 1차 예속 논쟁은 일단은 누르고 간 겁니다.
1: 봉합이죠, 봉합.
0: 맞습니다.
1: 개운하지 않게.
0: 개운하지 않게 이제 일단락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선도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삭탈관직돼서
1: 네.
0: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송시열도 계속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 정통성 문제까지 건드린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소?
1: 최희부정은 좀 심했소.
0: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관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인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게 앞에서
1: 맞네요.
0: 그 논리도 맞지 예.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 현상도 네. 맞지 않아서 현종 연간은 어쨌든 15년간 약간 서로 눈치를 보지만 지금 현안이 워낙 시급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중심으로 이제 15년이 흘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 자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지나고요. 이제 두 번째 예송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0: 네. 1674년 15년 뒤에 이제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이대비에게 며느리가 되는 거죠.
1: 자이대비에게는 며느리가 되고 자이대비 살아계시고.
0: 자 이렇게 자이대비가 상복기간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국대전에 여기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0: 아, 아까 1차 때는 경국대전에 장자든 차자든
1: 1년.
0: 1년으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1: 네.
0: 근데 같은 경국대전인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1: 달라져요.
0: 달라져요?
1: 네.
0: 어떻게 달라요?
1: 그래서 예. 큰 며느리일 때는 1년 기념복, 그다음에 둘째 며느리일 때는 9개월 대공복을 아. 입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며느리가 일찍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1년 네. 입느냐 9개월 입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0: 어, 현종이
1: 예, 골치 안 아프죠. 현종으로 볼 때는
0: 왜요?
1: 어 그냥 그럼 1년 상복 입으면 되겠네. 왜냐면 현종의 머릿속에는 그때 네. 송시열의 1년도 네. 장자 차자 구분 없이 1년이었으니까
0: 예.
1: 여기는 당연히 큰 며느리지. 우리 엄마가 큰 며느리지. 그럼 무슨 둘째 며느리야. 뭐 이렇게
0: 저번에 1년이었으니까
1: 예조 이리 와봐라. 네. 이제 그 상복을 예. 뭐 입어야 되는데
0: 네.
1: 그 1년 기념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인 쪽에
0: 서인 쪽에서
1: 이제 김수항이라고 하는 인물이
0: 네.
1: 어 전하 실은 지난번에 1년을 입은 것은 차자의 예에 따라서 1년을 입은 것이고 그러니 이번에 어 기념복은 적절하지 않고 9개월 복 대공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0: 15년 뒤에 밝혀진 동상이몽
1: 네.
0: 서로의 생매. 아 그렇구나. 예.
1: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현종이 무슨 말이냐고 난 그때 1년 복은 장자 차자 구분 없이 1년 복으로 알았고
0: 네.
1: 차자라는 생각을 추호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0: 네, 이제 서인은 아 그건 아들일 때 1년 똑같다는 거고 뭐 그렇게 본 거죠.
1: 그렇죠.
0: 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1: 네, 그랬더니 예. 구분하더라도 큰 며느리지 이렇게 어, 이제 현종은 들어가는 거죠.
0: 근데 서인은 작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9개월 네. 입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1: 그래서
0: 아,
1: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현종의 의지가 이제 왕위에 어쨌든 15년을 있었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현종의 의지가 관철되고. 9개월을 주장했던 서인 측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송시열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0: 어.
1: 이어지게 됩니다.
0: 어.
1: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손을 보려고 하던 찰나
0: 네.
1: 현종 노승하를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 상복 문제는 9개월로 정한 거예요?
1: 9개월로
0: 아, 이제 아니, 1년으로 정한 거예요?
1: 1년으로 정한 거죠.
0: 이건 그러면 서인이 졌네요.
1: 서인 지고 남인이
0: 어. 아,
1: 이긴
0: 오케이, 오케이.
1: 것으로 올라갔는데
0: 네.
1: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송시열을 어떻게 할지
0: 예, 예.
1: 뭐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0: 예.
1: 현종이 죽고 나서 이제 숙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0: 네.
1: 숙종은 아니 우리 아버지 뜻이 맞지라고 네. 하면서 송시열을
0: 네.
1: 중심으로 한 서인의 주요 좀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좀 이렇게 그 산당이라고 하는데
0: 네.
1: 좀 교조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던 송시열 중심 세력을 밀어냅니다.
0: 밀어내요.
1: 예, 그러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예속 논쟁은 겉으로는 남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종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예속 논쟁을 서인의 승리, 2차 예속 논쟁을 남인의 승리라고 보지만 사실은 거기 중심에 또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0: 그러네요.
1: 굉장히 중요한
0: 예.
1: 근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상복 그 자체가 아니고 왕도 결국엔 사대부랑 같은 예를 적용해야 되느냐
1: 네.
0: 아니면 사대부의 예 위에 왕의 법도가 따로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 예.
1: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0: 네.
1: 서인들이 볼 때는 왕과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대부 예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0: 그렇죠.
1: 라는 게 서인 쪽의 생각이면
0: 네, 네.
1: 남인 쪽에서 바라보거나 일부 서인이 바라볼 때는 무슨 얘기냐
0: 네.
1: 임금님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0: 그렇지.
1: 그럼 어떻게 사대부하고 예가 같을 수가 있느냐.
0: 둘째여도 왕통이 이으면 장자야.
1: 무조건 왕이면 3년상 입는 거고
0: 그렇지.
1: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0: 네네네.
1: 라고 주장을 하는 쪽의 음식으로 돌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군권과 신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군권과 신권을 놓고 왕실과 신하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벌였는데 그럼 남인 측은 왜 본인들이 신하이면서 왕편을 들었을까?
0: 그것도 궁금한데요.
1: 그렇죠.
0: 왜죠?
1: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 누구예요? 서인이잖아요.
0: 집권 여당이 서인으로 봐야 돼요?
1: 그 인조 이후로는 거의 서인입니다.
0: 아니 근데 왕이랑 친해야 여당 아니에요?
1: 아 그래도 서인이에요. 세력들이
0: 왜냐하면 세력이 더 큰 데가 여당이다.
1: 그 저기 인조가 그 반정을 예. 일으킬 때 주요 중심 세력이 서인이었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왕과 남인은 같은 생각으로 묶이고
0: 네.
1: 그 다음에 서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0: 네.
1: 있고 서인이 볼 때는 아니 그냥 원칙대로 하자니까요.
0: 네.
1: 아니 저 사람 둘째 아들이잖아.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왕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을 지렛대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투쟁의 모습으로.
0: 야당이 왕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되게 이상하네요 말이.
1: 그럴 수밖에 없네요.
0: 예, 그러네요.
1: 그래서 붕당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0: 예,
1: 뭐냐면
0: 예.
1: 보통 붕당 정치를 A당과 B당의 다툼으로 봐요. 그게 아닙니다.

0: 겁니다. 붕당은 왕과 신하의 다툼이에요.
1: 왕과 신하의 다툼이다.
0: 그러니까 신하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세조 때 생각해보세요.
1: 네.
0: 어디 붕당이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아,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한 줄 남인과 서인의 대립, 붕당 뭐 대립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으니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네. 어려워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 각각 예를 들어서 효종의 처지, 그다음에 송시열의 처지, 그다음에 윤유나 허목의 처지, 윤선도의 처지,
1: 국제정세와 사회적 분위기
0: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화학적으로 그러네. 반응을 하면서 주요한 정치 문제에 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1: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게 뭐 상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민생이나 좀 챙기지라고 하지만 그 내막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겁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네, 서인, 남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먼저 갈라지는데요. 양쪽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효원은 한양 동쪽 건천동에, 심의겸은 서쪽 정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동인도 핵심 인물들의 거주지에 따라서 남인, 북인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우리 현대 정치사의 뭐 동교동계, 상도동계와 어떤 비슷한 장명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잡지사 구독자들은 뭐 동서남북 갈라지지 않죠. 그냥 지식인으로 대통합됩니다. 고품격 지식방송 이강민의 잡지사, 오늘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또 시작됐거든요. 혹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CBS 이강민의 잡지사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5: CBS.
6: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하시나요?
7: 당연하죠.
8: 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6: 네, 당연하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생활 속 습관. 당연하죠. 나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래 문화를.
7: 한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6: 현금 쓸 땐 당연히 현금 영수증.
7: 당연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성실 납세 문화.
6: 이 캠페인은 국세청과 함께합니다.
9: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당신

0: 건강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동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 등 6곳의 이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이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과 관련해 전자발찌 감독 체계를 재점검해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살 A씨가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2019년부터 전자발찌 감독을 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오늘 오전에도 외부 전문가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을 교체하고 주요 보직의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49%인 118명을 교체하는 등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부실 수사 논란과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시기에 맞물려 인적 쇄신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친윤석열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승진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됐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며 승진 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 지사는 내일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를 잘 하고 싶으면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한미정상의 골프회동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멕시코 순방 직후인 지난달 말쯤 한미정상의 골프회동에 대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이 대통령과 골프 스케줄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TF입니다. 한편 최근 야권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쳤다며 공세를 펴는 상황과 맞물려 이 같은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2: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 거대한 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당신의 다음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 포럼 사무처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2050년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왔다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자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광고 듣고 임재민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 혹시 탄소 예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기후위기 마주해서 1.5도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총 배출해야 되는 탄소량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 탄소 예산 안에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에서 이전세대에서 모든 숙제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미래세대에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피해를 보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현실이고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우리는 좀 힘들겠는데 피하고 싶은데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또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우리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우리를 덮치고 있는 변화, 기후 시스템, 경제 시스템, 우리가 그 파도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Tell the truth, act now. 이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메시지는 유럽의 멸종저항운동 활동가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예술품에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요. 문화재를 훼손하기도 하면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절박하게 내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에 걸맞은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그 진실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80에서 90%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에 맞는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

행동들은 굉장히 소소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행동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88%가 에너지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잔반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뭐 플라스틱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플라스틱도 중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석연료 기업들이 사실은 화석연료 배출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친환경 캠페인을 지원하니까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전체 산업구조는 그대로 놔두면서 조그만 산업 요금만 조금 새로운 아이템들 만들어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홍보하는데 그저 당하고만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비전을 만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참여했던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었습니다. 2019년이었고요. 2020년에 저희가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한국의 비전을 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청년위원으로. 그런데 저희 청년위원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제안했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 생태계와 경제가 붕괴하지 않고 청년, 청소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 저 비전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감축하고 우리가 감축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하게 감축할 수 있도록 리딩하면서 줄여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하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포션으로 보면 1%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감축한다고 기후위기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전문가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문가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시민들, 교육에 계신 분들, 산업에 계신 분들,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술자리에서도 또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논의하고 그런 실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 그렇게 얘기가 돼야 우리가 모두 같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제되는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그 시작점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 우리의 책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탄소 중립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시작점이 여기인데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같이 막 환경부 장관도 막 찾아갔고요. 막 공룡 옷을 입고 찾아갔어요. 이대로는 우리 멸종입니다. 멸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그 대응의 시작점은 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죠.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실제 우리 현장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갭을 함께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잘하는 척, 안 되는 척 이런 것만 해서는 그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마침내 2020년 초에 그 비전에는 청년들이 처음으로 제안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빠르게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해 코로나가 터졌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에 국민들의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국회, 여의도 그리고 광역지자체 다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2020년 10월에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선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어려운 숙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현장도 찾아가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기후위기 대응하는 게 우리나라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습니다. 좁은데 전력 소비량은 많습니다. 국토 면적 대비
전력 소비

소비량은 전 세계 1등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태양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직 충분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농민들과 갈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마을의 경관과 어우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상풍력 보급 과정 속에서는요, 어민들이 어업에서, 조업에 있어서 어떻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기요금이 낮아서 새로운 효율을 높이고 수요를 줄이고 새로운 신산업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크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도록 하는 제품의 경쟁력도 낮습니다. 그러나 이를 절망할 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서 그 해결한 걸 가지고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에 갈등이 있었지만 태양광 이익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급되면서 새로운 사례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양광이 지어진 지역에 지역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 또 농업에 있어서 농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농업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들어오고 새롭게 실증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농민들이 같이 영농형 태양광을 해서 농민들도 돕고 마을 주민들도 돕자라고 결의를 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만들기도 하고 그 수익을 같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기후 재난에 대해서 태풍이 왔을 때 실제 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농작물을 보호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먼저 실천한 것들이 글로벌 모델이 될수 있는 거죠. 해상풍력으로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성동조선이라는 조선 회사가 망했었습니다. 조선업이 불황이어서 망했었고 몇 군데 회생했지만 끝내 여기는 법정 관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 나라 대만에서 해상풍력을 보급을 하면서 여기가 완전 해상풍력의 메카로 바뀝니다.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만에 수출하고 있고 더 과거에 해고했던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또 노동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경남 창원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한 거죠.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좁은 땅 위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좁은 땅 위에 많은 산업, 많은 전문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혁신 기반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풍력 등의 산업이 커지고 있고 실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화학 산업,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산업들이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더 전환해야 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힘만이라는 과거 나치 시대에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당시 사회가 시키는 대로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법에 따라서 명령을 받은 대로 나는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수많은 학살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행동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찰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저도 비슷하게 성찰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청년위원으로서 청소년 기후행동을 하는 어떤 그 행사장에 가서 누구에게 좀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위원으로 자리에 참여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대신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남을 하도록 하는 역할 말고 당신 자체가 하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2050년이 되어서 지금 골든타임에 살아가고 있는 제가 2050년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때 골든타임에 살아가고 있었던 당신이 해야 되는 역할,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저 사람이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얘기 저희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2050년이 되어서

기후 재난들은 우리가 더 노력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많아질 텐데,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자산을 남겨줄 것인지, 지금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절망을 만드는 에너지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새로운 희망의 토대를 만드는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거대한 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당신의 다음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 포럼 사무처장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이문세가 부른 소녀. 자, 두 번째 강연, 말자 할매가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비결입니다. 개그우먼 김영희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지금은 말자쇼로 활약 중인 소통왕 말자 할매를 아시나요? 세바시를 오마주해서 당신을 바꾸는 시간, 당바시라는 세계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했던 할머니 캐릭터입니다. 이 역할을 연기한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우리 원조 세바시에 찾아왔습니다. 개그우먼이 말하는 졸업이 없는

0: 공부, 사람 공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긴 가방끈을 예, 배움이 길다 보니까 등장과 함께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그콘서트 데뷔를 할 때 가장 젊은 나이에 각종 아줌마 역할로 예, 여러분들께 큰 웃음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아줌마가 된 요즘은 이제 각종 할머니로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 미래가 궁금해요. 과연 진짜 할머니가 됐을 때 뭘로 웃음을 드릴 수 있을지 예, 그때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코너 중에 그 소통왕 말짤매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당신이 바뀌는 시간, 당바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관객분들의 고민을 듣고 애드립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그렇게 또 당바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원조죠. 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바시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예. 무척 영광스럽고 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그 녹화 때 가방은 아니지만 오늘 또 제가 이 가방끈이 긴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과연 도대체 김영희가 연기하는 이 김말자라는 할머니는 뭘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가방끈이 길까요? 바로 사람 공부입니다. 네, 사람 공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공부기 때문에 가방끈이 더 길어질 거예요. 예, 다음에 저를 부를 때는 가방에 한참 한 시간 반 넘게 가방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또 사람 때문에 또 힘을 얻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저는 사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또 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과거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다 받았잖아요.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야,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야 돼. 국영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야. 근데 저는 수학 공부를 소홀하다기보다 아예 놨었어요. 예, 집합 재밌더라고요. 교집합 그 정도 열심히 새까맣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새책이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수학적인 직업이 아닌 그 수학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이상 사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뭐 계산기 있고 뭐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가능하고. 근데 다른 공부가 아닌 이 사람 공부는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고달파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저는 안 그런데요 하시는 분은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한 번만 겪게 된 분도 너무 축하드려요. 글쎄요, 근데 저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큰 일들을 유독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실수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와, 어떻게 사람 눈에서, 이 조그만 눈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눈물이 날 수 있을까? 인체의 신비를 또 한번 겪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숨만 쉬면서 보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혹은 내가 내민 손을 잡았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의 악플까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 그걸 극복하고 싶지도 뭐 풀고 싶지도, 왜냐면 이 꼬인 끈이 여러분 하나면 풀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그냥 잘라내고 싶잖아요. 그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면 안 되지만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곤 몇 번의 시도도 하게 돼요. 김영희로 살지 말자. 그럼 끝날 것이다. 굉장히 추운 겨울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던 날. 그래 오늘이야. 김영희로 끝내자. 우리 집이 16층이지 떨어지면 되겠다 해서 창문을 열고 창틀에 다리 하나를 걸쳐요. 너무 추운 거예요. 와, 내 창틀이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서 바로 발을 빼고 와 봄에 죽자 하고 닫습니다. 근데요 가혹하게도 봄이 빨리 오더라고요. 맞다, 봄이다. 그래, 봄에 가기로 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창틀에 다리 하나를 걸쳐요.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고 온도도 적당했어. 근데 아파트 조경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와, 그게 막 눈에 담기는데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즐기자 하고 다시 창문을 닫아요. 그렇게 다시 김영희로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게 돼요. 가자, 진짜 가자. 살아서 뭐해. 이번엔 욕조에 몸을 누이자 생각하고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심장이 놀랄까봐 제가 온도를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아유 오늘도 아닌가 보다 하고 입욕제를 넣고 그날 반신욕을 합니다. 뭐겠어요. 그날 느꼈어요. 아, 나 진짜 살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는 또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묵묵히 제 주변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받고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응원도 받아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감정형.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F형이죠. F형.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을 써주시고 안 좋은 댓글을 써주셔도 그 댓글 자체를 읽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굉장히 편하니까. 근데 이 F형인 친구는 제 댓글을 다 봐요. 그리고는 악플이 하나가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네 괜찮나? 네 죽는 거 아니지? 그 사람 먹어 내 가서 때를 부숴 아플까? 네 죽지 마래. 살아야 되는데 죽지 마래. 그 전화가 끝나면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죽고 싶어요. 기운이 쭉 빠져요. 물론 너무 고맙죠. 두 번째 유형은 태연한 척하는 연기파 유형. 이 친구는 저를 유독 많이 불러냈어요. 밥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그죠? 제가 힘들 때 밥을 사준다고 해서 한번 나갔죠. 너무 막 태연하게 맞나 여기다 앉아라. 차 많이 막히지. 김포에서 오느라 고생했다. 이 집 파스타 맛있다. 아무거나 시켜라 하는데 눈 밑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괜찮으니까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물어봐. 뭐를? 뭐가? 네 무슨 일 있었나 하는데 눈이 또 덜덜덜덜덜덜.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해준 친구죠. 사실 이 두 유형은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한 유형이니까 너무 고마워요. 근데 마지막으로 솎아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예, 네, 아주 그냥 뿌리를 잘라야 되는 유형.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유형 있잖아요, 그죠? 정말 무너져가고 중리산이했던 수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잘 지내냐는 문자도 없이 대뜸 펜션 여행을 가야 되나 봐요. 제가 아는 펜션 사장님을 좀 연결해달라는 그런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때는. 그리고 굉장히 허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또 그분을 연결해주고 있네. 오지랖이 말도 못하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솎아내야 될 뭐 가지치기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결국 낫게 하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저한테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를 살린 지금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항상 이 부분에선 박수를 받아요. 너도 결혼을 했구나에 대한 박수인지 예,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저희 남편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예, 10살 연하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박수가 나와. 어떤 분들은 우세요, 자괴감에.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예. 사실 이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도 나지만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무대에서는 끌어올리는 선택형 E. 근데 저희 남편은 밝고 내일 더 밝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그맘때쯤 제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니까 너는 내가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약간 정해진 답들이 있잖아요. 뭐 이상형이다, 뭐 말이 잘 통한다, 재밌다가 있는데 어두워서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이야? 피부톤을 얘기하는 거야? 뭐야? 기미가 좀 있긴 한데 무슨 뜻이지? 했더니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두운 저를 밝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를 밝게 해주고 싶은 이 남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비 오는 날 비가 올지 모르고 우산을 못 들고 나갔을 때 비가 막 와. 그럼 저는 아, 내가 나오는 줄 알았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맛집을 갔는데 그날 쉬는 날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잘 서치를 못하고 온 건데도 내가 오는 줄 알고 닫은 거야.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제 남편은 그럴 때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산을 사면 되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른 가게에 가면 되지. 근데 이런 얘기를 매번 들으니까 진짜 괜찮네, 그럴 수 있네, 사람이잖아, 두 번의 실수가 없으면 되지, 우산 미리 챙겨두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근데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괜찮을 때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욱합니다.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아픈 모습을 남편한테 최대한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항상 건강한 척을 해요. 근데 제가 몸살이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막 너무 아팠어. 막 너무 아프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더니 왜 그래? 나 독감이 걸린 것 같아. 몸이 너무 아파. 어떡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 안 괜찮아. 내 몸이 아프다고. 하하하 막 웃어요. 괜찮아, 지금 화낼 수 있어. 막 나가. 그럼 또 하하하 하면서 이동해요. 자, 가끔 보면 AI 같아요. 네. 녹음해서 틀어놓니? 할 정도로. 요즘도 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앞서서 제가 개그 콘서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소통하는, 제가 개콘에 소통하는 말짤매라는 코너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년간 TV 활동을 그렇게 잘 해오지 못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근데 쉬지 않았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한 7개 가량의 공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는 다른 공연인데 항상 공연마다 이 고민 상담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고민 상담하는 이 내용을 방송에서 보여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게 개그 콘서트일지는 더 몰랐어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가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정범균 선배, 같이 하는 정범균 선배님이 누나 이 코너를 하자, 너무 재밌다, 확신이 없었죠. 근데 정범균 선배는 저라는 사람과 이 코너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녹화를 무사히 잘 하고 굉장히 또 간만에 또 성취감도 느껴보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연을 한 5, 6년 하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고민들을 상담을 하게 돼요. 제가 참 받았던 고민 중에 유난히도 딱 기억에 남는 고민이 있어요. 가장 최근 고민인데요. 어떤 여성분께서 첫사랑을 못 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 지금 전 남자친구는 솔로예요, 여친이 있어요 했더니 여친이 있는데 곧 헤어질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지 말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죠. 세상에 좋은 남자 너무 많아, 정신 차려 했더니 대뜸 더 큰 소리로 세상에 그 사람은 하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하나야.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그 친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내 동생이면, 친한 동생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동생도 나한테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도 하나야! 라고.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뒤돌았는데 반응이 너무 대박인 거예요. 제작진분들의 반응도, 무대에 있던 범규 선배 반응도, 안 그래도 입이 큰 사람이 더 크게 벌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그렇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멋있는 해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날 느꼈어요. 아, 웃음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진짜 따뜻한 위로도 이분들이 필요하구나. 아, 이런 위로를 해드려도 되는구나, 이 코미디 프로에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에도 그 고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고민들보다도 좀 제가 진지하게 임할 때가 있는 고민들도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 제가 엄마다 보니까 그 고민은 얘기하자마자 무슨 카페로 이동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제가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누가 어떤 고민을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남성분들의 고민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 공부가 계속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놓았던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고민 상담이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즘, 예, 맞아요. 사람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마다 느껴요. 더 진정성 있는 웃음도 드리고 따뜻한 애정 어린 감동도 드려야겠다, 고민 상담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항상 가지고 녹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쭉 제 3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 공부, 친구, 지인, 가족도 3자예요. 저에게 있어서 또 관객도 3자고. 근데 제 3자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부더라고요. 와, 이건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저도 아직 몰라요. 저도 아직 다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하지 못할 영원한 숙제인 나란 사람에 대한 공부. 그동안 저는 저를 되게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일도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겐 되게 여유롭고 괜찮아 했는데 저한테 되게 인색했고 저를 좀 스스로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맞설 수도 있었는데 좀 어두운 곳으로 저를 숨기기 바빴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늘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살고 싶지 않아, 진짜. 눈 감았다 뜨면 내가 편히 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밝은 남편과 그 사람보다 더 밝은 아이가 생긴 지금, 요즘 저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한창 그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저한테 너 좀 빨리 일어나, 지금보다 행복한 시간이 있거든, 좀 빨리 일어나고 스스로 좀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칭찬해주고 너한테 네가 용기를 좀 주고 아껴주고 힘을 줘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제 3자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10%의 용기를 줘요. 근데 그걸 100%로 받는 것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10%의 상처를 주는데 그걸 100%로 받는 것도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디까지야 나를 무너뜨릴 수도 일으킬 수도 있는 것도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공부하니까 그나마 아직 멀었지만 그나마 부정적이었던 제가 조금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라는 공부를 좀 더 가까이 해라. 그러다 보면은 되게 멀리 있을 것 같은 행복이 눈을 감았다 뜨면 되게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당길 수 있어요. 그 긴 시간을 나를 학대하는 데 보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는 올해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초보 엄마로서 육아맘으로서 이제 동갑이몽이라고 그 육아맘들과 소통하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동갑인 조승희 선배는 미혼이고요. 저는 이제 육아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육아맘들에게 또 웃음을 드리고 또 육아에 대한 공감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가장 뿌듯해하는 공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올해는요 제가 노래 강사 자격증에 도전을 합니다. 예. 지금 한 같은 시간을 있어 보면서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사실은 굉장히 독립 영화거든요. 그것도 흑백의 무성 영화. 그냥 잔잔해요. 제 일상이 흥이 없고 끼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흥과 끼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제가 저란 사람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 강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는 육아맘이 아닌 시니어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노래도 알려드리고 싶고 웃음도 드리고 싶고 시니어분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사람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가방끈이 더 길어지겠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힘들어질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다 부딪히는 삶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나 지금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오히려 견뎌내고 이겨내지 마시고 털어내세요.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털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공부는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 게 나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조금 더 멋있고 행복한 삶이 쭉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거대한 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당신의 다음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임재민 사무처장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말자 할매가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비결, 개그우먼 김영희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컨츄리 꼬꼬가 부른 Oh Happy, 디바의 왜 불러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자크 오펜바흐가 작곡한 캉캉, 이블린 글래니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 8명이 다쳤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다른 7명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59살 A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가운데 A씨의 위협을 받고 옷이 찢어진 한 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전철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0: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동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 등 6곳의 이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이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 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울산경찰서는 오늘 DN 오토모티브 임원 A씨를 불러 이 같은 투약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DN 오토모티브는 특수 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켈레이션 주사를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DN 오토모티브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의 완수를 계기로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부산에서 열린 펜스타 아크로호의 귀향 환영식에 참석해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을 힘있게 이끌도록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향 환영식을 마친 뒤 부산으로 이전한 재계 17위 규모 해운기업 HMM의 본사 제막식에도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천병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 18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17.3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내게 언제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7: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7: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복면가왕 가면 제작자 김유한 대표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

0: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생각을 기대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3주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멍한 거예요. 네. 왜냐면 좋아지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주 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의사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장인어른이 너무 이 뭐라 그래
1: 의지가
0: 강하셔서 너무 이 남 바꾸자는 의지가 있으니까 얘기를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원망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 좀 얘기를 좀
2: 하시라고
0: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힘들더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그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오만 가지가 생각되는 게 이제 뭐였냐면 하나님 부정하시면 어떡하나. 그간에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물거품으로 이제 날아갈까 봐. 네. 그거부터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그냥 마음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유로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봐.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자유로는 뭐라고 하셨어요?
0: 자유로는 되게 담대하게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래 뭐 네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 목숨은 내 게 아니라며 하나님 거라면서 알겠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2: 아이고 연희이 눈물 뚝뚝 흘려.
1: 아니 그 기도가 진짜 헛되지 않았다는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2: 그러네.
1: 장인어른께서 그 믿음이
0: 근데 이게 포인트가 정확하게 제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지금 병간호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2: 그렇죠, 그렇죠.
0: 또 저와 같은 과정 속에 똑같이 네네네. 다른 형태로 네네. 또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그 죄된 마음을 갖고 무거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고 너무 싫었고 내려가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2: 아, 그렇겠죠.
0: 그런데 그마저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2: 그럼요.
0: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3주
2: 이따 가셨어요?
0: 네. 이따 가셨는데 이제 그 과정이 3주 남았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4살이에요. 그때 당시 4살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부산 병원이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호텔을 잡고 이제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 3주 동안 계속.
0: 네. 왜냐면 이제 거기는 있어요. 이제 코로나로 가족들이 못 들어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장모님만 들어가 계시고.
2: 네네.
0: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2: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장인어른 이제 병원에서 그 전화가 와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남교회 저희 그 장인 장모님 등록한 교회
2: 네.
0: 그 부목사님 계세요. 이민소 목사님이라고. 네.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양산인가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하시다가
2: 네.
0: 이제 급하게 너무 오시면서 중간에
2: 네.
0: 통화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서 돌아가셨어요.
2: 통화하시면서.
0: 네, 통화하시면서 기도 받으면서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 가서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을 다 지켰고 저는 이제 못 돌아가니까
2: 네.
0: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제가 가서 이제 봤는데 너무 평온하시더라고요. 네,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하게 돌아가셨어요.
2: 축복받고 가셨네요.
0: 저는
2: 기도받으시면서 네, 가셨으니까.
0: 네, 확신합니다. 네, 확신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 그 시간을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부족하지만 아주 형편없지만 저의 발을 통해서 저의 네. 손을 통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통로 삼아주신 거를 저는 알거든요.

0: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왜 와이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네네네. 그 주변에서도 이제 뭐 저의 실체나 실상을 100% 모르는 분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안수집사고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만사 형통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0: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 그렇습니다. 네.
1: 네. 아주 병원 근처도 가기 싫으시겠어요? 네. 예, 저도 그렇거든요. 예.
0: 아, 그러네요. 네. 너무 보기도 싫죠.
1: 네. 네.
2: 아니, 진짜 근데 그런데도 봉사활동을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0: 근데 제가 너무 희한한 일이 이거예요. 그냥 다 그만둬야 되는데
2: 그러니까
0: 실질적으로 다 그냥 하나님을 팽개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나 살기가 바쁘잖아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로. 근데 뭔가를 자꾸 해요. 되게 싫은데. 그러니까
3: 아, 힘내요.
0: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그냥 진짜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막 너무 막
2: 그래 화날만하지.
1: 지금 인사 쓰시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0: 제가 지금 잠깐 네. 이거 했는데
1: 이게 잘 어울리세요. 그게
0: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네네.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네. 너무 싫은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네. 늘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주토커라는 봉사단체를 이제 리더로 그 이름은 이제 집사람이 지은 거예요. 주토커.
2: 주토커.
0: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2: 아 주토커.
0: 예, 주토커.
1: 아 나 주 시간인데 왜 주토커가 있어요?
0: 예, 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1: 아 주님을 토커. 예예. 예.
0: 네 그리고 하나님을 스토킹한다 뭐 이런 아, 약간. 그런데 나사로라는 예. 그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1: 예예. 예.
0: 거기를 제가 그 또 친한 프로듀서 분이 네. 거기 간다. 예. 그래서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은 갔는데 이제 사역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봉사 한번 시작해보면 어떠냐고.
1: 네.
0: 제가 왜 여기를 어떻게 저 혼자 와서 뭘 합니까 여기 와서. 네. 안 돼요. 거긴 또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좀 비전도 주시고 예. 그럼 좋겠다. 그럼 왜 제가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예. 하세요? 저 아무런 거 없는 사람인데 했더니 아 좀 기도 좀 해보시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예. 이제 돌아가는데 아 막 너무 불편하죠.
1: 예.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예. 있어. 뭔지 알아.
0: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면서 계속 생각해서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주토커에 제가 그 글을 올렸어요. 예. 혹시 봉사하실 분 네네. 있냐 그랬더니 한 20, 30분이 예. 하겠다고 쫙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장에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그 가면 하는 게 뭐 다른 건 없고 아이들 이제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봤다가 다음에 갈 때 이제 그거 음식 준비해주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CCN 가수들 가서 이제
1: 찬양해주고
0: 예. 또 1대1로 마킹해서 노래 불러. 왜냐면 거기에 단체가 거기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거지만 네.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 편지를 판사한테 써가지고 네. 보내면은 제재가 들어와요. 단체에서 강압적이다.
3: 종교 강요.
0: 네, 그런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또 괜찮아요. 외부에서.
2: 네. 그러니까 시설은 안 되지만.
0: 시설에서는.
1: 아, 시설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 이게 안 된다.
0: 네, 그게 안 되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처럼 외부에서 와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예, 하는 거는 또 뭐 제재할 방법.
1: 그럼 봉사로 온 거니까.
0: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주토코가 이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애들이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아요.
1: 그렇겠죠.
0: 네,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저기 뭐야 의붓 아버지죠. 계부. 예. 계부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예, 예.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진 상태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예. 거기에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
1: 예.
0: 그래서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만 있습니다 거기는
1: 네, 네.
0: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한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되게 예민함을 또 그러니까 되게 섬세함이 필요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같이 간 팀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케어해줬고
1: 네.
0: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대빵이 있어요
1: 네.
0: 또 그 모임에 그 무리에서도
2: 있지.
0: 근데 그 무리에서 이제 인천에서 거의 뭐 유명한 친구였는데.
1: 짱,
0: 예. 예. 근데 이 친구가 문신도 막 있고. 근데 18인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1: 예.
0: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1: 예.
0: 그래 가지고 제가 얘 노래

0: 전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저희 교회에 예. 그 강성훈 집사님이 계세요. 그 해바라기.
1: 예, 예, 예.
0: 네, 그래서 강성훈 집사님한테 제가 데려갔어요.
1: 예.
0: 데려가가지고 이제 트레이닝도 받고.
1: 예.
0: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CCM 대회,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1: 오, 오 네. 그렇게 노를 잘해요?
0: 네.
1: 오.
0: 어쨌든 그냥 하나님은 한 사람.
1: 네.
0: 그냥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존경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1: 네.
0: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사업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1: 예.
0: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들어오실 때 선교하러 들어오시면서 한 3억 정도를 쓰시더라고요.
1: 네.
0: 비행기표 값이랑 팀원들 뭐 숙박이랑 여러 가지 하면 그래가지고 장병들 300명을 놔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또 위문 공연이니까 또 많은 가수들을 또 섭외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몇 명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그랬더니 1% 미만이래요. 1%
1: 네, 네.
0: 그러면 300명이 1%면 한 3명 좀 안 된다고 네, 네, 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돈 안 쓰고도 그래도 한 명 정도
1: 네, 네.
0: 뭐 하고 있다면
1: 네.
0: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 그럼요,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든 후부터는
1: 예.
0: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1: 예.
0: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거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싫으면서 여기 이거 하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한 명씩 본명강을 통해서도 제가 뭐 그만뒀다고 해서 뭐 아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어요라고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1: 네네.
0: 근데 어느 날 회사에 그 전화가 왔어요. 빵이 배달이 온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 빵이 어디서 왔지 하고 이제 전화번호가 네. 있어서 제가 전화를 이제 걸었어요.
1: 네.
0: 그랬더니 전화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여자 자매님이
1: 네.
0: 자기 회사에서 그 웹딜을 하고 있는데
1: 예.
0: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동성연애 관련된 그 포스터를
1: 예.
0: 만들려고 왔대요.
1: 예.
0: 그 지시가 그래서 자기가 그걸 두고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1: 예.
0: 기도하면서.
1: 예. 예.
0: 근데 제 그 어떤 프로에서 나온 그 간증을 보고
1: 예.
0: 결단을 하고 안 하겠다. 회사 잘리 각오하고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 네네.
0: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랬더니 의외로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알겠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저한테
1: 빵을 보내셨어요.
0: 네,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로가 크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까지는 제가 그만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뭔가 못 찾겠는 거예요. 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의 어떤
1: 스스로의 명분 찾기가
0: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이건 뭐 거룩한 것도 아니고
1: 예.
0: 무슨 뭐 아무 그러니까 스스로가
1: 예.
0: 만족이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에 그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왜냐면 제 영향력 하나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막 이런 어떤 포부를 갖고 그러고 싶잖아요.
1: 예.
0: 이왕이면
2: 예.
0: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1: 예.
0: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
1: 그럼요
0: 네, 그
1: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0: 네.
1: 이제 아내분 건강하시죠?
0: 네, 많이 회복했고,
1: 예.
0: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서,
1: 예.
0: 네, 지금은 그냥 많이
1: 건강하시고, 예. 장모님은?
0: 장모님은 한, 모르겠어요. 저희가 퍼센티지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니까
0: 네.
1: 많이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
0: 네, 그마저도 감사하고.
1: 예. 우리 대표님 앞으로 이제 하실 비전이 많으실 텐데, 끝으로 어떤 비전을 기도하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죠.
0: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잘했어요.
1: 네네네.
0: 이런 질문을 받으면
1: 네네.
0: 비전에 대해서 나름 명확한 것도 있었고
1: 네.
0: 지금 모르겠습니다.
1: 예예.
0: 지금은 제 비전 또 제가 가야 할 길 저는 모르겠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사람이 사니까요. 계획도 필요가 없고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제가 계획하는 거는 이 나이 때 이 시쯤에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전이나 계획도 없고 저는 삶에 있어서 그냥 제 직업 불문하고 아무 그런 거 이유 없이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걸 작정을 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어느 위치가 되면
1: 네네.
0: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싫지만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세상이고 재밌고

0: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고 또 이런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그냥 없이 그냥 그런 생각하면 절대 못 전하거든요. 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도구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고 그냥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나온 겁니다. 원래는 네. 나오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너무 네. 너무 제가 이걸 겸손이 아니라 저는 네. 진짜 제가 잘난 척 하고 싶고 잘난 거 있으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 누구나 그렇죠.
0: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에도 저는 여기 나간다고 여러 명한테도 얘기했어요. 이미 방송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예,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 되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 아 너무 솔직해서 예. 좋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봉사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했다. 이게 굉장히 솔직했어요.
0: 너무 억지로 했고.
1: 예, 하나님이 보내신 뜻도 이거보다 네. 솔직히 가기 싫은데 가서 했는데 기쁨을 네. 얻은 거잖아요. 그죠?
0: 어떤 우리가. 분들은 네.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하지 네.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2: 그래.
1: 네. 아니 저는 왜 거룩해 보여야 되고 왜 경건해 보여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네. 그냥 제가 오늘 나온 건요. 네. 이런 사람도 하니까 예, 예, 예.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네. 참 재미있는 게 여자를 만나도 네. 여자 아주 이쁘잖아요. 네. 그 내 마음에 들어요. 총각 네. 이제 형제들. 네. 그러면 이제 가서 말 걸까?
1: 본인이라고 그랬어요. 뭘 또 총각? 네.
0: 그러니까 형제들이 네, 네. 마음에 아. 들어가지고 네. 말을 걸까 말까 막 고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가 채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1: 그게 뭐 필요한가?
0: 아니 근데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네. 네. 저는 그냥 꾸물거리지 마라. 네. 놓친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 아니
0: 왜냐면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빨리
1: 잘못 들었어요.
0: 아니 우리가 빨리 안 꼬시면 아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1: 우리가 왜 꼬십니까?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0: 우리가 빨리 안 꼬시면 네. 2단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대시해라. 네. 네. 저는 그렇게 오늘
1: 예, 전도의 대시를 해라.
0: 네. 네. 거기 마무리가 그렇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1: 자 우리 예들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네. 대표님께서 고민 안 하셨다고 했지만 그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복면 가왕 때도 그렇고 또 억울한 일을 병원에서 당했을 때도 그렇고 봉사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하셨을지가 막 상상이 되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런 남편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서 많이 물었구나. 오늘 많이 물었어요. 그죠?
3: 이렇게 아내의 가족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이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기 가족
0: 이런 멘트를 제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만약에 상상을 했다면 우리 집사람 같이 안 왔어야 되는데.
1: 끝나고
3: 너무
1: 아니, 얘기 들어가야 돼.
0: 아니
1: 속성은 얘기 따로
0: 우리 집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가면서 저한테 놀고 있네 이런
1: 지금의 그 환상을 확 깨줄 수도 네. 있어요.
3: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런 남편과
2: 아내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요즘 아내가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 뭐 이런 남편 만나고 싶다.
1: 네. 그래서 공감하셨나 봐요.
2: 그래.
1: 우리 평균 형제 어떠셨어요?
2: 저는 이게 대표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수술 확률이 99%가 성공인데 네. 그리고 1%의 말이 안 되는 그게 두 번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청소년의 그다음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대표님 참 숫자 1이랑 연관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 네. 1%고 그다음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찾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은 한 명이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가족을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가족에 보낸 한 명이었고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 보낸 한 명이시니까 앞으로도 진짜 한 명이 99명을 살리는 그 일에 대표님이 열심히
1: 그래요.
2: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오늘 너무 네. 진짜 제가 감동받고 네.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1: 대표님 그 찬양 아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맞아요. 주님이 일을 네. 하시거든요. 네. 아무 일이 없으면 네.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네. 테니까 네. 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의료 사고가 계속 이어

0: 계시며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날까? 왜 나에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1: 네네.
0: 아니요. 다 겪고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옆집도 우리 앞집도 뒷집도 다 겪고 있는 일인데 내가 겪고 있는 일만 큰 일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만사형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했잖아요. 그 만사형통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후에 비로소 만사형통이라는 그 간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 없을 것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비로소 이제 만사형통한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만사형통을 누리시기 네, 때문에 네. 봉사하면서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마 그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네. 1분 1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고 형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앞으로도 맞아요.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헌신해 주시고 내키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쓰임받는 대표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오늘 기회 가진 날 하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CBS
1: 이문세의 옛사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섬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설레겠지요. 하지만 어제의 사랑은 노래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닳지 않는 어제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왠지 그 대답을 노래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없는 흰 눈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래에 의한 임희윤 음악평론가였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3: 운전면허를 따고 초보 시절에 연습을 겸하여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까이 정비소가 있어서 간단한 조치 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다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유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차를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차를 함께 밀어준 주유원이 대뜸 P모드 아닌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D로 해놓고 시동을 건 것입니다. 그러니 시동이 안 걸린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기어부터 확인을 했을 텐데 며칠 전에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적이 있다 보니 사고 회로가 멈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하고 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실패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성 전투는 36명이 죽으며 패배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36명이 죽은 것은 사실 큰 패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패배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1층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10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며 하늘 높이 오르고 있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에 패배한 것이라 그 충격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 치른 가나안 전쟁이면서 가나안 전쟁의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유익입니다.

0: 열한 길입니다. 여호수아 8장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모든 승리의 길은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아이 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의 말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의 문제를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승리의 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 성이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하도록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합니다. 일이 작든 크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 후가 중요합니다. 여리고 전쟁 승리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번 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 승리 후에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다시 승리의 길을 걷는 방법은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승리 이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신약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구속, 자유, 회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 구약성경의 중심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역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속이고 자유이고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출애굽을 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마침내 가나안 목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가네스 바네아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지도자들이죠. 열두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족보까지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12명이 가지고 있는 임무가, 정탐꾼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문을 넘어서 지파의 명예를 걸고 가는 사명을 띈 행로였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들은 가나안 건국을 위한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특권도 주어졌을 거예요. 네, 중요한 사명을 띠고 지금 정탐의 길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시간에 함께 가서 함께 목격을 하고 그리고 현지를 답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갔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40일 만에 보고대회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시간에 함께 봤던 그 현장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10명은 와서 보고하면서 첫마디가 가나안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사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불행한 이야기가 나와요. 12명 가운데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모였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첫마디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심정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악평을 했다. 그러고 말하기를, 가보니까 그 땅은 황무지였고 거기 사는 우리들이 상대하여야 할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나안행은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뭐 왜 아니겠어요. 오직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가능이래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그렇게 한탄을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선동이 먹혔어. 여러분, 이 항상 이 세상에는 선동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선동하는 그룹은 참 이론이 묘해요. 근데 그 묘한 이론을 청중들은 따라요. 이 선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명이 그렇게 선동할 때 가만히 듣고 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서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주 분노해가지고, 아주 분노해가지고 옷을 찢고 말하기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이 두 의견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 하나님은 가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민주 체제를 다수결이라 그러는데, 다수결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10명이 말하는 이 다수결은 원리에서 벗어났어요. 정도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리고 소수였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 묻혀버려요. 그래서 혼란이, 혼란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질서를 잡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왜 가나안인가?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 지점이에요. 천국은 오늘 현실의 신앙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고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도 천국도 아무나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대했던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도 천국도 가면 안 되겠다 싶어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어떤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데 그 순간에 천국을 갔다 그래요. 뭐 옛날 얘기니까 참고를 하셔요. 환상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보니까 천국이 이렇게 보여지더래.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왜 놀랐냐면, 그분은 꼭 천국에 가 있을 뿐인데 없더래. 아무리 봐도 그분이 없더래. 근데 또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은 도저히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더래. 이게 성경 없는 얘기니까 참고만 하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 천국을 목적하고 가지만, 목적하고 가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요.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일까 왔다 갔다 해.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같은 세상에 무슨 천국이냐고. 그래서 오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중단해버렸어요. 오늘 강단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이렇게 수고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같은 날 놀러가지 왜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이런 목적, 타겟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여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12명의 지파의 명예를 가지고 선출된 사람들이 정탐을 갑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는 정탐에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졌지요. 영광도 주어졌고. 근데 그 중에 10명은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내가 가나안의 정탐꾼을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불가능을 외치는 것이고, 공동체에 절망을 안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졌던 희망도 꿈도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우예요.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지만 정탐

는 이유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정탐이 뭐냐면 그 땅에 가서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봐라. 또 그 땅에 가가지고 우리들이 점령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걸 알아봐라. 그게 정탐꾼들의 임무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셔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냐 하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확인해 봅시다. 가능한 건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먼저 가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게 여기 바탕에 깔린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어. 그래서 그날 그 사단이 일어난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올바른 생각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공동체가 나라가 교회가 회사가 집단이 축복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날 지도자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 불신에 빠지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날 혼란이 수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습이 됐는가 싶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날 밤 열 사람의 무책임한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는 그 모습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예민한 눈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눈길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눈길. 백성들이 불신에 사무쳐가지고 그날 밤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을 보시고 세 가지 심판을 하세요. 첫 번째 심판, 오늘 저녁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가나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목적의식이 없이 회의감에서 오늘 저녁 낙심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누구도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래서 20세 이상 출애굽 세대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가나안에 갈 자격이 없다. 못 간다. 그리고 가나안 행은 40년 동안 지체한다. 40년 뭐하냐? 사람들이 다 죽는 시간이었어요. 형벌이 집행되는 시간.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은 갈 자격이 없다. 다 여기서 탈락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백성들이 희망의 싹을 잘랐고 목적의식이 없었던 가나안 탐정의 동참했던 10명 너희는 백성의 지도자 자격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자격을 거두시고 그날 밤 재앙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 무서운 심판이 벌어졌어. 그리고 말씀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못 간다는 선언이었어. 무서운 심판.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가면 지도자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도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 직분 가진 다 직분자들이에요. 회사에도 가보면 책임자가 있어요. 국가에도 책임자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지도자들에게 언제 어느 순간 직분이 주어져요. 이게 직분이 주어진다고 넙죽 생각 없이 받는 것은 우매한 행동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교회 장로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받는 것이 좋아요. 근데 넙죽 받았어. 그런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예요. 열 명은 심판받았어요. 무서운 심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이거는 신앙인들의 언어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말에는 창조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은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실족했던 사람을 일으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말에는 창조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이날 밤 보고대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말의 힘이에요. 열 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어요. 희망의 싹을 짓밟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은 쓰러진 사람들을, 짓밟힌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 두 사람은 모두에게 희망을 선포했고 회복을 선포했어. 근데 회복, 희망을 넘어 어쩌면 그들은 그날 밤 천국에 방언을 했어. 천국의 방언이 뭐냐? 모든 사람이 불가능을 잊을 때 가능을 잊는 말이 천국의 방언이에요.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언어를 쏟아낼 때 누군가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가능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방언이라 이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신통력 있습니까? 기적을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능력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현세에 집중하고 살 때 우리는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질 때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게 천국의 방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떨 때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허무감에 묻혀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여하신 특별하신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아부성칠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말하고 여기에 머물러 살 때 우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난에 묻혀가지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게 천국의 방언이에요. 미스테리.

0: 비밀, 하나님이 비밀의 나라, 천국. 여러분 가시면 주님 환영하실 겁니다. 기쁨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줄기차게 소망을, 뜻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계야.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대나무를 보면 곧게 뻗은 줄기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죠. 멀리서 보면 그 마디는 성장이 잠시 멈춘 흔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나무를 더 단단히 세워주는 힘의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마디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던 날, 잠시 멈춰서야 했던 계절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좀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는 내 삶의 마디들을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오늘 여러분들께 건넨 대나무의 마디 이야기, 이렇게 마디를 짓는 우리의 인생도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길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기엔 또 오늘 하루가 너무 분주하고 좀 힘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또 그 어느 날보다도 또 가을을 만끽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어떤 시간을 보내셨더라도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참 공평하게 찾아오는

없는 것 같습니다. CCN 캠프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같이 귀 기울이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같이 찬양도 들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나는 노래하는 순례자 그리고 앞서 한부영 버전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찬양들을 들으면서 또 오늘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부터 라디오 귀 기울이시는 분들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구나. 물론 또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청취율 조사 기간에 각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DJ들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방송을 더 열성적으로 그 진행을 한다는 사실을 들으시면서 그래서인지 응원 사연이 저 CCN 캠프에 이렇게 또 좋은 청취율 조사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원해 주신 사연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왕이면 맞아요. 뭐 이왕이면 높게 나오면 좋죠. 물론 또 CCM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다른 일반 음악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청취율이 또 낮은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약간은 거기에 좀 무덤덤해진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표준 FM 라디오로 CBS 방송 들으면서 CCN 캠프 매일 밤 하루 마무리하면서 듣습니다. 이렇게 전화 받으시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도 드려보면서 제가 어제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 빵빵한 퀴즈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시고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와 이제 세 자리 숫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넘어가는구나 기뻤습니다. 물론 퀴즈도 무척 쉬웠죠? 앞으로도 이렇게 쉬운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게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빵빵한 퀴즈에는 이렇게 또 맛있는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또 청취율 조사 기간 이거에서 저희 곡간이 조금 넉넉한 편이잖아요. 아시죠? 저희 풍성한 곡간에 잔뜩 쌓여있는 선물들 여러분들께 잘 풀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재미있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게시판 분위기도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며 감동사연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부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의 청취자상 한 분

드리려고 해요. 이왕이면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아, 이분이 정말 저희 CCN 캠프 오늘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왕이면 베스트 청취자상 도전 한번 외쳐주시고요. 좋은 사연들,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오늘 저에게 최토담님께서는 우선 베스트 청취자상 후보가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회식 끝나고 집으로 와서 회식 끝나고 나면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그런데 CCN 캠프 들어오셔서 지금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 나눠주시고 승리하루라고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래서 준비해본 찬양도 있습니다. 강명식의 승리 전해드릴 거고요. 사랑하는 자여님께서는 그 사랑이 내려와 신청곡 남겨주시며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요 하셨어요. 오은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쁜이님도 매일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음악 신청합니다 하시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꼭 듣고 싶다 하셔서 오늘은 김동욱, 조항선 피처링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준비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동욱, 조항선, 그리고 오은의 그 사랑이 내려와, 강명식의 승리 전해드렸어요. 내 꿈 바라기 님께서요. 은영님 멘트에 오늘은 꼭 출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성경필사 중에 참여합니다. 모두들 샬롬이에요 하셨는데, 오늘 제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무래도 장르가 CCM이다 보니 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최 여사님도 왠지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고, 내 꿈바라기님도 오늘 왠지 출석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하셔서, 어머 제가 여러분들의 약간 그 마음을 뭔가 저를 굉장히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좀 엄살 잘 부리거든요. 저는 좋아해요. 누가 저를 이렇게 좀 가여워해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예. 감사드려요. 저는 진짜 늘 이러면서도 정말 31년 차 사랑받는 DJ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오늘 또 이제 아자아자 힘이 납니다. 자, 그리고 3564님도 역시 베스트 사연 후보로 올릴게요. 일부러 이렇게 또 써주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준비 7개월 차인 신혼부부입니다.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오늘 처음으로 CBS 라디오 앱을 깔아서 김은영의 CCN 캠프를 듣고 있답니다. 위로가 되는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처음으로 CBS 레인보우 앱도 까시고, 그런데 그중에 또 CCN 캠프를 듣고 계시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이 좋은 기운 다 받아가시라고 오늘 다둥이맘 숙이님께서도 와주셨거든요. 함께 하시면 다둥이맘 숙이님의 이 좋은 마음과 또 감사하는 에너지를 또 받으실 것 같아요. 힘도 세신 것 같아요. 지난 연휴 바쁨의 일상이었어요. 목요일 남편 생일이어서 퇴근 후 음식 마련해서 아이들과 식사를 했고요. 금요일에는 교회 성가대 야외 예배로 일산 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 토요일은 또 친정언니 동생과 진부 오대산에 다녀왔고요. 주일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교회 대청소까지 했는데, 40대까지도 이런 강행군에도 끄떡없던 체력이 50대가 되니 나이 들어가 느끼게 됩니다. 혓바늘도 나고 몸약한 언니들 대신에 무거운 짐 등산 배낭 대신 지고 왔더니 어깨엔 담이 왔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은 시간 보낸 건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하시면, 오랜만에 은영님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무거운 짐 등산 배낭 다 짊어지고 빡빡한 일정도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 마음 3564님께도 또 나눠주세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은 내 꿈바라기님 성경필사 중에 참여하셨다 하셔서, 이 곡이 그러면 너무 최고잖아요. 말씀 보자 구자옥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 3564님, 다둑이맘 숙이님, 우리 너무 멋지신 예비 엄마, 그리고 또 현역 엄마 현역 엄마? 아유, 이 표현도 너무 괜찮죠? 네, 현역 엄마이신 다둑이맘 숙이님께도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입니다. 김수지가 부르는 아가에게.

김수지의 아가에게 구자욱의 말씀 보자 찬양 두 곡 전해드렸는데 자녀에 대한 사연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똥찌에님께서는 토요일 작은 아이 10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녁에 혹시 몰라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미역국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미역국을 안 끓여줬어요. 급하게 저녁은 미역국으로 생일을 다시 한번 했답니다. 지났지만 우리 귀여운 막내 예은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는 축하 사연도 도착을 했고요. 6817님 오늘 딸이 휴무라 함께 손잡고 돌아다녔답니다. 상가 옷가게 사장님이 어디서 저렇게 예쁜 딸을 데리고 왔냐며 너스레를 떠는 바람에 딸 옷도 사주었고요. 자녀들 예쁘게 잘 키웠다고 할 때가 괜시리 우쭐하고 좋아요. 잘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밤입니다 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써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사연 3564님 보내주셨는데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물론 그때는 또 다른 DJ에게 사연을 쓰시겠지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모습에 입가에 웃음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스트 청취자상은 3564님께 드리겠습니다. 춘천 장간의 닭갈비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몸 만드셔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예쁜 아가 만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내주신 대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으니까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일부 마무리할 때 이렇게 베스트 청취자상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2부에는 새로운 묵상 코너죠.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또

차분하게 찬양에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부 끝곡입니다. I need you more. 킴워커 베델 처치의 라이브 워십 전해드립니다.

0: CBS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가 오늘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힘과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를 파송과 후원, 현장 사역의 공동 방향으로 삼고 현지 교회의 자립과 지도력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선교의 기반이라며 선교사의 역할을 교회 개척과 직접 목회에 한정하지 않고 현지 교회와 교단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역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WMA는 다음 달 동반자 선교 사례 발표회를 열어 각 교단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동반자 선교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를 30년 동안 담임하며 선교활동에 나선 김한일 선교사와 북인도 지역 사회발전과 어린이 개발 사역을 해온 김용대 선교사가 제26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세대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지속가능한 선교활동을 가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 의료, 사회봉사 등 다양한 모양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지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김한일 선교사는 교육과 복음, 훈련, 파송으로 이어지는 선교 생태계를 조성해 현지인 목회자를 통한 자립을 도왔고 빈민촌 도시락 나눔과 의료, 사회봉사 사역에도 힘써왔습니다. 인도 김용대 선교사는 지난 26년 동안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며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어린이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 사역에 헌신해 16개

0: 교회를 세우고 500여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한국교회 시대적 과제와 사명을 제시해온 나부터 포럼이 어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40여 년 전 한국교회 뿌리를 재조명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선언문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권력도 성공도 영향력도 아니다며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사랑, 진실과 거룩, 섬김과 희생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이어 선교 초기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세웠고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을 세웠으며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글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곁으로 찾아갔던 그 정신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세상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교회가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구세군이 연말 자선냄비 모금을 앞두고 2026 자선냄비 나눔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 속 기부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저희 수색교회에서 저희 여전도회에서 구원열차라는 곡으로 참여를 하는데 열심히 따라 부르며 연습해 볼 테니 들려주세요 하셔서 텐트메이커스 찬양에서 전해드렸는데 다둥이맘 수기님 잘 들으셨나요? 또 앞서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이 곡은 오늘 가장 먼저 위드 지저스님께서 지친 하루의 끝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 들려주세요 하시며 주의 품에라는 김태윤 찬양을 써주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음원이 준비되면 꼭 전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린 데 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From God 앨범에 피처링으로 김태윤 씨가 참여를 한 노래가 조금 전 들으신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이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곤재님께서 오셨는데 중국 임주시 자전거 라이딩 와서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중국 임주시에 있는 대회에 참여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곳에 계시는데 자전거 라이딩 하시면서 레인보우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신 건가? 아,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경이 넓혀진다고 할까요? 하하호님도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토론토에서 황태기 아빠님도 함께 해주시고, 곤재님도 와주시고, 그 밖에도 또 많이 계시는데, 자, 오늘은 또 외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살짝 한번 손은 들어주셔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편과 함께 새롭게 마련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묵상 시간인데요. 뭐 CCM 프로그램에 많이 만드는 코너이기도 한데 저는 꽤 오랜만에 만들어본 코너인 것 같아요. 낭독, 낭송, 내레이션. 이게 굉장히 나레이션이 아니고 내레이션이세요. 이런 한글 표기도 공부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했는데 이번 개편과 함께 조이포유 개편에 맞춰서 뭔가 조금 좀 새로운 코너를 마련해보자 싶었는데 깊은 밤이니까 깊은 밤 묵상의 글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From God,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라는 제목의 찬양 먼저 전해드렸고요. 텐트메이커스의 구원열차 이어봤습니다. 구원열차는 이번 주 목요일에 선교 찬양의 밤에

깊은 밤 내 영혼의 노래. 오카는 목사의 교회는 이긴다 중에서 한 문장입니다. 아마 각각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성령께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는 누구나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하실까요?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관한 것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말은 잘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한다는 성령의 간절한 요구 앞에서는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면 그 음성은 항상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송정미의 순종. 예전에 방영되었던 CBS 다큐 순종 주제가죠. 맞아요. 예전 축복송 프로그램 생각나신다는 분도 계시고, 와이러니 님께서는 성경 공부하면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송정미 사모님 순종이 오늘 밤에 나오네요 하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묵상글과 함께 나눈 찬양이었습니다. 1부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그래서 말씀 보자라는 찬양을 전해드렸던 내꿈바라기 님께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하시며,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필사는 성경통독 10번을 마치고 시집간 큰딸 아이가 가진 손주의 탄생 기념으로 선물로 주고 싶어 시작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고린도 후서 9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손주는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버렸네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손주의 첫 번째 생일에 선물로 주려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듣고 싶은 신청곡은 김종찬 목사님의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늘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앞에 저는 늘 빚진 자입니다 하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저희 CBS 본사 사옥 20층 제일 꼭대기에 아름다운 성경필사 전시회 이 장소가 마련이 돼 있어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개가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필사로 참여하신 그 작품을 기꺼이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셨고, 저희들은 그 작품을 모아서 한 자리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 정말 꿈과 희망과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전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그 많은 작품을 다 세세히 보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단위로 함께 오셔서 이렇게 단체로 오시는 경우에는 그 필사 전시회 그 소개해 주시는 또 멤버분들이 계세요. 또 한 분 한 분 사연도 소개를 해 드리고 계시고, 또 오시는 분들께 제공하는 또 성경책이 있어요. 저희가 CCN 캠프가 그 성경책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필사 전시회 통해서 선물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물론 대한성서공회가 제공을 해 주셨고, 저희 CCN 캠프에 또 선물을 주셨고, 그중에서 저희가 또 필사 전시회에 참여하신 구경 오신 많은 분들께 또 몇 분께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열매들인 것 같아요. 뭐랄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성경필사 말씀하시고 내 꿈바라기님 사연을 소개해드리다가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이, 저 너무 신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내 꿈바라기님께 물론 일부에 양보를 하셨지만, 베스트 청취자상은 양보를 하셨지만, 내 꿈바라기님께도 저희 선물 드릴게요. 저희가 다양한 선물이 있는데, 우리 정말 몸 잘 관리하시고 열심히 또 성경필사 꼭 마무리하셔서 그 첫 번째 생일에 꼭 선물 드리실 수 있게 건강 선물 드릴게요. 미세 곰취차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신청하신 곡도 준비했습니다. 김종찬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피아워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준비했는데요. 7322님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리하고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힘있게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아워십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김종찬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까지 전해드렸어요. 6121님께서 사진과 함께 긴급 기도 요청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 병원으로 가는 길 기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6학년 아이가 심정지로 쓰러져 심장 수술을 받고 올해 중환자실에 있고 엄마인 저는 그 앞을 지키고 있답니다. 오늘은 또 작게 뇌출혈이 있어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지껏 그랬듯 주님이 강하신 의로운 팔로 아이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가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 아이 송윤이를 위해 곡조이는 기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부탁드릴게요 하시며 송윤이의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엄마를 바라보는 송윤이의 눈길이 가득 담겨져 있는 사진에 왠지 뭉클하면서도 잘 지금 버티고 있구나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금 많은 저희 CCN 캠프를 들으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1191님께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키즈 이현우 목사님 오늘 임직식을 했답니다.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셨어요. 흥희님께서 제가 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 손은 들어주세요 했더니 미국 애틀랜타에서 오전 10시 25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손 흔들어 주셨어요. 정말 글로벌 방송임을 입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057님은 베스트 청취자상 너무 좋은데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매일매일 하루의 끝에서 CCN 캠프를 기다리며 하루의 소망을 담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있어요. CCN 캠프는 진흙 속에 진주와 같은 은혜라고 마구마구 자랑할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준비한 곡은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캠키즈 워십의 찬양 그리고 러빔 하나님의 열심도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으신 이현우 목사님 축하드리며 함께한 찬양이었고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또 신청하신 분 계셨어요. 모두 잘 들으셨을까요? 캠키즈 워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도 전해드렸습니다. 물된 동사님, 저는 런던에서 듣고 있어요. 레인보우를 켜면 잠시나마 그리운 한국에 있는 듯 느껴진답니다. 고센맘님, 볼티모어에서 듣고 있어요. 자, 이렇게 CCN 캠프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라고 응원해 드리면서 또 외국에서 듣는 이 해외 CCM은 또 느낌이 어떠실까요?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분이에요. 페르난데 오르테가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 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은 지구는 동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동그란 지구를 따라 옅은 하늘색 선이 보이거든요. 이걸 대기광이라고 부르는데 지구에 있는 공기층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지구를 파란 형광펜으로 동그랗게 칠한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선인데요. 노트 필기할 때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찍거나 별표를 그리듯 누군가가 지구에 특별한 표시를 해둔 것만 같죠.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감싸안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주 최고의 복일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대기광. 뭔가를 감싸 안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좀 외롭거나 힘들거나 쓸쓸하다고 느낄 때 뭔가가 나를 감싸 안으면 거기서 포근함을 느끼잖아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공기층, 왠지 오늘은 더 따뜻하게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첫 곡 클래식 화이어 앨범에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해요. 제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요. 주리가 부릅니다. 비가 내리네.

파주는 가을비가 거의 그쳐갑니다. 패스하자님, 여기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목동도. 사랑하는 자연님의 신청곡 이길승 제주 비까지 들었습니다. 황태규 아빠님이 토론토는 화창한 날이라고. 그렇군요. 조영은님도 계시고요. 지니920님 늘 포근한 당양로와 함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음새꽃님 오늘 아침 눈을 뜸과 동시에 생각난 찬양인데 후렴 부분만 생각이 나서 계속 이 부분만 부르고 있거든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제목을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혹시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 걸어놨는데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윤영,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내 마음이 압도돼서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참된 것을 붙들겠습니다. 사랑이 내려와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사랑이 내려와서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또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곡이었어요. 네, 강명식의 진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얼음새꽃님이 찾으시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행복한 수선화님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번 주 헌금송은 7893번님께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이 곡 얘기하신 것 같아요. 꼭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멘. 담대한 믿음님, 저도 파주인데요. 비 내립니다. 외근 나가야 하는데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 있죠. 오후 되면 그친다고는 하는데 오후에 나가시면 안 돼요. 마야님, 부산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립니다. 따뜻한 음성, 좋은 음악 들으면서 촉촉한 하루 보낼게요. 아멘. 6018번 쓰시는데요. 그 이름의 승리 온기장의 앨범에서 신청하셨어요. 이 팀이요. 찬양 사역을 이어온 지 40주년이라고 합니다. 놀라워요. 그럼요. 한 일을 40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대단한 팀입니다. 온기장이 그 이름의 승리.

온 기장이 그 이름의 승리였습니다. 제가 루이나 차님의 신청곡을 들려드렸는데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캐리족 Love Came Down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깊어지는 오늘이에요.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신청하신 곡.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연님, 창밖에 비바람이 초록잎들을 세차게 흔듭니다. 가을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모두 마음 넉넉한 하루로 보내세요. 네, 그럴게요. 소일아님, 은희의 단비, 가을비, 감사의 비. 마음은 조금 울적하더라도 그저 마냥 좋은 비입니다. 가을이고요. 비 준비하시니 신청곡인데 뭐 찬양은 어떤 곡이라도 좋아요. 비 준비하시니 준비했습니다. 웨이홈 앨범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저도 사실 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질척거림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가라앉는 마음이랄까 그런 것들 또 우산도 들고 다녀야 돼서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비가 확 좋아질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그냥 여러분과 같이 비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창밖에 비도 보면서 오늘 오프닝이 그래서 그런가 감싸는 느낌도 들면서 가을이라서 그런 건가 어쨌든 저도 비를 좀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웨이홈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아가파워십 앨범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곡을 준비했는데 엠버와 앵순이 님이 신청하신 곡 이렇게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가파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엠버와 앵순이님의 신청곡 그리고 수유라님과 함께 비 준비하신 이 웨이홈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살랑살랑님 오늘은 비가 내리는 화요일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가을이 더 가까이 오겠지요. 짧은 가을 주님과 한가득 느끼면서 보내고 싶어요. 네, 이 비 그치고 나면 좀 추워진다고도 하더라고요. 더 가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줌바하는 최건사님도 오셨어요. 오랜만에 인사해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원성남님이 신청

이항류 치유들이 들으셨습니다. 감기로 골골골 자다 깨다 듣다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홍해다방님. 비가 올 때는 조금 더 빗소리 들으면 졸리잖아요. 딱 약처럼 오늘 홍해다방님께는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음악 듣다가 편안하게 계시면 감기도 뚝 떨어지겠죠. 아니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한 달, 한 두 달 전부터? 그러니까 막 계절이 바뀌는 그 느낌이 오기 시작한 때부터 감기 환자가 늘어서 요즘 진짜 많더라고요. 따뜻한 차 드시고 또 이럴 때 장염 걸리기 쉬운 것도 아세요?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제는 뭐 쉽게 상하지 않겠지 하고 음식물 밖에 빼놨다가 금방 상한 거 드셔서 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순이님도 오셨고요. 플라리스님, 가을비를 떡비라고 한대요. 가을비로 인해서 곡식들 그 알곡이 되고 열매들이 탐스러운 과일로 풍요로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가을비가 참 많이 반갑고 또 넉넉함이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베리베리님의 신청곡 빨리 대장포진이 낫길 바라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노래하는 순례자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

0: 느껴보세요.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정원님 얘기에 깜짝 놀라 시계를 봤습니다. 아,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가는지. 한 살 더 먹기 정말 싫은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붙잡고 싶어라. 그러니까요. 전 언제부턴가 나이를 세지 않아요.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 그래요. 아, 시간이 좀 가속도가 붙는 건지 여름 지나고는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서 정말 붙들고 싶습니다. 김도현의 인생 마침 걸어놔서 들으려고 하는데 플루트님이 들으시고 인생 또 이러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는 게 그렇다라고 그냥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김도현 인생.

그러셨구나. 플루트님이 인생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가사가 너무 공감이 돼서 울컥 했었다고. 좋아하시는 찬양이라 다행입니다. 김도현 인생 그리고 오세연 산다는 것은. 저는 이 곡이 그랬어요. 산다는 것은 들었을 때 너무 공감이 돼서 울컥. 채원 할미님 그거 아세요? 정원님 음성이 은혜라는 거 듣다 보면 위안이 되고 편안해지고 그럽니다. 사연 끝에 아멘하고 외칠 땐 꼭 이루어질 것 같음. 사랑합니다. 라고. 제가 이 문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서미아님, 여수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라 산에 올라왔는데 공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 바라보니까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서미아님께서 이삭의 주님의 세계에 올려봅니다 하셨는데 제가 딱 알았죠. 아,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구나. 이어지는 곡이에요.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꽁여사님이 오셨어요. 오늘은 결혼 36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기림을 알기에 새벽에 눈 뜨며 감사의 기도 먼저 드렸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6편 13절. 이 은혜로 살아온 길. 제게 맡겨진 두 아이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보내주셔서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과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남편과 함께 더 어른스럽게 익어가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 따뜻한 분이지만 주님께서 더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깊어진 삶으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결혼 3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함께 걸어온 길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015B와 남성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함께 부르는 곡 축하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두 분을 축복해요.

많이 들어본 찬양이다 했는데 015B 조용고님이 만든 찬양이네요. 아마 그 조용고님의 형 결혼을 축하하는 찬양일 겁니다. 중학교 시절에 015B 팬이었거든요. 강군덕님. 그러셨군요. 팬이셨군요. 저도 예, 한때 좋아했었죠. 015B 남성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부른 두 분을 축하해요. 꿈녀사님의 결혼 36주년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달전교회님, 아내와 함께 늦은 휴가를 여수로 왔거든요. 바닷가 달리고 있습니다. 푸르른 하늘, 바다가 어우러져 너무 예쁘고요. 무거운 일상 잠시 내려놓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과 좋은 날씨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휴가 즐기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기 들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들려드려야죠. 늦은 휴가지만 더 즐거운 휴가로 보내시라고.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로 보내시라고 들려드립니다. 아마 함께 걸어가기라고 쓰셨지만 같이 걸어가기가 아닌가. 연평안 조찬미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브라운 오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새벽 샘님께서 은혜의 찬양 듣는 시간만으로도 모든 일상의 힘듦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모처럼 내리는 단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 듯 반갑습니다 하셔서 아, 이 곡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함께 들었는데 새벽 샘님의 글과 함께 이 곡이 들리니까 레인이들이 우산을 들고 춤을 추고 반갑게 막 이런 이모티콘들을 보내주셔서 좀 밝은 노래가 필요한가? 그래서 한 곡 더 준비했어요. 표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멘디사의 곡이에요. 오버커머.

어떤 상황이 와도 주 안에서 우리는 극복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버커머 멘디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추억님도 계시고요. 큰별이 아빠님. 어? 그럼요. 외국 CCM 들려드리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손꼽을 정도는 네. 가사도 해석해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익숙하신 곡은 그냥 즐기실 수 있도록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버커머 함께 있고요. 이 시간 오랜만에 왔어요. 어제 독감과 코로나 접종했는데 좀 묵직하게 아팠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성대검사를 했는데 많이 부어서 그러니까 예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 누워서 찬양에 집중해 봅니다. 김숙희님. 예, 접종해서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땐 좀 쉬셔야 되니까 예 누워서 찬양 들으시는 거 좋습니다. 작은 미랄님, 가을비 내리는 이 시간 찬양과 함께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아멘. 오, 처음부터 함께했는데요. 청소하고 설거지하느라 인사가 늦었어요. 성민님, 작은 미랄님, 아유 뭐 언제든 천천히 오셔서 인사 나누고 또 찬양과 함께 마음을 정리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끝내는 이 모든 시간에 당양노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희망은광님의 사연을 마지막에 내일 소개해드릴게요 했었어요.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할게요. 예측 못한 사고로 남편과 병원 생활을 2개월 정도 하면서 사랑하는 엄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감사드렸어요. 남편 큰 사위, 목사 아들, 장로 사위 둘, 예, 어머니 아래 자손들 35명이 99세 어머니 또 할머니 환송 예배, 위로 예배 드린 것. 이 모든 것이 축제 행사 같아서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토요일에 퇴원해서 통원치료 하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병원 주일 예배도 너무 감사했고요. 과연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린 슬픔을 먼저 떠올리는데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 큰 그림을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희망은광님께도 했고요. 아마 문득문득 어머니의 빈 자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로 또 감사로 그 자리가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빨리 퇴원하시고요. 통원치료 하시게 된 거 다행입니다. 잘 회복이 되고 완전하게 후유증 없이 회복되길 또한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따뜻한 미소님께서 가을을 재촉하는 촉촉한 비를 보면서 이 찬양에 또 젖어보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이 찬송가는 루이스 하트소우 목사가 부흥집회를 인도할 때 결신자를 초청하기 위해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후렴 부분에 나오는 결신자의 고백,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부분은 이 찬송가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찬송은 전도사역자로 활동한 생키가 부흥집회 때마다 결신자를 초청하는 찬송으로 부르면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인 하트소우 목사는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서 태어나 카츠노비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

됐습니다. 하트소우 목사는 많은 찬송시를 작사 작곡했고 찬송가 집도 여러 권 발간했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만나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대와 장르를 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의 선율 속에서 잠깐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주님을 향한 고백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CCM 전해드립니다.

그늘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정성어린 목소리로 빚어내는 웅장한 화음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 전해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만나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선율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우리와 같습니다. 월드뮤직 찬양 함께 들어보시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쌓여 빚어낸 교회 음악, 그 거룩한 울림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흐릅니다. 교회 음악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찬송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4일 수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

사랑의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아침,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말없이 어깨를 내려앉는 바람을 느끼며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의 하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겨울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을 소중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을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저마다 다른 빛깔로 물드는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물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직 걸어갈 길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을날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자리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이 전합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한소리 중창단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어서 전용대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134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2: 시편 132편.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네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네 뒤를 이어서 네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시편 133편.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기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시편 134편.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어서 올리비아 민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본문으로 거룩한 죄 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 믿으라는 병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외면한 채 버티고 버티다 50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믿었는지, 왜 나에게 더 강하게 전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두 해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인 것도 알겠고 꼭 예수 믿어야 하는 것,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모두 알고 믿어져서 다 감사한데 솔직히 삶에서는 불편해진 것이 많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점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울리던 술자리나 세상의 오락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자꾸 걸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마음이 몹시 찝찝하고 불편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고 나니 사는 게 좀 피곤해졌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을 듣고 저는 그 성도님의 손을 꽉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든

묵사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이었던 사탄과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의 한판 승부 말입니다. 죄와 거룩의 한판 승부입니다. 욕망과 선한 마음의 한판 승부입니다. 이 전쟁은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당연한 현상이요. 성령이 일하시는 전형적인 죄인 내면의 실상입니다. 마치 죽은 시체에게 날카로운 바늘로 찔러도 어떤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 자는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숨이 붙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의에 대해 거룩에 대해 일말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 주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덧입은 자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룩과 더러움이 구분되어지며 양심의 가책과 영적 통증, 즉 죄를 짓고 나면 괴롭고 아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소위 주님의 성품, 거룩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왔는데 어찌 영적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어찌 내 욕망이, 내 죄성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욕만 죄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외치십니다. 동작 그만, 멈춰,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옛 습성에 물든 내 영혼이 계속 죄악의 관성대로 살기를 원하니 당연히 우리 안에는 고통스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죄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죄를 지면 앓습니다. 아픕니다. 저를 찾아온 죄알이 성도님들에게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도님들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 뼈저리게 괴로워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함께 읽고 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처절한 탄식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은 당시 로마의 끔찍한 사형 제도를 빗댄 표현입니다. 살인자를 처형할 때 종종 죽은 시체를 산 사람의 몸에 꽁꽁 묶어두어 시체가 썩어감에 따라 산 사람도 결국 부패하여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새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옭아매고 있는 썩어질 옛 자아, 즉 죄의 본성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겪어야 할 영광스러운 고통, 이른바 거룩한 죄앓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을 때, 엄밀히 말해 죄가 내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죄짓는 것이 참으로 쉽고 달콤했습니다. 죄가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죄와 주님이 내 안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더러움은 결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내 안에서는 거룩한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내 인생의 옛 주인인 죄가 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주인 행세를 하려 발악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한 죄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흔히

0: 회개를 많이 하고 늘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분은 지은 죄가 참 많은가 보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죄가 많은 자가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작은 죄 하나에도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죄앓이를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깊고 철저한 죄앓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한번 짓지 않은 완벽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지은 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왕의 권력으로 선지자를 죽이거나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엎드려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애통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철저한 죄앓이의 고백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찾아온 치열한 내적 갈등 때문에 공고하십니까? 예전처럼 죄 짓는 것이 편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월요일에 또다시 넘어지는 내 얄팍한 모습 때문에 뼈저리게 아프신가요?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가 편한 인생에서 죄를 아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 거룩한 죄알이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의 기쁨과 하늘의 참 위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국립합창단이 전합니다.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브라운 월십입니다. 찬송가 314장 듣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0월 14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히즈 윌이 부르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메리 제인의 만유의 주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가 어제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힘과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를 파송과 후원, 현장 사역의 공동 방향으로 삼고 현지 교회의 자립과 지도력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선교의 기반이라며 선교사의 역할을 교회 개척과 직접 목회에 한정하지 않고 현지 교회와 교단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역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WMA는 다음 달 동반자 선교 사례 발표회를 열어 각 교단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동반자 선교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를 30년 동안 담임하며 선교 활동에 나선 김한일 선교사와 북인도 지역 사회 발전과 어린이 개발 사역을 해온 김용대 선교사가 제26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세대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지속 가능한 선교활동을 가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 의료, 사회봉사 등 다양한 모양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지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김한일 선교사는 교육과 복음, 훈련, 파송으로 이어지는 선교 생태계를 조성해 현지인 목회자를 통한 자립을 도왔고 빈민촌 도시락 나눔과 의료, 사회봉사 사역에도 힘써왔습니다. 인도 김용대 선교사는 지난 26년 동안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며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어린이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 사역에 헌신해 16개 교회를 세우고 500여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한국교회 시대적 과제와 사명을 제시해온 나부토 포럼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선언문에서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사랑, 진실과 거룩, 섬김과 희생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0: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드디어 출애굽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고백하면서 내던진 그 아들의 포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말 주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어찌 될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출애굽이 시작되는 크기까지 온 겁니다. 마침내 출발의 총성이 울리자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혹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내 백성 가게 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마침내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했다면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십시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은 모세의 강력한 선포에 대하여 전혀 다른 반응을 바로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보내줘 라고 말했는데 그냥 쉽게 그럼 가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난 보낼 수 없어,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허들이 생긴 겁니다. 모든 것 준비됐다면 그냥 보내줬으면 끝일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의 강력한 저항과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주변의 강력한 유혹과 강력한 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길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경주는 허들을 하나 둘씩 뛰어넘는 허들 경기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허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여자는 단거리 100m입니다 남자는 허들 경기 길이가 110m입니다 아마도 보폭이 조금 넓어 110m로 늘여놓은 것 같습니다. 물어볼까요? 여자 100m나 남자 110m 허들에 허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허들은요 그 100m에 10개나 있습니다. 10개가 있습니다. 짧은 100m에 넘어서야 할 허들이 10개가 있습니다. 두세 발걸음만 뛰면 다시 한 허들을 만납니다. 또다시 두세 발걸음만 내디디면 또다시 허들을 만납니다. 또다시 허들 허들 넘어서서 마침내 결승선에 이릅니다. 이해되십니까? 허들 경기는 한두 개의 허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열 개의 허들을 지나야 테이프를 끊습니다.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허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겨우 건너고 나면 또 다른 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혹거리가 많거든요.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이 삶은, 이 땅의 삶은 그리 평탄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주변에 가득하거든요. 회식 빠지면 당신 진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는 크기를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달려갈 때마다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는 허들 레이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거 여러분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 바로의 강력한 저항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 모세의 답변을 들으면 그 속에서 믿음의 허들을 뛰어넘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됩니다. 저와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시작,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주리를 칠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갈 수 없어, 못 가, 내가 당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내가 당신을 보내 그 말을 듣겠어? 라고 말하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광야로 가 제사 드릴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이 뭐냐면 이 백성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나를 섬길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허들 경주에서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 때 주신 명령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목표에 집중하는 거다 그럽니다.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실 때 들려주셨던 그것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것, 이겁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탁탁 두드렸더니 심하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긴급 통화를 해야 된답니다. 아이 참,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나요? 참나 웃기네요. 이게 쳤더니 얘가 제가 깜짝 넘어진 줄 알고 이게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병원 가야 된다고. 참나, 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목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주셨던 그 목표, 너 예배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여러분을 올가매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여러분을 중독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 출애굽의 역사는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벗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요게 목표입니다. 요게 목표입니다. 다른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장애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방해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허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사업의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목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믿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허들 경기 얘기했으니까 한번 계속해 보죠. 허들 경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야 허들 경기를 좋은 성적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폭, 이 보폭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야 된다. 보폭을 영어로 뭐냐면 stride라 그럽니다. stride가 한 걸음 이렇게 내딛는 겁니다. stride rhythm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00m는 언제나 하나, 둘, 셋 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넘고, 하나, 둘, 셋 넘고, 하나, 둘, 셋 넘고. 그래서 언제나 three step에서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뛰어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엉기면 거의 다 이 장애물 허들을 걸려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시간이 늘어나 기록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폭을 잘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한답니다. 뛰기 시작해서 첫 번째 허들에서 하나, 둘, 셋 뛰어넘고, 뛰어넘자마자 또다시 하나, 둘, 셋 뛰어넘습니다. 그게 중요한 훈련 원칙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보폭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달리는 선수가 절대로 허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들을 보지 않고 허들 넘어서 착지하게 될 착

착지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허들을 보면 100% 허들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허들을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안 됩니다, 아니 안 돼, 못 가, 보낼 수 없어 라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뭐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영어로는 fix하는 fix your eyes, 당신의 눈을 fix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출애굽의 역사로 연결시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믿음의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 두 번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가 더 두려운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로가 더 두렵습니다. 바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나에게 지금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두려워할 자는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 하나님이 알기나 하셔? 바로처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사람보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건축이 쉬웠나요? 아니요, 방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며 비난하며 위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히 공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준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저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야,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지극히 크신, 진짜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 신앙의 삶은 하나님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렇게나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길 못 걷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두렵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는 감히 바로 앞에서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시면 어떡하죠?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요 히브리 산파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에 따라 모든 아들은 죽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허들 경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시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도요 그것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마지막 허들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허들 경기를 하면 실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육상할 때 출발을 뭐하면? 부정 출발을 하면, 다시 말하면 총성이 울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게 부정 출발로 인한 실격, 실격의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근데 실격 중에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레인을 가게 될 때입니다. 허들 경기는 자기 레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레인이 있습니다. 이 레인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레인에 접어들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뭐 똑바로 달려가는데 뭘 남의 걸 가요? 근데요 그렇지 않고요 400m 허들은요 곡선 구간을 돕니다. 그렇겠죠? 100m는 직선이지만 400m 곡선을 돕니다. 곡선을 돌 때 이렇게 돌면 왼쪽으로 남의 레인을 침범하면 0.1초라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남의 레인을 선이라도 밟으면 실격입니다. 제가 왜 또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레인이 있다고요. 우리가 비록 천천히 갈 수는 있어도 남들보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그리고요 허들 경계에는 허들을 넘어뜨린다고 실격되지 않습니다. 허들을 넘어뜨려 내가 발걸음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남의 레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 따라가는 길은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도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고난이 점점 더 깊어져도요. 바로가 그러거든요. 이 얘기 다음에 야 얘들이 정신 나갔어, 아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하기 싫은가 봐, 게을러졌어, 더 많은 일을 시켜, 집도 주지 마, 지네들이 구하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 숫자는 절대로 줄이면 안 돼. 더 강력하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못 걸어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잘 걸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쓸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 그 길 잘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벗겨주실 여러 고난에서 벗겨주셔서 우리로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딴 길 걷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3: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를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창조할 때부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엔 토달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둘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가족들이 생기면 서로 사랑해라. 아담과 하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셋째, 너희는 이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 넷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피조물에게 바라는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램을 배신한 것입니다. 지금도 깨닫고 창조주의 바램대로 사람이 살면 영육간에 복을 받아 영생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기다가 배우자까지 만들어서 서로 돕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했다면 마귀 말을 안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였다면 절대로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파는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란 걸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삼십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쫓겨나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3대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유월절, 감사의 절기입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이는 데서 너희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였다. 그걸 기념하라 해서 만든 게 유월절이에요. 감사의 절기예요. 오순절, 너희가 나와서 처음으로 수확을 얻은 걸 감사해라. 수장절, 이제 농사지어서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과거에는 너희가 다 종이었기 때문에 추수를 해도 너희 것이 아니야. 다 주인 거야. 그런데 이제 다 너희 거야. 추수한 것만큼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감사하며 살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절이 바른 사람이에요. 예절이 바른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압니다.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 분별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줘도 감사하고 사람이 도움을 줘도 감사하는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으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다 좋은 관계예요. 야, 친구야 고마워.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좋아요.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또 사랑을 받아요. 감사를 잘 표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랑해 줍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깊은 정감이 생기죠. 가까운 친구가 된다든지 또 부부는 아주 가까운 정이 흐르는 사이가 되는 거죠.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받기가 쉬워요. 왜?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이웃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사랑해요. 또 윗사람은 그 사람 감사할 줄 아는데 더 좋은 상을 주죠. 더 좋은 길을 그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인성이 없습니다. 인간성이 없어요. 감사를 모르고 무뚝뚝하고 감사도 모르고 정이 들질 않아.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영업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다 실패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지내게 돼요. 정감이 들질 않습니다. 깊은 정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기 싫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데 도와주기 싫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커피를 한잔 사주면 야 오늘 커피

사줘서 고마워.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인격도 손해를 안 봐. 그 말만 하면 그런 친구한테는 다음에 만나도 또 사주고 싶어.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열 번을 사줘도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해. 다음에는 저 친구는 빼고 사줘야 되겠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 커피 한 잔 갖고 생생 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쥐는 한 잔도 안 사면서. 그런 친구는 절교. 끊어버리고 싶어요. 왜? 생생 내려고 그런 게 아니야.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고맙단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멀리하고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싫어해요. 하나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내가 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영을 못 받을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 살면서 얼마나 속 썩고 사는 줄 압니까? 남자만 속 썩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속 썩고 살아요. 여자도 남자 속 썩인 사람 많고요. 남자도 여자 속 썩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다 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생각이 나면, 여보, 속 썩여도 참고 살아줘서 고마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에 응어리졌더니 그렇게 싹 풀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여보, 가난해도 참고 살아줘서 감사해. 부부니까 뭐 존댓말 안 써도 되잖아요. 감사해. 이렇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가족들을 위하여 힘들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주어서 고마워. 이 말,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집은요, 남자가 놀고 여자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어? 그러면 부인이 하루 종일 회사 가서 일하고 눈치 보고 또 집에 와서 밥하고 막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 애 키우고. 그러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 희생하네. 나를 위해서 당신 희생해줘, 고마워. 뭘로 갚으나?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피곤이 싹 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회사 가서 그 눈치 보고 이 사람한테 꾸중 들어가면서 그냥 한 푼이라도 벌어서 저 자식 먹여 살려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부인이,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도 그 힘든 하루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 행복한 말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신경질 내는 말들만 쓰니까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 가족한테, 여보,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어서 고마워.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준 게 없어. 근데 가정 안 버리고 끝까지 살고 있잖아요. 40년, 50년. 얼마나 고마워. 또, 여보, 자녀 키우는데 고생이 되어도 참고 노력해 주어서 고마워. 이 말. 이런 말들이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참 못났지. 근데 이해해 주고 끝까지 함께해 주어서 감사해. 그러면요, 내 단점이 상대방 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해서 번 돈으로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속을 썩였는데 참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끝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쁜 짓 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많아요.

미성년자는 왜 미성년자라 그러냐? 아직 성년이 되지,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왜 어른이 못했냐? 생각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딱 정해놨죠. 18세 이하 미성년자. 그러니까 뭘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내가 앞으로 인생의 성을.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속 많이 썩이죠. 요즘 자녀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직 하면 우리나라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을까.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고. 근데 또 자식 없으면 외롭잖아요.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있으니까 속으로 엄청 썩이네.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30대 후반, 40대 되면은 이제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서야 알아요. 철이 늦게 드는 거죠. 더 늦게 드는 사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펑펑 울지요, 펑펑 울어.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돌아가셨네. 아버지도 돌아가셨네. 엄마, 아빠, 그때 내가 고맙단 말 한마디도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40대, 50대 돼서 훌쩍거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가족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형제 간에도 감사해야 돼요. 남매 간에도 감사하고 자매가 있어도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집은 자녀가 없고 어떤 집은 자녀가 혼자죠, 싱글이죠. 굉장히 외로워요, 그거. 자녀가 싱글인지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남매가 있어. 그러면 서로 감사해야 돼요. 어? 나 오빠가 있어서 참 감사해. 동생이 있어서 감사해. 언니가 있어서 감사해. 막 이래야 되는데 맨날 싸우네. 감사는 모르고. 아니 그래도 옛말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가장 도와주는 게 형제 자매라고. 어려움 당할 때 옆 사람들은요 와서 아이고 고생하네, 아이고 어렵겠어 이래도 10만 원도 안 주고 가요. 그래도 형제 자매가 어려움 당하면 돈이 있으면 야 병원비 보태서라 100만 원이라도 주고 가고 50만 원이라도 주고 가고. 형제 자매가 그거 하지요? 남은 안 해요, 그런 거. 그래서 어려울 때는 형제 자매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몰라, 감사. 맨날 싸우고만 살아. 참, 인생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빵점. 형제 자매가 이렇게 감사하고 살면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말이라도 힘이 돼주고, 응? 동생이 어려우면, 야, 어렵지. 내가 너 기도해 줄게. 힘이 돼주고, 야 부부싸움 했어? 갈 데 없어 우리 집 와, 내가 너 있을 만큼 재워줄게. 이렇게 형제가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 감사밖에 할 게 없는데 맨날 왜 싸우고 사냐고. 정신 차려야죠.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냥 나 혼대로 버텨서 사면 된다고 살아봐요. 세상이 그렇게 쉬운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힘듭니다. 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을 해야 돼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마음이 있는데 말로 표현 안 해, 이것도 안 돼요. 반드시 표현하셔야 상대방이 알아요. 말을 안 하면 아, 저 사람은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거요, 사람 앞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을 불러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므로 범사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라는 겁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행복한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일이 많아도 감사해야 되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질병 중에도 감사하고 건강한 상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데가 없어요. 범사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자유로울 때도 감사하고 핍박 중에서도 감사하고 칭찬받을 때도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삶의 복이 넘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갇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찬송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감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를 배우면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여보 고마워. 이렇게 가난한데도 월세 사는데도 당신이 나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나도 당신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애들도 이렇게 가난한데도 우리 키워주려고 노력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니 너네 가난한데도 나쁜 짓 안 하고 응? 착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가족은 월세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데 맨날 싸워봐요.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그게 무슨 행복이야. 성경이 이런 걸 가르쳐 줬는데 배우려고를 안 해요.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맨날 싸우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왜 맨날 싸워? 이런 이야기가 드는 거죠.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섯 번째,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처음은 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잊지 말고 말로 표현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좋아요 등을 표현하면 됩니다. 선물을 반드시 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조그만 거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걸로 상대방은 만족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그만 일이든 큰일이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막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도 감사해요.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믿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고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어나요. 바로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욥처럼 그런 고난을 주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주었어. 근데 막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야 조금 더 살려줄 테니까 너 네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한테 간증해라. 그래가지고 병을 싹 치료해서 10년 더 살게 해줄 수도 있고 30년 더 살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감사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걸

0: 죽은 걸 배워서 실천하지 않냐 이거죠.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환경은 나의 죄와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환경이 그들의 죄로 만들어진 것처럼 나의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죽이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하시기를,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CBS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애청자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10월에는 한글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지요. 가족에게 말을 하고, 동료에게 말을 하고, 전화와 문자로 말을 나눕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죠. 물론 말이 실제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이 말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가? 오늘 한글날을 맞으며 우리의 말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아름다운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동료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에게 꼭 좋은 말을 건네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강인환 목사

0: CBS
1: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단풍나무 씨앗에는 얇고 넓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타고 어미나무보다 먼 곳까지 날아가기 위해서인데요. 단풍나무 씨앗에게 떨어지는 일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자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단풍나무 씨앗이 바람에 밀려 떨어진 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멀어졌다 해서 꼭 길을 잃은 건 아닐 거예요. 낯선 곳에서도 뿌리 내리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의 바람을 받아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지 오늘 아침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단풍나무 씨앗도 멀리 멀리 날아갈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모닝콜로 하루 일과 시작했습니다. 골드맨님, 오늘도 출근 잘하고 운동하면서 함께해요. 아침 공기가 좀 차요. 부지런하신 김영호님, 날씨가 꽤 차갑습니다. 어느덧 단풍나무도 물들기 시작했어요. 폴라리스님, 오늘 오프닝 멘트 듣고 참고해서 따시게 입고 출근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서울보다 기온이 낮은 파주입니다. 3853님까지. 예, 제가 가을의 위력을 너무 낮게 봤나 봐요. 보통 가을비 한번 내리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최근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뭐 이 정도 가을비에 기온이 떨어지겠나. 솔직히 어제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진짜 뭐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다. 이 속담 말씀이 맞네요. 오늘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그제와 옷차림을 갖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따뜻이 입으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

나와서 아침 사과 먹으며 찬양 들으며 출근 준비합니다. 예, 신청하신 나 예수 사테젤 램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했습니다. 윤재희님은 잘하셨네요. 독감 코로나 예방접종 무료로 다 맞고 오셨대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맞으셨어요? 저는 그저께 독감 접종, 예방접종 하고 왔습니다. 맞은 부위에 약간 멍만 들고요. 컨디션은 아주 괜찮고 좋습니다. 제가 회사 앞에서 맞고 왔는데 이제 예방접종 하고 온 거 보고 후배가 묻는 거예요. 선배, 우리는 무료 아니죠? 아유,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무료면 온 국민이 무료게 우리는 무료일 이유가 없다.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예,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자녀 두고 계신 댁은 이제 무료 예방접종 가능하죠? 이거 잘 알아보고 맞으시고요. 이제 무료 아닌 청장년층도 맞으면 좋죠. 이제 맞는다 그래서 감기가 안 오는 건 아닌데 이제 감기 독감이 오더라도 이제 살짝 앓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또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청취자 선물 중에 예방접종 이제 무료 접종권이 있으면 많이 드리고 싶다. 예,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한 지인이 입시 전문가 모임에 다녀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일부 전문가가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면서도 나는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랍니다. 다음 세대의 앞날을 고민해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을 제 욕망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볼 때가 있지 않나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나라를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잡아먹히던 쪽이 더 강해진 게 아니라 약자를 먹이로 여기던 포식자의 욕망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싸우지 않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용해야 내가 얻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자는 그 변화를 보여주네요. 약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삶의 방식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내 안의 욕망까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지금 여기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더세움 교회 정통영 목사님의 사자가 풀을 먹는 나라

10월 14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0905님 듣고 싶어 하셨던 곡입니다. 2669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그제 부산 다녀오셨대요. 부산 간 김에 북항이를 보고 오셨다고. 뭔가 신기해요. 뉴스에서만, 기사에서만 이 북항이 얘기를 저는 접했는데 실제로 보고 오신 우리 청취자분 계시는구나. 근데 기사를 보니까 걱정인데요. 이제 이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북항이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요새 많이 뜨더라고요. 맥고랑님, 제가 늘 이 프로를 청취한다는 게, 와, 행복하시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그 하와이 부족 버전인가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 곡이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예, 청취자분들께 호응도가 높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버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새 에론 네빌 버전 여러분 좋아해 주시고 또 굉장히 정겨운 뭔가 옆집 할아버지가 부르는 듯한 또 우리나라 가수 조영남 씨 목소리 같기도 하다는 이 버전 케이카 호아 올레 술라 이 곡도 여러분 좋아하시죠?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가을 기온이 쑥 내려갔어요. 저도 오늘부터는 옷을 하나 더 입었습니다. 미리내님, 자유바다님, 비 온 뒤에 아침바람이 달라졌네요. 아까운 가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어여쁜 자연님, 밖에 있는 화분 꽃들을 집안에 넣어주었는데 너무 잘한 듯 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아침바람 찬바람에 라는 어릴 적 노래 가사가 딱 어울리는 오늘 아침, 노래도 온도를 잴 수 있다면 이 곡의

온도는 높고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해준 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앤 머레이, You Need It Me, Amazing Grace 1부 끝곡입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0: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점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 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명 후 38일 만인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경기도청 국감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민주당 강경파 입장을 대변하면서 오늘 열릴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권 내의 내홍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어제 있었던 경기도 국감과 잠시 후 열리는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전망까지 세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가수 박진영 위원장을 상대로 캐나메넌 상표권 문제를 추궁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뉴스 튜티엘에서는 정치권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5: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부 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왔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5: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6: 추미애의 작심 발언.
5: 어제 경기도청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미애 지사의 얘기군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죠?
6: 네. 어제 경기도 국감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여여 간의 갈등 구조가 좀 표출이 됐습니다.
5: 예.
6: 두 가지 갈래였는데 첫 번째는 추미애 지사가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 또 전임 도지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지사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5: 예.
6: 그리고 다른 갈래는 추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했다. 이것도 딱 한 갈래입니다.
5: 예.
6: 추미애 지사가 어제 김지용 후보자를 언급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주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1: 아니 저는 저가 지목했다고 하지 생각지 않은데 뭐 언론은 그렇게도 뭐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그것뿐이 아니라 숱한 오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 김주영 공수처장 후보는 친윤 검사라고.
1: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그 자리에는
2: 그 자리에 그렇게
1: 이렇게
2: 생각하시는 거죠?
1: 생각합니다.
3: 순서대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답변하는 걸 들으셨고 그다음에는 예.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또 추미애 지사가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 외에도 김주영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거든요.
4: 예.
3: 그때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추미애 지사가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4: 예.
3: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계속 그 여의도 중앙정치 관련된 SNS 글을 추미애 지사가 계속 올리니까 경기지사가 아니라 여의도지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추미애 지사가 그 말은 오해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면은 경기도 재정 상황 감추고 세부담 떠안거나 막거나 말거나 인심을 쓰면 박수 받을 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4: 예, 경기도의 예산 삭감, 그러니까 일부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뭐 재정이 어렵다면서 이게 쟁점,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추미애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 네, 먼저 여당 비판부터 좀 전해드리면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갈등 구조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지사를 비판하는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먼저 민주당 의원들하고 추미애 지사 사이의 질의응답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5: 제가 보기에는 그 도를 이끌어가는데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6: 우리 지사님 주변에 있는 재정 담당자들이 정말 이게 허접한 재정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7: 확장 재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과 노선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는데 아시죠?
1: 네.
7: 예,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 지사께서 하신 감추경은 이거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1: 단순히 그렇게 단정적으로
7: 말할
1: 수가 없고요.
7: 단순한 게 아니죠. 이거는
3: 순서대로 이광희,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하고 추미애 지사가 문답하는 내용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4: 예.
3: 방금 들으신 내용들 외에 좀 전해드리면은 최현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비상선언을 두고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2급에서 5급까지 공무원 1130명의 인사가 보류됐다. 이건 공직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가혹한 처사다.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4: 예.
3: 추미애 지사 답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증액 추경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지금 이자를 매일 올해도 3억 8천만 원을 내야 되고 내년부터는 4억 9천만 원씩 물어야 되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즉 경기도 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 예.
3: 그래서 국민의힘의 포지션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여야 갈등을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이렇게 그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전임 지사들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추 지사가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을 했고 또 지방의회에서 재정위기라고 질의를 하는데도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실제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4: 예, 그렇게 사실 비상재정이라면서 사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관사 전세긴 하지만 꽤 비싼 임대료를 주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3: 네, 12억 2천만 원 전세 계약을 했어요.
4: 전세 계약이요? 관용차도 좀 고가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3: 아이오닉 9인데 한 7,7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은 여여 대결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사과 말씀 한 말씀 드리는데 앞서 이제 주호영 의원과 추미애 지사의 질의응답 영상이 저희 나갔는데 라디오는 제로로 나갔지만 유튜브로는 화면만 나가고 음성이 송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 이 점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 추미애 지사가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면 역사적 과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8: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제 국감장 분위기를 제 느낀 걸 말씀드리면은 아 역시 묵은 생강이 맵구나 전 그 생각을 했어요.
4: 예.
8: 그러니까 육선 의원

0: 의원이고 당대표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국감을 본인이 주도해서 판을 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예, 뭐 답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 추미애 지사의 어떤 발언이나 내용의 동의 뭐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노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김지용 중수청장 얘기는 오전에는 안 했어요. 물어보는데 계속 안 하다가 오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판을 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그 재정 문제도 이제 계속 공격이 들어왔는데 전날에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좀 삭감된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추경을 합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도로 이제 좀 노이즈를 일으키고 주목도를 올려놨다가 약간 공격이 들어올 거를 약간 예봉을 꺾고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야 정말 육선 의원 고수업 쳐서 딴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 안 하면은 추미애 지사는 말짱 도루묵이죠.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정치적 이득 소신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여당 의원들이 막 질의한다고 침묵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별로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으니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하기보다는 뒤에 막판에 좀 하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뭐 이랬다고 봐요.
1: 그럼 예. 김준일 평론가는 오전에 어제 경기도 국감 오전에서는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다가 오후에 이제 좀 했는데 요게 이제 참다 참다 한 건지 전략적인 건지 후자로 보시는 거고요.
0: 저는 전략적으로 봐요. 전략적으로. 그 추미애 지사가 좀 어떨 때는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전략적으로 다 이 판을 좀 짜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기 대변인은 어제 추미애 지사의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뭐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본인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지사는 물론 과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를 생각하면 행정 영역의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도라는 주어와 평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은 법무부 장관 할 때 보니까 별로 행정 부분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방해하고 추윤 갈등 이런 것들 정리 못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뭐 이를테면 지휘해야 될 검찰총장을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패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이른바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2: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뭐 지금 하는 모습을 봐도 별로 행정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뭐 정치적 공방 해가지고 막 쟁점화 시켜서 이런 것들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하셨을지 모르지만 별로 행정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 증진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 평가이지 검증을 하려면은 문서, 자료, 근거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지사님도 마찬가지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은 정치적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친윤이다 아니다 이건 다 정치적 평가인 거고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본인의 판단인 거고 그런데 그걸 검증하려면 자료나 문서나 근거를 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못하나 아닙니다. 지난번 김성원 후보자 검증할 때 보면 그 보좌관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객관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다시 추가 검증할 수 있게 근거를 보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고 민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노이즈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국감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보통 때였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 개인의 판단이 있긴 하나 여기는 제가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전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받겠습니다. 뭐 후보자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중앙정치영역에서 노이즈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도지사께서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했고 처신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민주당 내 강경파 또는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경우는 김지용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에 서명을 올린 검사장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검찰주의자고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인상평가라는 얘기군요.
2: 그거는 인상평가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0: 건지 자기 이익 때문에 반대한 건지 이건 따져 물어서 공직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근본주의처럼 뭐 윤석열 묻었으면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인 인사검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한 기자님 오늘 작심하고 오신 거죠?
0: 아, 원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예.
1: 반갑습니다.
2: 그래서 네.
1: 예. 이재용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이 있어요? 한 기자님이 다 말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야당의 모습 같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로들 잘 싸우고 있구나.
1: 아니 구경하는 재미가 있군요.
3: 아니,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예. 저는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작심하고 판짜고 들어온 게 맞죠. 왜냐하면은 오후 들어서 추 도지사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글을 읽었어요.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날 했겠습니까? 그 오후 했겠습니까?
1: 예.
3: 이미 벌써 누군가 준비를 해줬고 본인의 뜻대로 그거를 썼을 테고 다만 이걸 오후에 할지 오전에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후에 했다. 그리고 끝에 기억나시겠지만은 강명구 의원하고의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강명구 의원의 발언이 다 끝나고 마이크가 꺼졌을 때 굳이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1: 예.
3: 그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나를 불러달라. 내가 거기서 증언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작심발언하고 나온 거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에게 이렇게 좀 비난에 부적절하다 이제 평가를 한 게 이제 대변인께서 해주셨는데. 그 누구의 눈에 이제 비춰졌을 때 이게 부적절하냐.
1: 예.
3: 이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시장 시절에, 시장을 뛰어넘는, 성남시장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적 발언들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고 각광을 해줬고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행동을 보면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좌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진보 진영의 그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보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은 물론 행정에 이제 뭐 충실해야 되긴 하겠지만
1: 예.
3: 정치적으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는 자리에서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냐 안 충실하냐 뭐 이걸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정치적 그 자산을 쌓으신 분이 하남에 잠깐 가서 2년 있다가 도지사 되신 분 아니에요?
1: 경기도 도지사.
3: 그렇죠. 경기도 지사가 되신 분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장 나와야 될 분이 경기도 지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미 벌써 경기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1: 예.
3: 그 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행정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거나 그 공천을 줬다는 건 민주당의 착각이죠.
1: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어제 경기도 국감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사실 먼저 좀 총론을 말씀드리면 보통 균형을 맞추려고 예. 신명계 물어본 다음에 비명계도 물어보는데 비명계도 다 비판적인 얘기여가지고
1: 아, 균형을 맞추려고 박수목 기자가 양쪽에 물어보는데 양쪽 내용이 네. 똑같다는 얘기군요.
4: 대체적으로 다 비판적이어서 예. 일단 균형을 좀 제대로 못 맞췄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친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보통 도지사면은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는데 지금 여당 소속의 도지사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되게 협조를 잘하면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제일 목표가 국무회의 참석이었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규모가 큰데 왜 국무회의에 안 껴주냐 이런 걸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제2국무회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억지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추미애 지사도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하게 하는 게 목표 아니었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부할 명분이 없고
1: 예.
4: 그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이랑 사진도 찍고 지하철 뚫어달라 하고 이렇게 도정을 운영했으면 주목을 자연스럽게 받았을 텐데 방식 자체가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1: 예.
4: 그러니까 모 친명계 의원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박찬대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금 중앙무대에서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로 가게 되면 중앙무대에서 안 보이게 되는데 그때 주목을 받는 방식을 추 지사는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선언하고

0: 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비명계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9년에 그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지사가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랑 손을 잡고 법안 하나를 통과를 시켜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추미애 무경험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1: 아, 추미애 무경험자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0: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1: 당시
0: 그
1: 상임위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했죠.
0: 당시에 이제 박지원 의원도 막 회상하기로는 내가 한번 가볼게. 뭐 이강래 원내대표가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했는데 아 나도 못 들어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리가 됐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지사는 개인적인 특성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파 간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개인적 특성도 포함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여당 내 갈등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추미애 지사의 스타일도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 추미애 지사가 비상 재정 선언을 하고 일부 예산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대부분 복지 예산들이 많아요.
2: 일단 예, 팩트 체크를 제가 좀 예. 해드리면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의 위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의 상황. 예산 대비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2.86%인데 정부의 이제 지자체 재정의 주의 기준은 25%, 위기 기준은 40%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서울은 지금 채무 비율이 20%, 부산은 16%인데 경기도는 12.86, 13% 좀 안 되는 거니까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예산 대비 채무의 비율이 예. 서울의 반이네요.
2: 절반보다 조금 넘는데 어쨌든
1: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보다 재정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2: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예. 기준으로는 그렇게 봐야 돼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뭐 한 일주일 전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예. 위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 거고 재정 자립도로 봤을 때 또 예. 54.89%로 전체 지자체 중에 2위예요. 1위는 서울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공장들이 많이 있느냐. 예를 들어 본사가 많이 있느냐. 그런데 당연히 서울이 많고 뭐 경기도가 많으니까 어쨌든 재정자립도도 그런데 이제 추미애 지사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방채 발행량이 지금 법정한도의 99.6%였다.
1: 예.
2: 김동연 지사 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현재 기준은 좋지만은 하지만은 이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그건 전임 지사 김동연을 주로 타겟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코로나 때부터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도 확장 재정을 했잖아요.
2: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얘기해서 증가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게 이게 4분기에 지금 민생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추경을 원래 김동연 지사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지금 예. 완전히 안 지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경기도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2: 민주당 뽑아놨더니 도지사 예산 삭감만 다 하네? 이런 식으로 민생 예산만 다 삭감을 해. 그래서 난리가 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선거를 좀 의식한 것도 있다. 민주당이.
1: 예.
2: 그거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어제 이제 그 김영배 의원도 성북구청장을 했고 이해식 의원도 강동구청장을 했고 여기 경험자들이 많잖아요.
1: 예.
2: 이 부분에 되게 지목을 하면서 아까 전에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도 그러고 확장 재정 기조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윤석열을 닮았다. 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이거 잠시만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제목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2: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1: 추미애 윤석열을 그러니까 닮았다?
2: 개인 캐릭터도 닮았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 캐릭터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1: 예.
2: 남 얘기 잘 안 듣고
1: 아,
2: 막 돌파하고 있는데 재정도 바라보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 정도까지 위험 신호는 아니었지만 이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 예.
2: 긴축 재정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가파르니까 나는 긴축 재정을 하겠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2년차, 3년차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예산, R&D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도처에 난리가 났잖아요.
1: R&D 예산 네. 삭감해서 비난을 엄청나게 먹었죠.
2: R&D 예산 삭감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자체가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0점대로 계속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어제 이제 IMF가 우리나라 올해 3.3%까지 올랐다.
1: 예.
2: 0.7%포인트를 올릴 정도 다시 경제 성장률 살아났는데 지금이 확장 재정을 할 때인가 아니면 긴축 재정을 할 때인가 그거는 그 사람의 판단인 그 리더의 판단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문제적 접근하는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닮아 있다. 예. 캐릭터

0: 도 그렇고. 예.
1: 이게 어제 그 추미애 도지사의 누군지 모르고 그 내용만 들으면은 앞뒤 다 찌르고 얘기만 들으면 보수 진영에서 할 만한 얘기예요. 거의 우클릭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념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 예.
1: 그렇죠? 행정가로서 어떤 그 이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저 도정이 됐든 뭐 시정이 됐든 이거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보통 이게 나오잖아요. 쭉 앞으로 그림이. 근데 긴축 재정, 그 재정의 건전성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2: 예.
1: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반 그 이제 거기 반대로 가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그 내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경기도 왔더니 곳곳이 고름덩어리더라 이런 예.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름덩어리를 만들어낸 사람 그럼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전임 지사, 전전임 지사,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다 본인들이 같이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오물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예.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도 보면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만 지금 이 재정 자립도가 됐던 뭐 복지가 됐던 경기도에 대한 그 행정이 지금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도구로 쓰이고 있다. 뭐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2: 사실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확장 재정을 할 것인가, 긴축을 할 것인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이 보기에는 추미애 식이면 보수에 가깝다라고 보신 거군요.
1: 그래서 저는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추미애도 지금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시고 한 건지.
2: 영입제의 하시는 거예요?
3: 보수의 어머니라서.
1: 그렇게. 보수의 어머니. 이재명을 키우기도 하셨다니까.
3: 근데 이제 위대한 뉴스쇼에서 또 추미애 지사를 일방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2: 예.
3: 판단 근거.
2: 제일 많이 하시는 건
1: 본인이 시작했잖아요.
3: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2: 아, 예, 예.
3: 앵커께서 왜 꼭지별로 논점 나눠서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예. 나눠서 얘기하면 예.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행안부 기준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가 25% 넘으면 이제 주의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예.
3: 근데 경기도는 이제 12.18%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과잉인데 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15% 위기 이건 뭐냐면 예산 대비 채무가 아니라 자산 대비 부채인 거거든요.
2: 예.
3: 자산 대비 부채는 15.3% 되더라고요. 그거는 전국 도 중에서는 매우 상위권에 있어서 이게 판단의 근거가 달라요. 이렇게 쪼개서 말을 해야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고
2: 예.
3: 그다음에 지방채 99.6% 발행한 이것도 속도가 가파른 거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놓고 와서 이게 뭐 위기 상황이 아닌데 왜 위기라고 판단했느냐 이렇게
2: 예.
3: 얘기하면 논의가 꼬이고
2: 서로 자기 주장만 할 수 있으니
3: 그렇죠. 추미애 지사가 말하는 그 지표 근거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 대비 부채는 채무는 좀 다른 개념이다
2: 다르다.
3: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면 그 행정가가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계속 빚이 늘어났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상 재정당국과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 예.
3: 잘라놓은 예산 보면 산후조리비, 뭐 어린이집, 교통약자, 생리용품, 법인택시 이런 건데
2: 예.
3: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이 예산이나 정책에 맞춰서 자기 생활을 디자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 예를 들어서 보육 어린이집 네. 보육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선생님들 수당도 더 주는 거잖아요.
3: 네.
2: 갑자기 안 나오면 생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3: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연금개혁할 때 고생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두면은 미래에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걸 삭감해버리면 지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디자인들, 삶의 디자인들이 다 꼬이기 때문에 숫자 한 0.1% 맞추는데도 엄청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2: 예.
3: 그래서 추미애 지사께서 이게 재정자립 혹은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면 일단은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를테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장 이 예산에 의존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유예를 좀 하고 뭐 일몰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의 세수 확대가 되게 뭐 공격적으로 될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자를 건 자르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0: 행정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뭐 부도선언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도민의 복리 증진을 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다라고 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어제 경기도 국감 1부의 첫 번째에서는 이제 추미애 지사는 왜 그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쟁점을 좀 짚어봤고요.
2: 얘기 좀 하나 더 붙여도 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걱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고 공무원 인사 안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민주당 당세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어서 김지용 후보자 논란보다도 다음 선거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기도에서 일했던 뭐 인사 표현으로는 민주당이 복지 분배 정책으로 경기도에서 이 정도 표를 받았는데 그 기반을 깨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 지금 진급 안 시키고 있다고 이해식 의원이 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검사들한테 속은 기억 때문에 일일이 검증을 하느라 승진을 안 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을 시켜봤더니 자기 뒤통수를 쳤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검사들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진급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민주당 인사들한테 되게 많이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 마음 떠나는 거 이것 때문에 경기도 선거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1: 예, 사실은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의 경기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도 중요한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추미애 지사 짚어봤고요. 광고 듣고 저희가 또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김지용 후보 청문회 관련이죠?
2: 네. 김지용 인사청문회 D-Day.
1: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열립니다. 주요 쟁점들을 저희가 정리해보죠.
2: 네. 일단 첫 번째로 지명 37일 만에 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렸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 여권 내부 반발이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을 한 다음에 청문회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 예.
2: 그 쟁점은 이제 아까 경기도 국감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청문회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를 하는데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는 여여 간의 공방 구도도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미 입장들이 민주당 행안위원 중에 윤건영, 박주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요.
1: 예.
2: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여 갈등도 또 하나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쟁점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크게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첫 번째는 친윤 친한 검사 아니냐 이겁니다. 역시 여권에서 제기된 의혹이고요.
1: 예.
2: 2020년 11월 그때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거든요. 그때 추윤 갈등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검사장들 17명이 성명을 냈어요.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0년에 그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한동훈 당시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1: 예.
2: 그때 이제 독직 폭행이라는 표현도 많이 알려지고 이랬었죠. 근데 그때 서울 고검이 그 당시 정진웅 부장을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해 가지고 기소해서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어요. 그때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예. 추미애 지사는 정 부장이 무죄가 났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동훈 의원은 기소도 안 했냐. 그러니까 당신 밀정이었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 지사가 제기한 의혹인데 당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때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확보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게 아이폰이었거든요. 비밀번호를 예.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포렌식을 하는 비용이 4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올렸는데 이걸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 형사부정이었는데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시 또 친한이다. 이렇게 의혹 제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검찰주의자다라는 여권 내 비판인데 2021년 대검 형사부장이었거든요. 그때 검수완박,

0: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입장은 다 의혹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독직폭행 기소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혔고요.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수 씨가 무혐의 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재수사 명령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친윤이냐 이런 입장이었고
1: 예.
0: 그다음에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도 내 소관이 아니었고 당시에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 이런 입장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이문정 광주중수청장 보통 이제 김지용 후보자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검사 출신 중수청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죠.
0: 네. 입장은 언동에 유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조직문화 정착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1: 예.
0: 그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답변서를 보면은 인사조치를 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1: 예.
0: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뜻을 모아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문제는 있지만 인사조치는 안 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1: 예. 어제 이제 조직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다. 이문정 중수청장의 행위가 이렇게 했는데 대신 이제 징계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군요.
0: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나 친한 검사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열 평론가님?
2: 네, 검찰총장까지 윤석열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낸 사람들 모두를 이제 친윤으로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켰으면 그러면은 친정부 쓰는 친민주당 사람이냐
1: 예.
2: 뭐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안 사안별로 봐야 되고 뭐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했지만은 윤석열 징계권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뭐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했다고 하고 검수완박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대했던 거는 피해자 구제를 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반대했다고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1: 예.
2: 당시에 여론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는 거 여론이 안 좋았어요. 검찰에서도 뭐 그거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조건 윤석열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
1: 예.
2: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찰이 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나왔던 뭐 정진웅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동균 한동훈 예. 의원의 처남 진동균 검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너무 검찰 조직 내부의 보호 온정주의가 있어서 제대로 징계를 안 한 거 아니냐 감찰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 김지용 후보자가 그러니까 감찰 1과장 시절에 대검에 그때 이제 검찰 내부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건 아니냐 이 얘기군요.
2: 예예, 예.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방금 언급했던 거하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흠결이라고 하는 것도 좀 논쟁적이기도 하고
1: 예.
2: 이 정도를 가지고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 뭐 존중은 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뭐 역사적 과오다 반대 안 하면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분의 사명감과 그런 건 다 존중하는데 이제 이거 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달째 이 얘기하고 있어서 죽을 예. 것 같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재재청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라 빨리 예. 좀 국민들의 삶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생겨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은
1: 김주일 평론가님이 이제 청문위원이다. 예.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2: 저는 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적격으로 하고 넘길 것 같아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3: 그 추미애 뿐만 아니고 이 김지용을 반대하시는 여권 인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후보가 있기는 하냐. 검사 출신이면 특히.
1: 예.
3: 그러니까 검찰과 검사에 대한 이 복수심인지 과거의 트라우마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강한 비토 그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 누구를 갖다 대도 이분들한테 흡족할 만한 마땅하게 생각할 만한 후보자는 없을 거다. 뭐
1: 예.
3: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걸 외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에는 그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초기에 뭐 지지율 높고 그 개엄과 탄핵을 지난 그 이후에
1: 예.
3: 그 기조 효과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시죠. 지금 그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이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여당이 이

0: 거대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또 김지용이라는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그 카드로서 갈등의 카드로서 활용을 하면서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예.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지용에 대해서 뭐 추윤 갈등의 핵심이었던 추미애 그 도지사 스스로는 어느 정도 뭐 알고 있거나 진짜 이것만큼 내가 양보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임하는 소위 말하는 친명이냐 반명이냐 알지도 모르는 이해도 잘 안 가는 여권 내 그 계파 뭐 계열 뭐 이런 거에서는 국민이 봤을 땐 이건 그냥 권력 투쟁의 도구일 뿐이다. 이슈일 뿐이다. 김지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르고 예. 이해도 안 가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1: 중간에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그 있느냐. 그러니까 그 네 명의 후보자 중에 그 반대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를 뭐 여권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2: 원래 행안부 장관에게 네 명을 추천했고 행안부 네. 장관이 이 중 한 명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추천이 후취에서 했던 네 명 중에 있다라는 거죠.
1: 있다고 하고 그래서 추정해 보면 판사 출신이 딱 한 명 있거든요. 남명이 나머지 세 명이 검사 예. 출신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예. 친윤이냐 아니냐 이건 낙인이고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낙인을 좀 해체해서 논리로 논점별로 쪼개보면 첫째 논점은 일단 친윤이면 안 되는가 이 논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친윤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은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느 정도 친윤이면 안 되는가
2: 예.
3: 그럼 끝으로는 그런 기준들을 다 종합했을 때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인가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 논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친윤이면 안 되는가 논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검찰개혁을 했던 최초의 문제의식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 개시권까지 갖고 있으면 그 기소를 목적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게 되고 처음에 인지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기소를 할 수 없으면 기소를 해서 무조건 법원에 세우기 위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별건 예. 수사하고 먼지 털이식 수사하고 이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사람은 사람을 속아내는 게 아니다. 뭐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라고 해가지고 좋은 검사 나쁜 검사 없다. 이 시스템이 문제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하는
2: 그게 원래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었죠.
3: 그렇죠. 예. 그럼 이 시스템을 바꿔놓으면 그 사람이 친윤 검사든 반윤 검사든 좋은 검사든 나쁜 검사든 이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하자. 이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놨죠. 근데 어떤 인사가 과거에 친윤이어서 안 된다, 뭐 반윤이어서 안 된다, 친윤이면은 이 검찰 개혁이 다 무력화된다. 그럼 검찰 개혁 왜 했습니까? 검찰 냅두고 그냥 친윤 검사나 문제 있는 검사들 징계하고 감찰 기준 강화해가지고 다 속아내버리면 되는 건데.
2: 예.
3: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 개혁 방향이랑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이랑 맞지 않다, 모순이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논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윤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이 그럼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을 2년 했고 검찰총장 3년 했고 대통령 3년 했는데 8년입니다. 도합. 그러면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최소 5년에서 8년인 거거든요.
2: 예.
3: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조국 민정수석께서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 아무리 그래도 인사권 같은 걸 주는 거 아니다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 답도 못했거든요.
2: 예.
3: 그러면은 검찰 내에 친윤 검사가 팽창하게 되는 어떤 원인은 조국 원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친윤 아닌 사람 섞어내버리려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의 친윤이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일단 주진우 한동훈 같은 사람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윤석열 8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다 친윤이다.
2: 예.
3: 그럼 기준이 너무 방대해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지용 후보자는 그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친윤인가? 제가 봤을 때 친윤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힘이 셌을 때 이 사람은 좌천당하잖아요.
2: 예.
3: 그럼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중수청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따져야 하는 거지 친윤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논리가 아니라 낙인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대치기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검증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청문을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사실 이번 건은 여당 내에서도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이제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대통령이 재검증까지 해서 확인했다라고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또 주요 인사들이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예,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0: 이제 뭐 추미애 지사나 그다음 원래 기존 강경파 그 뭐 조국 혁신당까지는 원래 예측이 됐던 건데 예. 여기에 더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윤건영 박주민 의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일단 친명계 뭐 인사가 표현하는 거는 이거예요. 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역전되는 상황이 아마 영향을 좀 준 것 같다.
1: 예.
0: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인사라면은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실 국민의힘 비판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 않느냐.
1: 예.
0: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는 전당대회 연장선을 계속 지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다음 총선 공천권을 놓고 좀 당을 흔들고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뭐 조국 혁신당도 좀 끌어들이고 이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0: 친명계 쪽의 기류는 몇 번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김주영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신실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예. 종교적인 신념에 가깝기 때문에 협상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결국 청문회를 빨리 하고 대통령이 빨리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2: 갈등의 소재를 빨리 제거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뭐
3: 진동균 예. 검사 한동훈 의원 처남이라고 하는
1: 예.
3: 이분이 이제 징역 10개월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부 감찰 없이 뭐 징계 없이 그냥 진동균 검사를 내보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찰을 좀 착수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1: 예.
3: 그리고 안태근 건에 관해서도
2: 안태근 전 검사장
3: 예,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별다른 감찰이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식구 감싸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1: 예.
3: 이 사람도 뭐 사정기관 출신이거나 사정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제대로 뭐 수사를 안 할 사람인지 뭐 이런 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쓸데없는 친윤이냐 아니냐 이걸로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검증은 묻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정파적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은 조금 제거를 하고 실제로
1: 예.
3: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청문을 좀 했으면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 말씀하시니까 그 비명계 쪽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예.
0: 저보다 훨씬 더 균형을 잘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비명계 쪽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슈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안 좋은 것 같다.
1: 그러니까
0: 차라리 이 비명계 인사 표현으로는 그냥 검사 출신 하지 말고 얘기 안 나올 사람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1: 예.
0: 했으면은 당내 갈등이 없었을 텐데 이 당내 갈등이 생기는 그 국면 자체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하고 국정 지지율에 결국 악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2: 근데 뭐 그런 의견도 반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중수청이라는 사실 형사사법 체계에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데 말 그대로 중대 범죄를 모두 전담해서 수사하게 될 기관의 장인데 그냥 말 안 나올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건 사실 무책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이 대통령은
2: 사실은 공수처가 그러다가 별 의미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4: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떤 직군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판사 출신들이 했을 때 수사를 생각보다 잘 못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방금 공수처
1: 예.
4: 얘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판사 출신이 꼭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은 공수처 생기면은 검사 출신이 처음에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친윤이냐 아니냐 뭐 워낙 하원기 대변이 잘했는데 저는 뭐 한때 뭐 친검찰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 2021년 7월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그 재비수사
1: 예.
4: 수사 다시 해라라고 그때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하는 순간 반윤으로 딱 돌아선 거죠. 뭐 옛날에 친윤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걸 좌천됐잖아요. 그러니까
2: 장모를 건드렸으면
4: 감히?
2: 이건 감히
4: 그때 가장 대선에 대통령에 가까웠던
1: 예.
4: 사람이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었는데 거기 그때 수사하라고 하는 순간 이미 여기는 반윤이에요. 그걸
1: 예.
4: 뭐 이제 하나씩 다 따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2: 친윤이면서 장모를 수사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4: 그리고 좌천됐잖아요. 그리고
3: 예. 좌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제가 속한 정당이지만 보편 유권자의 그 시선을 좀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중수청 관련해 가지고 논점이 뭐 중수청장 하나만 임명하면 끝나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까?
1: 예.
3: 검찰개혁 노래를 불러놓고 그 난장판을 치면서 중수청 공수청 개청해놓고 지금 상황 보면 뭐 집기도 안 들어왔다 그러지 전산도 안 된다 그러지 뭐 그리고 정원도 못 채우지 아니 국민들 편하게 해주려고 검찰개혁한다 그래놓고 국민들 불

0: 형편이 더 지금 증가된 상태로 예. 개청이 됐잖아요.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에 이입하지 않은 유권자층은 이게 강경파이 아니니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집권 세력이 무능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관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조금 이 수장을 임명하는 걸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예.
1: 일단 나온기 대변인을 김준일 평론가가 달래는 형국으로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세 번째 뉴스.
2: 우리 영입해야 될 찍었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3: 보수 정당에선 계속 관람 모드.
0: 관람 모드예요.
2: 추미애도 영입해야 되고
4: 하은기도
2: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0: 너무 심각하잖아요.
1: 박성 기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5: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1: 사실 끔찍한 사건입니다.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기까지 했어요.
5: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이었고요. 구월동의 한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59세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고 또 7명이 다쳤습니다. 이 복합 건물은 저도 가본 것인데 이게 홈플러스 CGV 뭐 골프 연습장 고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예.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 피의자가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했는데 양손에다가 흉기를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고정을 했고 가방에는 추가 흉기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1: 예.
5: 그리고 시민들이 그 제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의자 같은 걸로 방어를 하면서 제압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A씨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1: 예.
5: 살인미수로 징역 4년 복역한 다음에 출소해가지고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그날 그 사건 당일에 오전 10시에 그 중독 상담을 전문가로부터 받았고요.
1: 예.
5: 11시 20분부터 12시 반까지 보호관찰관하고 면담, 그다음에 복약검사, 점심 식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보호관찰관이랑 헤어진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1: 예. 앞서 제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현재 의식 불명의 상황입니다. 예. 다시 정정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사실 전자발찌까지 차고 이전에 살인미수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5: 네.
1: 예.
5: 그리고 이제 중독 증세도 있어가지고 계속 상담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1: 예. 사실 전자발찌 요즘 뭐 가정폭력이랄지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 나오는데 최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나와서 발찌 채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5: 네.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 지적받고 예. 있고요.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주말 새 그런 일들이 이번 건도 그렇고 가정폭력으로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보급했다고 해서 이게 대책이 안 되는 거고 이번 건 전자발찌 채웠다고 해서 사실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뭐 전자발찌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쇼핑몰에 간 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예.
3: 근데 그게 칼을 들고 가서 누구를 해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교도소가 너무 꽉 차가지고
1: 예.
3: 좀 많이 지금 내보내고 예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랬는데 많이 가석방을 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좀 더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법무부도 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나 이런 거 좀 점검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이재명
1: 예.
3: 대통령도 현장을 좀 찾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있어요.
1: 예.
3: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답을 내놔야 되겠다. 예.
1: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 이게 가끔씩 나는 일이긴 한데 그 결국에는 전자팔찌는 무슨 소용이며 얼마 전에 그 스마트워치를 하고 있었지만
1: 스마트워치 이제 가정폭력을 피해자가 하는 거고요.
2: 피해자가 예. 하고 있었지만 그 이혼 소송 중에 뭐 있는 남편이 와가지고 장모 뭐 살인하고 뭐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불과 며칠 전에.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은 불안하죠. 첫째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뭐 사법계의 체계가 잘 모르겠지. 형량은 잘 예. 모르겠는데 살인미수가 왜 4년만 복역하고 나와?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하고 예. 계속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힘드네요.
1: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7: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6: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7: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6: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7: 10월 오픈 때 가보자.
6: 청라 아쿠언.

0: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5: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 큐밍.
5: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6: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아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7: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예, 오늘 뉴스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네, 고객님. 현금영수 증 하시나요?
3: 당연하죠. 네, 고객님. 현금영수 증 필요하세요?
2: 네, 당연하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당연히 현금영수 증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생활 속 습관. 당연하죠. 나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래 문화를.
3: 한 번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2: 현금 쓸 땐 당연히 현금 영수증.
3: 당연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성실 납세 문화.
2: 이 캠페인은 국세청과 함께합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0: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주 문체부 국감을 달군 페나멘은 특혜 의혹,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의 해명에도 논란이 조금 남았는데요.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함께 오늘 2부에서 이 사안 짚어보고요. 또 민주당이 제기하는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수요일의 코너 뉴스 디테일에서는 김은지 시사인 기자, 또 이서희 한국일보 기자, 그리고 CBS의 이은지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과 당내 갈등으로 어수선한 민주당의 속사정을 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7: 예,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이죠. 얼마 전 문체위 국감에서는 JYP 가수 박진영 씨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 위원장 자격으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페노메널이라는 그 내년 말에 행사를 하는데 이게 혹시 JYP 등 몇몇 기획사의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던 분입니다. 오늘 배현진 의원 모시고 관련 내용과 함께 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 아니, 저번에 인터뷰할 때 제 느낌으로는 방송도 너무 잘하시고 말씀도 정확하고 또 내용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 보수 또 합리적인 보수 분들의 의견과 많이 다 있는데 방송에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8: 제가 일부러 안 나온 게 아니라요. 네. 그 잘 안 불러주신 것 같더라고요.
7: 저는 항상 늘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8: 실은 이제 선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시당

0: 총무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 굉장히 열띠게 뭐 저희 징계 국면도 소란스러웠고 뭐 했기 때문에 예. 조금 그 휴재기를 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셨었고요. 문체위 국감에 나왔던 박진영 씨의 페너메논 논란 일단 정리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페너메논 이게 사업이잖아요.
0: 예.
1: 원래 피노미노 하면 현상인데 이게 그땐 P로 하는데 이건 F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0: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박진영 예. 씨께서 우리 박진영 위원장께서 제안을 해서 시작된 초대형 국고지원 공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0: 이제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요즘 거의 다 아시던데요.
1: 예.
0: 코첼라라고 미국에서 하는 가장 큰 공연 축제가 있습니다.
1: 예.
0: 이 한국판 코첼라를 만들자고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참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좋아하지만
1: 예.
0: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예산 세목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1: 예.
0: 그리고 법과 절차에 맞게 행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페노메논 사업은 일단은 굉장히 지금 모호한 구석이 많고
1: 예.
0: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특정 4개 기획사를 중심으로 아예
1: 예.
0: 처음부터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시장 불공정을 그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1: 아, 대규모 K-POP 행사군요.
0: 네, 맞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팬덤들과도 결합된
0: 네.
1: 그런 콘서트 행사인데 4개 기획사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0: 4개 기획사 중심으로 되고 있고 실은 그 계약서를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1: 예.
0: 4개 기획사 중에 하이브, SM, YG도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는 계약서상으로는 이름만 올라가 있는 아무 존재감을 보일 수 없는 상태로 있고
1: 예.
0: JYP가 그 JYP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혼자 모든 권리와 그리고 국가를 포함한 나머지 3개 기획사의 권한까지 전부
1: 예.
0: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1: 박진영 위원장이 장관급인 대중문화교류위 위원장.
0: 예.
1: 이 행사는 대중문화교류위가 주도하고 있고 근데 또 박진영 씨가 대표로 있는 JYP가 법인으로는 이 행사를 같이 주도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1: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많은 권한을 갖게 돼 있다. 어떤 내용을 갖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0: 일단 박진영 위원장이 대중문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으로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오셔서
1: 예.
0: 이 위원회를 출범한다라고 밝힌 날 페노메논이라는 이 행사를 기획하겠다고까지 동시에 밝히셨어요.
1: 예.
0: 그와 함께 JYP가 국내에 관한 모든 상표권을 우선 선점을 합니다. 지금 밝히신 이유는 악의적인 다른 누군가가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침해할까 봐
1: 예.
0: 그 신속성이 필요했고 대중문화위원회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먼저 JYP라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 예.
0: 이 논의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이전부터 그 대중문화교류위는 조직은 갖춰져 있었고요. 훨씬 전부터 박진영 위원장은 본인께서 구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문체부가 예산을 드리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문체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1: 예.
0: 그 이후 6개월까지도 JYP라는 민간의 특정 회사가 상표권을 모두 출원하고 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 점은 저희 국감장에서 장관도 대단한 실책임을 인정을 했고
1: 예.
0: 상표권 특히 해외 상표권에 관해서 JYP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진영 위원장 본인도
1: 예.
0: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는 말씀으로 잘못됨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1: 절차상 잘못됐다라고
0: 절차상도 잘못됐고 이를테면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해수부나 우리 뭐 중기부나
1: 예.
0: 이런 곳은 국가가 민간이랑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국가가 상표권의 주도권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1: 예.
0: 같이 사업을 하고 항상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계약서에서는 이 상표권들을 국가가 사용하고자 해도 JYP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1: 예.
0: 매년 무기한으로 예산은 수백억씩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기형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제 23일이 종합국

0: 감사인데요. 예. 그때까지 시정 방안을 마련해 오겠다. 그러니까 계약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그 내용을 마련해 오겠다라고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1: 이게 대규모 K-POP 행사면 유명 가수, 유명 K-POP 스타들이 다 나올 텐데 이게 페노메논이라는 행사에 같이 되면 이 행사 자체가 하나의 상표권이 돼서 뭐 기념품이 나온다든지
0: 그렇죠.
1: 뭐 가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지금 JYP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군요.
0: 일단 국내 지분을 50%를 정부에 돌려줄 예정이다.
1: 100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50을 돌려준다.
0: 계약서상에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요. 줄 수 있다 돼 있고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JYP가 안 줘도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1: 예.
0: 더군다나 해외 뭐 요새 남미권에 우리 한류 스타들 가수 대중가요에 대한 K-POP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 예.
0: 거기에 대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굿즈 뭐
1: 네.
0: 이런 하나하나의 세밀한 상표권까지 JYP가 회사의 몫으로 다 출원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예 우리 정부가 손댈 수 없는 구조로 계약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자체가 지금 잘못된 사항이고
1: 예.
0: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모든 사업은 공고라는 형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1: 예.
0: 수의 계약도 마찬가지로 입찰 회사를 공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데요. 작곡가 윤일상 씨 아시죠?
1: 예.
0: 이분께서 오죽하면 그 장관을 같이 그 만난 자리에서 특정 네 개 대기업을 그 독점 구조를 정부가 승인해 주는 이 꼴이 됐다라고
1: 예.
0: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중소 엔터 기획사들도 가능성 있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기업들
1: 예.
0: 되게 많지 않습니까?
1: 예.
0: 이분들은 아예 애초부터 이런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차단된 상태에서 네 개 대형 기획사 박진영 위원장께서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대중문화 위에 이사로 모셔왔다는 네 개
1: 예.
0: 기획사만 처음부터 밀실에서 이 사업에 상표권을 나눠 갖기로 계약이 설계된 거죠.
1: 일단 상표권 관련돼서는 박진영 위원장이 국감에서 이거는 이제 누군가 먼저 할까 봐 중요한 행사니까 JYP가 경험이 있어서 일단 해놓은 거고
0: 네.
1: 나중에 다 협의를 통해서 원래대로 하겠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인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정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신속성을 위해 그렇게 했지만 계약서로 국내 지분은 50%를 돌려주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1: 예.
0: 계약서는 제가 공개해드린 대로 돌려줄 수 있다지 정부가 돌려달라고 요구할 만한 근거조항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1: 예.
0: 여러 가지 법무법인에 제가 이제 문의를 해서 자문을 받았지만 이런 형태의 일단 기업 간의 계약을 설정하는 것에 관해서 많이 하고 있는 법인들에서도
1: 예.
0: 대단히 기이한 형태의 계약서다. 더군다나 계약서 맨 마지막에 서로 이 직인을 찍지 않습니까? JYP와 문체부 간의 직인을 찍는데 거기 잘 아시겠지만 주소 등의
1: 예.
0: 어떤 그 인적사항 그 계약 주체 간에 그것을 적어야 됩니다. 신상을. 그런데 문체부 쪽은 계약 날짜와 뭐 이를테면 주소 누구 장관 뭐 어떤 그 인적사항조차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백지 수표의 계약서를 문체부는 도장만 찍은 거죠.
1: 물론 뭐 신뢰 관계상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는 문제제기시군요.
0: 진정성이 있는 말씀이었다면 JYP의 사실상 대표시잖아요.
1: 예.
0: 박진영 위원장께서 이 계약 사항을 명확히 하고 특히 해외 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 국감장에서도 이거 돌려주시겠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1: 예.
0: 해외 지분이 해외 상표권에 대한 수익이 더 크거든요. 실은 설계한 대로 따르면 1조 원대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의 코첼라보다도
1: 예.
0: 두 배 큰 규모로 저희 국내 사업에 대한 예측치를 낸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도 수천억 원대로 추산을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이 사업의 모든 그 귀속 주체가 지금 JYP 한 회사로 돼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계약인 거죠.
1: 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박진영 위원장이 국감에 산 걸로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0: 네.
1: 해외에 출원된 상표권 JYP가 미리 출원한 일부 국가죠.
0: 네.
1: 남미와 뭐 몇 개 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안 한 겁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0: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응답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셨고요. 그 일전에 다른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계 조항을 만들었다.
1: 예.
0: 계약서에 담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0: 아니냐라고 변진호님이 물어보자 각 기획사, JYP도 마찬가지고 YG, 뭐 SM, 하이브 이런 곳들이 개별로 한다면 이익이 훨씬 많이 벌 수 있다. 두세 배라는 표현이 기억나는데 근데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한류, K-POP 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들어보면
1: 그럴싸하죠. 예,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이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왜 K-POP 산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까라는 데는 응답을 안 하셨어요.
0: 예.
1: 정부가 대중문화 사업을 주도하고 움직이는 국가는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 말고는 없습니다.
0: 예.
1: 저희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K-POP 또 한류가 어디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부흥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물며 최근에 중소기업들조차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큰 거고요. 저는 오히려 정치와 국가의 영역이 이런 특히 대중문화라는 순수 예술도 아니고요. 대중문화라는 부분에 손을 뻗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우리 박진영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수백억 원의 손해라는 것은 실은 대단히 감성적인 호소이신데요. 그 추산의 근거가 없습니다.
0: 예.
1: 대형 기획사들의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셨지요. 뭐 10년 넘게 길렀던 본인들이 자산을 투입해서 길렀던 아이돌 연습생조차도 상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매정하게 끊어내는 게 기획사의 생리입니다.
0: 예.
1: 그런데 앵커께서 생각해 보시겠지만 하이브, SM, YG 같은 기획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이 사업에 비즈니스에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0: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서 이제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근데 이 사업을 보면 크게 보면 사실은 정부는 돈을 대고 주도는 민간 출신인 박진영 위원장이 같이 잘 아는 주요 기획사들을 모아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만약 개별 기업만 정부가 뭐랄까요 주체든 주제든 어떤 기관일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으면 또 JYP가 깃발 드는데 하이브가 저도요 따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가 또 바탕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1: 뭐 그렇게 그 진정성을 예. 진짜 저희가 100% 믿어서
0: 예.
1: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이게 언제까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0: 예.
1: 이 사업으로 돌아오는 그 환원 수익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추산돼야 하는데요.
0: 예.
1: 일단 계약서도 불투명하지만 그 추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0: 예.
1: 국가가 그걸 통장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소득의 어떤 권한이나 소득을 가지고
0: 예.
1: 더 다른 영세한 생태계. 대중문화 우리 분야에서도 K-POP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연기자들이나
0: 예.
1: 이런 많은 영세한 생태계에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기 위한 자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그 모든 수익과 권한과 소득이 다 JYP에만 귀속되게끔 설정이 돼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무한대로 국가는 매년 수백억씩의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0: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페나메나
1: 매년이죠. 예. 그 계약서상에 언제 종료한다라는
0: 예.
1: 계약이 없으니까요.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 대중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설계하고 기획한 박진영 위원장 본인께서 더 많은 영세한 기획사들과 함께
0: 예.
1: 할 수 있는 어떤 틀 그리고 이것이 JYP 혼자 뭐 YG, SM, 하이브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0: 예.
1: 전담법인이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뭐 계약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계안이라든가
0: 예.
1: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 디테일하게 챙겨 오셔야 할 것 같고요.
0: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꼭 4대 기획사만 다 나오는 것 같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희영 장관 얘기인가요? 들어보니까 행사에는 내년 12월에 킨텍스 등에서 열리는 이 페노메논 행사에 4대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은 가수들은 30% 이내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 그게 구두로만 합의됐을 뿐 그 계약서나 기업 결합 심사서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없음을 확인하니까 대단히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런 게 구두로만 돼 있다는
1: 말씀이시구나. 그 말씀이 구두로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정부에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 딸의 호의스펙 뭐 논문 대필이랄지 앱 개발이랄지 뭐 전자책 판매 이런 걸 좀 허위로 만들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했는데 제대로 경찰이 당시 정권 실세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안 했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국감장에서 이 페노메논에 대한 네. 계약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 저녁이 다 돼서 뒤늦게 계약서가 뭐 대외비니 이런 법적으로 거짓말을 막 하시면서 계약서 자체를 뺏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장면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동훈 의원은 외통위 소속으로서 미국 국감을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국내 없는 틈을 타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걸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승원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지적, 일련의 그 DMZ 지뢰 사건에 관한 정확한 지적들을 지금 뼈 아프게 한동훈 의원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예전에 종결된 사건을 꺼내서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흠을 내려고 하는 억지 시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억지 시도다. 네. 야당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할 때. 당시 한동훈 반부패 부장, 검사장이죠. 반부패 부장인데 당신은 정말 탈탈 털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 검사들이 싶을 정도로 했는데 왜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불공정성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정욱 변호사님이라고요. 대표적인 반한이었던 우리 패널이 있으십니다.
0: 요즘 친한계로 좀. 된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본인 유튜브에선 또 반환으로 지금 그 양립하고 있으시던데요.
0: 통접자 때문에 그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 서정욱 그 변호사께서 요새 한동훈 딸은 원래 천재다라고 그 성적표까지 다 들고 나와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조국 의원의 따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정경심 교수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 상장이죠. 상장을 표창장을 위조하고 했던 표창장을 위조하고 했던 정확한 물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보를 통해서 세상에 폭로된 사안들이었고요. 글쎄요.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을 빌겠습니다. 조국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
0: 그게 무슨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수사가 과연 공정했냐. 물론 뭐 당시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지나치고.
1: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때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였지 않습니까?
0: 당시 이제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으니까요.
1: 뭐 그랬지만요. 실은 본인 그 본인들 내에서의 저는 자중질환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의원만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조용하다. 존재감이 없다 정확히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대단히 문제고요. 실은 당내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의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묘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그 지도부의 뭐 이를테면 대표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이제 정치적 생환을 위해서 다른 의원들의 잠재성을 굉장히 키워주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국민적인 어떤 동의 여론의 선상에서 한번 멀어져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그 타이밍을 실기한 구석이 있다. 이거를 복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각자가 대단히 분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 최근에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를 들어 이진수 의원이랄지 김태규 의원이랄지 또 최근엔 주진우 의원까지 어떻게 보면 당내 강경 또는 극단 지지자들의 기호에 맞춘 그런 발언들로만 관심을 받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런 상황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건강해지려면요. 대다수 국민들의 평균적인 어떤 마인드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자극적인 맛에 오히려 빠지기가 쉽거든요.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보고 그냥 귀 뒤로 넘겨버릴 만한 어떤 그런 소재로 정치적인 체급을

0: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실제 실은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의정을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1: 요즘 그쪽 좀 극단적 지지자들 유튜브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님 잘안 보셨군요.
0: 뭐, 이를테면, 민주당 진영에서도 개딸이라고
1: 예.
0: 하는 정치 팬덤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정치의 단면이 뉴스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서 중도를 지향하는 많은 의원들이 그냥 무색무취한 듯이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이 요즘의 어떤 모습들은
1: 예.
0: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반영하는 모습이 오히려 무색무취로 비춰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4: 대표님, 우리도 AI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5: 그러게.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6: 현업 전문가 AI 훈련 코치가 직접 찾아갑니다. AI 도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로드맵부터 현장 문제를 풀어가는 맞춤형 직무 훈련까지 기업 비용 부담 없이 AI 도입의 시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 참여 문의 1644-8000. 이 캠페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7: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예,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목소리 뉴스 디테일. 오늘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CBS 이은지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1: 예, 이은지 기자는 지금 정치부의 야당 부반장.
8: 예,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습니다.
1: 아, 국민의힘 취재하는.
8: 예, 개혁신당도 출입하고.
1: 예. 예, 알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물어보니까 서민선 기자 동기라고요?
8: 예,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서민선 기자가 여기서 활약하고 영전했어요.
8: 아, 예. 네. 제가 이 코너가 생겼을 때부터 되게 즐겨보던 애청자라서.
1: 아, 예. 예,
8: 또 오늘 TMI지만 서민선 기자 생일이거든요.
1: 아, 예, 그래요?
8: 예,
1: 아,
8: 그래서.
1: 민선아 생일 축하해. 한번 해주세요.
8: 아, 민선아 생일 축하한다.
1: 예, 알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생일 축하받았습니다. 전해드리고. 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은지 기자가 가져온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얘기죠. 예, 오늘 이제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예. 일단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 이은지 기자가 가져온, 죄송합니다. 제가.
8: 아, 예. 예.
1: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8: 사실 굉장히 큰 청문회잖아요.
1: 예.
8: 네, 왜냐하면 검찰 폐지 이후에 이제 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느냐를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가늠하는 뭐
1: 예.
8: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송곳 검증 또 야당의 강한 공세 원래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예.
8: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화력이 올라오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야당 행안위원님들은 또 나

0: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1: 네.
0: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찾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상 녹록치가 않고 또 여권 안에서 워낙 자중질환이 심하다 보니까
1: 예.
0: 약간은 일각에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구경 모드로 가는군요.
0: 예.
1: 앞서 이제 저희 뉴스 연구소도 이재용 의원이 재밌게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예.
2: 저희도 요새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민주당 패널, 국민의힘 패널 있지 않습니까?
1: 예.
2: 저국혁신당 패널까지 함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패널 분이 굉장히 자기 편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빠져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댓글창에도, 아니, 지금 개점령하신 거냐,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올 정도로
1: 예.
2: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어떤 논쟁이 치열하지, 국민의힘 패널은 좀 빠져가지고 그 시간에 쉬시는 느낌일 정도다. 근데
1: 예.
2: 국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펼쳐진 장면도 그런 거고요.
1: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김종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강명구 의원 인터뷰를
0: 아,
1: 했었는데,
0: 네네.
1: 수사 기소 분리나 이제 검수완박 이런 거를 반대했다가
0: 예.
1: 다시 찬성한다. 그래, 뭐 소신이다라고 하니까 소신 없다.
0: 아,
1: 국민의힘에서.
0: 그쵸.
1: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0: 그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1: 예.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검찰 재직 시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는 기자 간담회까지 열어서 검수완박에 대한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었는데,
1: 예.
0: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원칙 자체에는 찬성한다. 근데 당시 이제 피해자 보호 대책이 없어서 반대했던 거다.
1: 예.
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입장이 바꿨냐? 정권에 충성 맹세한 거 아니냐?
1: 예.
0: 약간 요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1: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고요. 이서희 기자는 민주당 반장이잖아요.
3: 네.
1: 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3: 오늘
1: 김종 후보자 청문회 하는데.
3: 그 분위기는 그동안 아시겠지만 오늘 청문회는 사실
1: 네.
3: 야당이 주도한다기보다 여당이
1: 여당이
3: 주도하지
1: 주도하는
3: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죠.
1: 예.
3: 근데 사실 그 행안위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행안위원이 지금 민주당은 12명인데
1: 예.
3: 그중에 명시적으로 김종인 후보자 안 된다, 부적격이다라고 밝힌 분은 두 분이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박주민, 윤건영 의원인데 이두 분이 오늘 좀 검증을 세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나온 의혹 이상으로 새로운 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게좀 주된 평가인 것 같고,
1: 예.
3: 그리고 그두 분은 그 부적격이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지층에서 어쨌든 해소되지 않은 의문, 이분이 진짜로 친윤인지 아닌지에
1: 예.
3: 대해서는 확실히 오늘 털고 가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에서도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2: 다만 최근에 이제 행안위 의원들 몇 면을 보면 어제 사실 경기도 국감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2: 상대적으로 점잖거나 좋게 말하면 이제 젠틀하신 분들이
1: 예.
2: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이건 여당이건
1: 점잖거나
2: 간에.
1: 젠틀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2: 예, 뭐, 너무 좋은 표현을 쓰다
1: 아,
2: 싶어가지고 제가
1: 예.
2: 살짝 망설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2: 예, 점잖은 분들이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화력이 세신 분들, 뭐 그분들
1: 예.
2: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당장 야당 선수로 나와가지고 추미애 이제 지사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하신 분으로서 보도가 나오는 거는
1: 예.
2: 주호영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이거든요.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소위 말해서 공격수로 꼽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1: 국민의힘 내에서
2: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강경파로 꼽히면서 목소리 세게 내는, 그러니까 세게 싸우는 분으로 좀 꼽히진 않거든요. 그러다
1: 지금 이제
2: 보니까
1: 김용민 의원처럼 불리진 않았다는 얘기죠.
2: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행안위 구성 자체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세게 붙는다고 하더라도 보여지는 태도로서는
1: 예.
2: 심각하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뭔가 어떤 상황적으로 꼬여 보이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아, 무슨 말씀 이해했습니다.
2: 예.
1: 법사위 같은 모습이 연출될 것 같진
2: 가방이나
1: 않다.
2: 법사위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
1: 이해이시군요. 예.
2: 보통의 싸움닭이라
1: 고성이
2: 불리시는
1: 오가나.
2: 분들은 거기다 몰려 있잖아요. 예.
1: 그렇게 하니까 딱 이해가
2: 예.
1: 됐습니다. 집계는 하겠지만 시청자들이 영상으로 볼때막 뭐랄까요?
2: 그렇죠.
1: 충돌이 무슨
2: 예. 막
1: 그러진
2: 이렇게
1: 않을
2: 보일
1: 것 같다.
2: 정도로.
0: 그런 난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쟁점들을 잠깐 볼까요? 앞서도 저희가 이제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 일단 김지용 후보자의 여러 이건 오히려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0: 네.
1: 것들이에요.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0: 일단은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기사로 썼는데,
1: 예.
0: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아무래도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여권 내용의 중심이었던 거잖아요. 예. 이제 그 거기 군부를 뗀 분이 이제 추미애 경기도 지사셨던 거고 또 어제 1차전으로 약간 이미 한번 치른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0: 추 지사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검찰에 있을 때 김재형
1: 예.
0: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직무 정지나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한 점이나
1: 예.
0: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검 형사부장 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냐, 이런 입장 표명, 왜 바뀌었냐 입장이, 요
1: 예.
0: 부분이랑 뭐 이제 한동훈 의원,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그 독직 폭행 사건 관련해서
1: 예.
0: 이제 그때 기소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점들을 부적격 사유로 내세우셨는데,
1: 그게 이제 기억에 적어져. 한동훈 의원을 수사할 때,
0: 예.
1: 당시 채널A인 검언유착 사건을 가지고 수사할 때,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은 쓰고 있던 폰을 뺏으려고 순간적으로 날아서 덮쳤는데, 그걸 이제 독직폭행이다
0: 그쵸.
1: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기소에 찬성했었다, 이런 의혹인 거죠.
0: 그 당시 사실 검찰 내부 분위기를 또, 그 당시 그 이제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들을 또 저희가 실제로
1: 예.
0: 이제 얘기가 되면 기사를 좀 써볼까 해서 컨택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기소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었다는 게 중론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후보자는 이제 명확한 반대 의견이었다는 이제 입장을 이제
1: 예.
0: 국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랑 답변이 있을 것 같고,
1: 예.
0: 또 후보자 쪽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반론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정진웅 당시 검사가 한동훈은 수사를 잘하게 해서 한동훈은 폰 뺏으려고 몸을 날렸는데 이걸 왜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냐. 근데 당시 검찰 분위기는 이건 기소가 맞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거군요. 근데 당시에 김지용 대검 부장이 여기에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
0: 그때
1: 이 얘기인
0: 이제
1: 거죠?
0: 맞습니다. 그때 고검
1: 아, 고검
0: 차장검사였는데,
1: 차장, 예.
0: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이견이 없었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고검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그런 이견이 없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제
1: 예.
0: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부분에 오늘 좀 해명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CBS가 첫 보도한 건데요. 안태근 검사장의 2010년 서미연 검사 강제 추행에 대해서, 이게 2018년에 불거졌는데 이때 감찰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도 나온 거죠?
0: 그러니까 2017년부터 그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감찰과장으로 근무를
1: 예.
0: 했는데, 사실 뭐 서지현 전 검사가 이제 JTBC에 나와서 이제 그거를 외부에 폭로한 건 2018년 초지만,
1: 예.
0: 2017년 그뭐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그 최초의 문제 제기가 이제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1: 예.
0: 익명으로 이루어졌었고, 사실 그 당시 가해자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라는 거를 확인한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1: 예.
0: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질의를 하셨고, 또 어제 쇼에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기사로 제일 먼저 썼습니다.
1: 이게 2018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선배 검사가 이제 뉴스룸 스튜디오에
2: 네,
1: 와서
2: 그랬죠. 네.
1: 처음에 폭로를 했죠. 그러면서 안태근이구나 알려졌어요. 안태근 검사장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그 전에 원래 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 서지원 검사가 인사 문제, 내가 그것 때문에 통영지청으로 발령됐다, 여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전부터 좀 예의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검찰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0: 가해자까지는 어느 정도, 또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1: 예.
0: 주위 풍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전검사장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가피의자가 정확히 특정이 안 됐고, 또 피해 내용이나 이런 게 정확히 이제 감찰에 착수하기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0: 사실 감찰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착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약간 무마 의혹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떤 해명을 내놓는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예. 또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 얘기였었고요. 예. 다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민주당 이번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지 기자는?
2: 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한달 가까이 이끌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1: 예.
2: 대통령이 재검증까지 했고, 그리고는 이제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큰 무리하게 뭐 이렇게 폭로가 나오거나 혹은 무리한 사실관계가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적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크게 번지지 않는다면 임명될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물론 이제 청문회가 어떤 게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 예.
2: 지금으로서는 그런 분위기가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너무 늦기도 했고요. 중수청장 없이 중수청이 출범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과 그리고 불안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1: 예.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요새 하락세인 게 이런 부분이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
1: 평가.
2: 예.
1: 원래

0: 일을 잘한다고 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랬죠. 최근에 네. 좀 그런 부분이 또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서희 한국일보 반장이 가지고 온 내용 볼까요? 예. 이건 민주당 얘기네. 지지율 폭락에 쑥밭된
1: 쑥대밭.
2: 쑥밭. 쑥밭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0: 쑥대밭된 민주당. 예라고 했는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 이건 특정 일부 조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네, 전화면 조사에서는 좀 다른 양상도 보이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고요. 네.
1: 네, 근데 이게 오차범위 아니어가지고 사실 네. 역전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예. 다만 오차범위 안에서 좀 큰 폭으로 좀 그 국민의힘이 앞서기는 했거든요. 그게 그저께 나온 결과인데
0: 예.
1: 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그 지난달에 했던 기자회견 이후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예. 이후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는 당 지지율까지 그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되는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어제 이거 취재를 하다가 사실 어제 종일 그 지지율을 취재하려고 하는데 오전에 터진 그 신천지 발표 때문에 예. 사실 이 지금 이슈를 다 잡아먹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지율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아서 예. 어제 이제 당에서 오전에 그 신천 그동안 신천지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고 그 조사가 최근에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예.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제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0: 예.
1: 그 이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 기간에 김민석 당대표가 그 이번 그 전당대회의 본질은 신천지와 무슨 반명 이런 그 연합의 고리를 깨는 삼자 연합의 고리를 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촉발된 의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그 당시 얘기를 한 거는 신천지 교인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대거 입당을 했다. 근데 이게 과거에 국민의힘에 똑같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그 김민석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이제 박선원 최고 현재 최고위원을 이제 단장으로 하는 TF를 만들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실태를 조사해 달라. 근데 그 조사가 이제 어제부로 마무리됐다고 이제 공식화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어제 그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만 나오고 당에서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0: 예.
1: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첫 번째로는 그 신천지 신도들이 얼마나 가입을 했는가. 그리고 그 가입한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의 중요한 이유는 지방선거 전에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전대 전에 입당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입당한 목적이 밝혀지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분들이 입당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했는가에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텐데 이 세 가지는 전혀 발표가 없었거든요.
0: 예. 조금 전에 김민석 대표가 이거 밝힌 것 같아요. 조직적 개입 관련한 증언들이 있었다. 보도로는 입당 규모가 3만에서 5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민석 대표에게는 이 규모 자체는 정확하지 않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1: 네.
2: 뭐 어제 보도도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0: 예.
2: 그러니까 그 한 언론의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게 3만에서 5만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 수천 명 이상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0: 예.
2: 오히려 이 정도 보도가 나오면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혼선을 좀 줄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에서 조사라고 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0: 예.
2: 이건 수사로 이제 알아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조사는 여기까지였고 그 이상의 어떤 강제력을 발휘해가지고 무언가 정확하게
0: 예.
2: 밝힐 필요가 있겠죠.
0: 예.
1: 어제 사실 그 오후에 3만에서 5만으로 추정이 된다고 보고가 됐다라는 보도가 뜨고 나서
0: 예.
1: 뭐 모든 기자들이 사실 취재를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저도 취재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기자는 아닌데
0: 예.
1: 결과적으로
0: 본인 입으로 얘기해
1: 예, 수치 뭐. 확인은 실패했습니다.
0: 아.
1: 예.
2: 그러니까 보통 이 숫자 뭐냐.
1: 예, 그만큼 예. 당에서도
2: 예민한
1: 극소수만 알고 있다는 거고
0: 예.
1: 정말 이게 그 규모에 따라서 그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그 종교 세력이 개입해 왔는가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사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오픈하는 것도 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이제 김민석 대표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추산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기준은 그 전 국민의힘의 그 전례를 봤을 때 국민의힘의 그 신천지 당원이 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만 명 넘게 가입했다는 게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드러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0: 많으면 수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당에서 많이 나오는 해석인데,
1: 예.
0: 이거조차도 사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국민의힘 신천지 가입이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됐었고, 사실은 경찰 합수부, 네, 합수부에서 수사됐었고, 사실 당시에 민주당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가입한 정황이 발견됐다. 근데 당시 합수원 발표는 제 기억으로는 수십 명 정도? 그러니까 지역 지파에서 아는 사람 통해서 수십 명 정도 한 걸로 있었는데, 민주당이 자체 조사하니까 규모는 확실치 않지만 수만 명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군요, 지금.
0: 네.
1: 그러면 이 수만 명이 전당대회 한다면 이 수만 명은 무조건 뭐 투표율은 100%일 거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만약 수만 명이라면.
0: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이 이슈를 꺼낸 것 자체가 사실 민주당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1: 예.
0: 이런 그 뭐, 최대 진짜 뭐, 많으면은 몇만, 수만 명, 5만 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그 지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당선이 쉽게 될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 이슈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그 전당대 과정에는 했었고. 근데 지금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당에서 공식적인, 그러니까 조사가 마무리됐다라고 하고 나서
1: 예.
0: 그 SNS에 좀 반응을 보인 분들이 사실 전당대회에서 저 김인석 대표와 세게 맞붙었던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1: 예.
0: 분들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도 더좀 당에서 이 구체적인 수치나
1: 시간.
0: 예, 뭐 그
1: 예.
0: 가입 시기나 공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근데 조사를 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건 좀 의문이긴 하네요.
2: 네,
1: 이게
2: 그게 좀
1: 사실 수사본
2: 궁금하더라고요.
1: 검경 합수본에서도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 수치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조사를 어떻게
0: 방식에
1: 했는지.
0: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1: 네.
0: 이게 사실 오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아,
0: 그
1: 그래요?
0: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은
1: 아.
0: 그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일단은 그 당원 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했다고는
1: 필터링했다.
0: 들었는데, 네, 그래서 당에서 더좀이 수치나 이런 걸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게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그 저의 해석입니다만, 신천지 당원과 그 특정 시기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의
1: 예.
0: 명부를 제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 3만 명이 발견이 됐다라고 했어도 이들이 다 정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입당했다라는 거는 확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1: 조직적 가입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0: 그렇죠. 예, 그냥 자발적으로 진짜 내가 민주당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가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신천지와의 그 연관성을 그 확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1: 예.
0: 상황이어서.
1: 알겠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만은 이게 그래서 이 도출된 숫자가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기
0: 그렇죠.
1: 때문에 아직 말씀할 수도 없다고 그러고요. 예, 김민지 기자가 가져온 주제는 그 지금
2: 네.
1: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2: 네.
1: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장 맡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2: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동아일보,
1: 예.
2: 지금 국감기관이니까 그런 자료를 분석한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벌써 1년 4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1: 예.
2: 전임 정부, 심지어는 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1: 예.
2: 것이 이 보도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전 정권 인사들과 동거하고 있는 좀 불편한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데, 게다가는 공석도 6자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1: 예.
2: 여러 가지 이유로 차 있지 않은 것이 맞는데, 그런 공공기관장 자리 자리가 비어 있거나 혹은 전임 정권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만이 아니라요, 거기에 파생되는 이사, 감사, 기타 등등의 인사와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1: 예.
2: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인사 적체를 좀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나중에 좀더 말씀드릴까요?
1: 댓글쇼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서희 기자가, 이서희 반장이 리얼미터 여론조사했는데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에서 8일까지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무선 AL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아시아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댓글쇼로 앞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왜 이렇게 안 되냐, 뭐가 문제냐, 또는 그 자체가 문제냐 이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그
2: 그러니까 민주당
1: 신천지
2: 지지율.
1: 얘기도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준비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얘기해 줄수 있어요?
0: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어려울 것
0: 네.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한
1: 예. 그러면 일단 본방송에서 세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어려운

0: 이야기는 대구초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 아직 제가 시계를 또 잘못 봤습니다.
1: 아, 예, 예.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요?
0: 예, 1분이 남았네요. 아, 제가 오늘 좀 우회 이상해. 지금 정신이 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1: 아, 근데 그 지지율과 관련해가지고 짧게 예. 이제 말씀을, 아, 지지율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신천지 의혹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0.59%포인트 차이로
0: 예.
1: 그 당락이 결정된 바가 있거든요. 2021년 당시 전당대회였고 예.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이 세 명이 뛰었던 선거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표 차이로도 상대적으로 작은 표 차이로도 등락이 갈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조직적 개입이 맞다면 사실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조직적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도 신천지는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인들은 정당 가입 자유가 없냐. 그냥 한 거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조건 조직적 개입으로 치부하는 건 잘못됐다. 처음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수사 결과는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정황이 나왔죠.
1: 네, 물론 뭐 예. 뭐 이 선거 자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 어떤 결과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다. 의혹이 예. 밝혀져야 된다.
0: 그 얘기도 저희가 대구쇼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라.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6: 예,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남은 쟁점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쇼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7: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8: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0: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1: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오늘부터는 차가운 북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과 파주, 춘천과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자릿수대의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 9.3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같은 쌀쌀한 날씨는 2, 3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남은 가을철에도 날씨가 쌀쌀하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등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선선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춘천과 세종의 낮 기온이 19도, 서울과 전주, 광주 20도, 대구와 부산은 21도 예상됩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4: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5: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5: 마누카 꿀.
1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5: 뉴질랜드.
1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5: 당연히 콤비타죠.
1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7: 콤비타 마누카 꿀.
1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